0: 예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숫자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세대 허준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 아니, 지금 딱 보는 순간 왠지 굉장히 이렇게 공무원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주인공인데요.
1: 네네.
0: 저의 이 예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뉴욕에 있는 회계 비즈니스 컨설팅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동시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공은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싶어서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0: 네, 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자기소개에서도 딱딱딱 반듯반듯 네모네모 바른 생활 사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순간 지나갈 수 없죠? 허준영으로 삼행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허!
1: 허울 없는 진지함으로
0: 준
1: 준비해온 미래를 향해
0: 영
1: 영광의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0: 와, 이거 한 몇 번째 써놓으신 거예요?
1: 한 다섯 번 정도
0: 이제
1: 여러 가지를 제가 한 만들어봤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아니, 남자분들이 요즘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터뷰하는 주인공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주로 준비를 안 해오시더라고요.
1: 그러세요?
0: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남성 출연자분들은 전부 다
1: 네.
0: 준비를 해오셨어요.
1: 그러셨군요.
0: 근데 심지어 지금 다섯 개는 최다거든요. 또 다른 게 있었나요? 저 궁금해져요.
1: 허리가 아픈 이유는
0: 준
1: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0: 영
1: 영혼을 털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0: 아, 네.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1: 네네.
0: 결과적으로 어떻게 향해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1: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을 굉장히 간절히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0: 네.
1: 처음에는 영국이나 독일을 유학을 가고 싶어서 많이 준비도 했고 또 영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진로에 대한 방황도 되게 많았고 여러 다양한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0: 네.
1: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0: 아 정말요?
1: 네. 아, 나는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0: 어머머머.
1: 마음을 갖고 입학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분이 미국 조지아에 있는 그런 기독교 컨퍼런스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자기가 아는 한 1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오고 싶어 하는데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가겠다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뉴욕에 사신대요.
0: 네.
1: 뉴욕에 사신다고 하셨고 이제 조지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조지아를 갔다가
0: 네.
1: 뉴욕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일단 뉴욕에 왔으니까 이제 교회를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이거든요.
0: 네.
1: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0: 네.
1: 이런 데서 내가 신앙을 조금 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냥 생각만 들고 이제 조지아에 갔었죠.
0: 네.
1: 조지아에 가니까 거기 있는 어느 분이 자네는 조지아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유학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그 꿈을 지금 여시려고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꿈을 잠시 접고 이제 뉴욕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지금 다니는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는 게 어떻겠냐. 와서 한번 공부해봐라.
0: 네네.
1: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잘 정리된 이 계획된 인생

0: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꿈을 꿨지만 그 꿈대로 올 수 없었잖아요. 그 자신이 정말 원했을 땐 올 수 없었고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 왔는데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졌네요.
1: 그 과정이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계획을 해도 네. 뭔가 계획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0: 네.
1: 그 순간에는 정말 강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정말 느꼈거든요. 나의 생각대로 계획이 되고 뭔가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0: 네네.
1: 라는 거를 정말 느낀 시즌이었습니다.
0: 지금 저희 아름다운 세대 청취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름다운 세대는 간증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반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을 오늘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막 열심히 영어도 준비하고 막 이랬겠네요.
1: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 입시를 위한 뭐 수능 영어를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저는 이제 엉뚱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부모님도 많이 혼내시고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냐고.
0: 막 토플 이런 거 준비했나요?
1: 그때는 영어에 대한 네. 갈망이 되게 커갖고 한국에 존재하는 영어 시험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게 준비된 분이에요? 군대도 다녀오셨고 언제 그 사이에 이렇게 사업도 하게 됐나요?
1: 군대를 네. 갔다 오고 나서
0: 네.
1: 아는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친구는 제가 봐도 좀 특이한 친구예요. 독특한 친구이고
0: 네.
1: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인 친구가 있는데
0: 네.
1: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중고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이 있느냐? 저도 생각이 있다.
0: 네네. 네.
1: 근데 이제 그런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중고차 사업이 아니라,
0: 네.
1: 저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그런 게 보였어요. 이런 거를 팔면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저 나름대로 했는데,
0: 어머머.
1: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픽업 트럭이 전혀 없었거든요.
0: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지금도 많지가 않았는데,
0: 네.
1: 그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픽업 트럭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픽업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그
0: 루트가,
1: 어떤 루트가 많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0: 그렇죠.
1: 캘리포니아에서 픽업 트럭을 사와서 배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 팔면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래서 한 어느 정도 하셨나요? 얼마 정도 그 사업을 하셨나요?
1: 같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0: 네.
1: 저는 직접적인 그런 경영도 했었고 네. 마케팅 업무도 했었는데 저는 픽업 트럭을 사실 원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좀 럭셔리한 차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0: 스포츠카 막 이런 거.
1: 그런 걸 좀 네. 원하시더라고요. 맞지 않다가 네. 이제 여러 조금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국에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들 캐릭터가 있잖아요. 어떤 직업에.
1: 그렇죠.
0: 네. 중고차 이제 판매하시는 세일즈보다는 저는 공무원이 더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0: 네. 왠지 조금 이렇게 부딪히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1: 그렇죠. 저도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하는 그 시장에서는
0: 네.
1: 검은 돈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0: 아, 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걸요.
1: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저희 사업에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신 분이 계셨어요.
0: 와.
1: 투자를 하신 분이 검은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0: 네.
1: 어린 나이였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잘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저희의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0: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본인이 회수하려고 그렇죠. 처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의 soon to be 공무원
1: 네.
0: 님의 캐릭터에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각이.
1: 그렇죠. 좀 네. 힘들더라고요.
0: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옳고 그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시장 경제의 당연한
1: 네네.
0: 네, 흐름인데 본인의 또 성격과 약간 가치관과 좀 다르면 힘들었을 것 같네요.
1: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0: 네.
1: 이제 저도 해보니까 이제 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0: 네.
1: 네, 중도에 좀 하차를 했습니다.
0: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그쪽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쪽 일에 관련된 그런 열망이 계속 식지 않고 있어서 언젠가는 도전을 했을 것 같네요.
1: 네네.
0: 참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필드에서 한번 해봤던 그런 경험이 네네. 너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0: 지금 뭐 이렇게 회계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때 그 경험도 또 살아날 것 같아요.
1: 너무 좋은 경험이 정말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라는 손님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손님들의 마음도 알겠고 또 현실적인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내가 정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던 특정 분야에 있던 분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 그럴 수도 있지.
1: 그렇죠.
0: 네, 나랑 다르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회계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막 이 방송 끝나고 막 제이가 막 밀려드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1: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을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0: 네.
1: 네, 그 시간에 저는 해적이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0: 가서 혼나지 않았나요?
1: 근데 이제 그거를 해적이라고 쓰고 또 그 직업에 대한 네. 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0: 네.
1: 이제 집에 가져가자마자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읽었던 그때 책 속에 해적은 어떤 나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0: 해적과 의적을
1: 그렇죠. 저는
0: 같은 구분을 걸로 생각했군요.
1: 저는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해적이 뭐 다른 사람이 금품을 갈취하는 나쁜 일인데 사실은
0: 네.
1: 그거에 대해 포커스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라는 그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홍길동전을 읽었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미래 장래 희망이 도둑이라고 써서 도적 이렇게 도적 거기 표현대로 도적 이렇게
1: 이해가 돼요.
0: 아 네 그렇군요. 한 가지였어요? 장래 희망이요?
1: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해적이라는 거에 되게 많이
0: 집중되어 있었군요.
1: 후크 선장의 그 후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후크가 된 것 같아요.
0: 근데 약간 캐릭터가 그 조니 뎁 씨 닮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1: 한국 사람 같지가 않고 네. 다른 그 나라의 사람 같다라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0: 그렇죠. 아 진짜 되게 굉장히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가까이 보기가 좀 처음인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굉장히 이국적이시네요. 자 그럼 해적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했는데 언제 그 꿈이 바뀌게 되었나요?
1: 그 이후에도 여러 진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사람 홍길동.
1: 그렇죠.
0: 독립군.
1: 뭐 피터팬.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네. 그 꿈이 조금 구체적으로 돼서 지금은 네.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직업적인 꿈이고요. 근데 이제 네. 단순히 법조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공공과 또 민간 분야 모두에서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정치나 아니면 외교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0: 어머 제가 너무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예감이 맞았죠. 왠지 공무원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희 인터뷰 오면서 정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MZ세대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살려주는 인상을 입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검정 옷을 입고 오시거든요. 정장 차림으로 오셔서 저분에게는... 그 바른 생활 사나이 있잖아요. 왠지 경찰관 하셨어도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FBI 막 이런 거
1: FBI.
0: CIA 막.
1: 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런 기관에서.
0: 아, 역시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꿈은 계속 바뀌었나요?
1: 그 이후로도 진로는 많이 바뀌게 되었고 단순히 사람을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직업적으로는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 단순히 법조인이 되는 걸 넘어서서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에서 경험을 좀 쌓고 장기적으로는 정치나 외교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꿈꾸고 있습니다.
0: 한인 회장님 되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
1: 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꿈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정책 관련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저의 삶에 아주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뉴욕에 있는 저희 이제 교회와 네, 지금의 아내와 이제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0: 네, 여기서 지금 깜짝 발표. 네.
1: 네, 매주 주말마다 이제 DC하고 이제 뉴욕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주일 밤 10시에 이제 버스를 타고 월요일 새벽 3시에 이제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일정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어느 날은 유독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자야 되는데. 왜냐면 워싱턴에서는 월요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제 청문회들이 다 하원과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9시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임해야 이제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유독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창밖을 보면서 이제 DC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 그 사이에 정치와 또 신앙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명한 존 로크라는 그런 정치 철학가가 있는데, 그 저자가 쓴 책 중에 이제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크게 읽게 되었는데, 정치학자 로크가 기독교 하나님을 인용해서 인권과 자유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독교 하나님의 통치를 이용한 정치 이론을 읽고 또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설명하는 정치학은 없다.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 책을 쓰는 것이 와우. 저의 오랜 꿈입니다.
0: 어머. 네네. 아우,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허준영님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점점.
1: 아니에요.
0: 와, 와, 이렇게 멋진 또 미래의 저자와 제가 만나게 되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MZ세대, MZ세대여야지만 여기 인터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1: 제가 거의 마지막에 걸쳐있지 않나요?
0: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우리 1세대분들, 또 우리 부모 세대분들께서 정말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MZ세대, 진짜 자녀 세대들 어떻게 잘 되려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1: 그렇죠.
0: 저는 이 인터뷰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확신이 더 들고,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또 한번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죠?
1: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0: 와, 너무 대단하세요. 아름다운 세대 방송이 이제 10년 정도 하면 장수 방송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10년 뒤에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꼭 그 책을 들고 출연해 주십시오.
1: 당연하죠.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0: 네네네. 그리고 출연하셔서 내가 여기 출연해서 정말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었다.
1: 네네.
0: 꼭 그렇게.
1: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보고 싶으세요?
1: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타임머신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가서 나의 잘못된 거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저도 그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타임머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있었거든요.
1: 그런가요?
0: 네, 저 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
1: 그렇군요.
0: 네. 너무 신기하네요. 왜 안 타고 싶으세요?
1: 10년 전쯤에 About Time이라는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시간 여행자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려서 이제 과거를 바꾸려 하기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한 그런 결심이 되게 감동이 많이 들었고, 우리 모두는 시간 여행자다 라는 말이 저는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저는 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 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듯이
0: 네.
1: 현재를 정말 진실되고 현재에 집중을 하며 살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뭐 그 챈스를 쓰지 않는다고요?
1: 쓰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0: 저를 밀어놔 주세요. 저를 대신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 추천곡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또 인터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허준영 씨의 첫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저희 첫 번째 추천곡은 토미 워커의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입니다.
0: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1: 그렇죠. 내 이름 아시죠?
0: 아,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토미 워커의 He Knows My Name.
0: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톡하세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출연자에 대한 질문 또는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시 30분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허준영님의 첫 번째 추천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도 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회되는 순간은 금방 이렇게 잊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후회하기보다 더 열심히 하자. 그 네.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지금 철학자 한 분을 모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지금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에 가장 보람되거나 기뻤던 일 있나요?
2: 기뻤던 날이 기억이 나요.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지금의 아내하고 네. 이제 첫 데이트를 갔는데
0: 네.
2: 이제 데이트를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0: 밀당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2: 그렇죠. 네네. 이제 밀당을 넘어서
0: 썸의 단계?
2: 썸의 단계를 이제 끝내는 날이었어요.
0: 어떻게 끝내셨나요?
2: 어느 날 이제 지금의 아내가 네. 이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지금 잠깐 나와줄 수 있냐고. 긴장을 잔뜩 했잖아요. 네. 문자를 받고.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나가서 이제 집을 이렇게 돌면서, 동네를 네. 돌면서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고. 혹시 그 마음이 다른 헛된 마음이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
0: 이제 그만 멈춰달라.
2: 그만 멈춰달라.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죠. 챙겨주고 이런 행동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마음을 서로 확인했는데 그 여성분이 저를 좋아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희 지금 아내가 저한테 되게 과분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2: 과연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거든요.
0: 이런 과분한 남자분을 과분하게 느끼는 여자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2: 이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딱 찾아왔는데 저에게 이제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줬을 때 기뻤고 또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0: 자존감도 좀 올라갔겠네요?
2: 그렇죠. 이런 분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구나. 감사했고.
0: 이런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자꾸 웃어서. 그 여자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존대해주고 막 존중해주시나요? 이렇게?
2: 가끔 티격태격 하긴 하는데요.
0: 네. 와.
2: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아니 제가 허준영님을 지금 인터뷰하면서 생각했을 때는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성격 같은데
2: 네네네. 네.
0: 어떻게 숫자로 계산이 안 되던가요? 그 사랑은?
2: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0: 그분의 수치는 어떻게 데이터가 안 나오던가요?
2: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성향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2: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서는.
0: 그렇군요. 숫자로 답을 낼 수 없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 네네.
0: 현재 직업도 그렇고.
2: 그렇죠.
0: 숫자를 좋아하시죠?
2: 숫자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정확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저를 스스로 네.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시스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0: 네.
2: 그 시스템이 공공적인 그런 면에서는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이게 민간으로 왔을 때는 뭐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 썸 타는 기간에 굉장히 애태웠을 것 같아요.
2: 힘들죠.
0: 네. 답이 안 나오니까.
2: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네. 이제 확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 네. 좀 불투명한 미래에 내가 나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계산이 되었죠, 거기서는. 내가 괜찮을까? 계산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날 가장 기뻤나요?
2: 가장 기쁘더라고요.
0: 어떻게 대답해 주었나요?
2: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의 마음과 뭐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은 좋아한다,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나는 좀 진지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0: 결혼까지? 막 그 얘기도 했나요?
2: 했던 것 같아요.
0: 어머머.
2: 진짜 결혼하게 됐습니다.
0: 그 고백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나요? 아니면 그분의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나요?
2: 답변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0: 뭐라고 이야기해주던가요?
2: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나도 마음이 있어.
0: 나도 좋아해. 이건 아니었나요? 너무 식상한가요? 네.
2: 제가 그때는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생각이 좀 잘 나진 않아요. 명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0: 미투.
2: 미투였어.
0: 그래서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인가요?
2: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0: 그 결혼 신고를 하는 날보다도 그날이
2: 맞아요.
0: 마음을 확인한 날이.
2: 맞아요.
0: 하기야 어떻게 보면 이 행정 절차를 밟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절차가 있고.
2: 그렇죠.
0: 네. 또 아까 말씀처럼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 확인하는 순간 그 마지막 1초까지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재미있답니다. 저는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이 미리 뭐 예산을 짤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체능 계열이니까요. 이 일이 재밌습니다. 알 수 없기에.
2: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면에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 많은 용기가 따르는 것 같아요.
0: 네, 고통도 따르고. 정말 막 그 애타가지고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그 허진 형님이 느꼈던 그 애탐을 365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2: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2: 그러세요.
0: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허진 형 씨 같은 그 필드에 일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숫자만 생각해도 도망가고 싶고 약간
2: 그런가요?
0: 회개하는 순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들여다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2: 그렇죠.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사실 회계학을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쪽도 제가 일을 하고 있네요.
0: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정치학과를 나오신 거죠?
2: 그렇죠. 정치학 그리고 행정 그리고 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법을 공부했습니다.
0: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실 건가요?
2: 공부를 저는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의 성격이랑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0: 혹시 아내분은 알고 계신가요? 남편이 계속 공부한다는 것을?
2: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나이 때부터는 그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맞겠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0: 저희 지인이 시리얼에서 결혼하는 날 반지 주고받고 이렇게
2: 그렇죠.
0: 키스 타임 있잖아요. 이제 그때 키스 딱 하면서 얘기했대요. 귓속말로. 학자금 용자 20만 불 있어. 사랑해. 그래서 너무 놀랬다고 막 그러던데.
2: 그렇구나.
0: 네, 앞으로 공부를 많이 내조해 주시겠죠, 아내분께서?
2: 네, 사실은. 네. 저희 아내도 이제 학자금이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습니까?
2: 그 말을 저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더라. 근데 제 얘기더라고요. 아. 방금 그 얘기가.
0: 아, 그럼 혹시 이번에도 선서하실 때?
2: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는데.
0: 네. 서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난 20만 불이야. 나 10만 불인데. 이러진
2: 얘기했어요.
0: 않았죠?
2: 사실은 얘기했어요.
0: 진짜요?
2: 연애할 때. 서로의 그런 냅츠를.
0: 어머머.
2: 갔습니다.
0: 역시 숫자를 사랑하시는 커플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자녀 이제 낳고, 있으면 또 자녀들에게도 그날을 이야기해 주시겠네요?
2: 그렇죠. 부모의 그런 행복한 그런 기억이니까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젊은 커플들이 많이 결혼도 하고 다음 세대도 많이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앞으로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인데 오늘 처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허준영 씨에게만 100만 불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2: 제가 100만 불이 만약에 생긴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더라고요.
0: 픽업 트럭을.
2: 뭐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불릴까. 이런 생각으로 먼저 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100만 불이 생기면 어떤 면에 내가 어떻게 돈을 쓰게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쓸까.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이나 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청년을 위한 그런 장학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다른 기관이나 한인 사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너무 고마워서 그 100만 비라는 돈이 생겼을 때 지역사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0: 그 받고 나면 아 내가 이걸 꼭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2: 들더라고요.
0: 이 나라에.
2: 맞아요.
0: 네.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지만
2: 그쵸?
0: 저에게 많은 기회와 후원을 해준 나라는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미국에도 꼭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생각했는데
2: 네네.
0: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장학회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증인처럼 네 그죠? 그런 분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해서 한인 사회에 또 이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장학금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장학금 말고도 또 사용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2: 서두에서 제가 뭐 얘기했던 뭐 책을 집필하는 일에도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저의 아내 학자금을
0: 갚아주고 싶고
2: 현실적으로는 좀 갚아주고 네. 싶습니다.
0: 아 그럼 부족할까요?
2: 100만 불이 제가 되게 주제넘는 말일 수 있지만
0: 네.
2: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0: 어머 알겠습니다. 제가 뭐 10만 불을 할 수도 있었고 질문에 또 뭐 1000만 불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0만 불이 가장 아이디얼 하더라고요. 어떤 현실 감각도 느껴지고
2: 맞아요,
0: 만약에 저희가 맞아요. 제가 1조라고 했으면 사람이 감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저희 1조 맞네요. 혹시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2: 만져봤으면 좋겠네요.
0: 네, 근데 100만 불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나요? 네, 없으면 패스.
2: 100만 불은 있어요.
0: 본 적 있으세요?
2: 캐시로는 보진 못했죠.
0: 네. 아, 그렇지만 100만 불을 본 적 있으시잖아요.
2: 그렇죠.
0: 뭐 비즈니스 이렇게 어카운팅
2: 그렇죠.
0: 일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2: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0: 네네. 지금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 네네.
0: 토플 시험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같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얼마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그 라이팅 시험, 쓰기 시험이었어요. 토플에서. 근데 제가 그 전까지 토플 시험을 이제 몇 번 봤었는데 항상 찍는 거는 저희가 사지선 다 잘 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네, 한국인이라면 네,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잘 찍습니다. 근데 라이팅은 사실 어렵잖아요.
2: 쉽지 않죠.
0: 네, 5점이 만점인데 그 5점 만점 받기가 어려워요. 절대 안 돼요. 맨날 뭐 3점, 5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좌절했는데 그때는 딱 그 질문이 왔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막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반은 제가 이제 저와 가족들이 살 수 있게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입구를 따로 해서 누구든지 홈리스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배를 와.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1, 2, 3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감동을 주었나 봐요. 5점 만점을 받았어요.
2: 와.
0: 근데 저는 제가 그 글을 잘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대학교에 붙어야겠다. 이렇게 약간 감동의 점수를 주지 않으셨을까 싶으네요. 어떤 뭐 취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2: 네네.
0: 지금의 그 생각을 꼭 영어로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너무나 멋진 생각이에요. 네, 저는 장학금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멋진 생각 같습니다. 아, 100만 불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누군가에게 미안했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순간,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2: 가장 미안한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저의 친형인 것 같아요.
0: 아, 형이 있으세요?
2: 형이 있어요. 4살 위에 형 한 명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형제.
2: 그렇죠. 형이죠. 친형이죠.
0: 네네. 둘째시군요.
2: 제가 둘째고 막내입니다.
0: 둘째이자 막내.
2: 네.
0: 형한테 왜 미안하세요?
2: 어릴 때 형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고 성인 되어서도 많이 싸웠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형이 형 같아야 형 대우를 하지. 형 같지 않기 때문에 네. 형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 많은 그런 제가 망언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 말이 형한테는 정말 상처였을 것 같고
3: 네.
2: 저의 마음에도 되게 미안한 순간이네요, 진짜.
3: 맞지는 않았나요? 그 말을 하고.
2: 너무 많이 때렸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언어적이라든지 아니면 말로나 아니면 네. 육체적으로나 많이 싸웠던 네. 것 같아요.
3: 그때 그 말을 딱 뱉었을 때 형이 폭력이 있었나요?
2: 복싱을 했었거든요.
3: 어, 진짜요?
2: 그때는 진짜 제가 몸이 조금 좋았는데
3: 네.
2: 형이 막 저를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형이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음성편지 형에게 남기겠습니다.
2: 형 잘 지내?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형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어릴 때는 자주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형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몇 년 동안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빨리 보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빨리 보고 싶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3: 네, 형에게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형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동생 저 너무 오랜만에
2: 그런가요?
3: 여자들은 좀 표현을 잘 하잖아요.
2: 그렇죠.
3: 네. 남자들끼리 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2: 저도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3: 떨어져 있어서
2: 하게 되더라고요.
3: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가끔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2: 좋은 것 같아요.
3: 네, 괜찮은 것 같아요.
2: 서로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더 알 수도 있고.
3: 그렇죠. 저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미안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준영 씨의 두 번째 추천곡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 저희 두 번째 추천곡은 두 번째 곡도 찬양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3: 네, 형님이 기도해 주셨길래. 네,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추천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미안했던 분은 형이었고, 그럼 가장 고마운 사람을 뽑는다 하면 어떤 분을 뽑고 싶으세요?
1: 가장 고마운 사람은 지금 저의 아내입니다.
0: 아유, 네. 자, 고마운 분은요, 많이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고마운 분들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의 아내가 고맙고요.
0: 네.
1: 저의 부모님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0: 자, 그러면 일단 아내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1: 늘 제 옆에서 인내해주고 또 부족한 저를 용서해주고 항상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라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아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좀 이야기해주세요.
1: 사소한 것부터 되게 네.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 본인도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오면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0: 네.
1: 저를 위해 할 일도 제쳐놓고 전심을 쏴준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되게 고맙죠. 너무 고맙고.
0: 역시 음식은 사랑입니다. 뭐 해줄 때가 가장 맛있나요?
1: 와이프가 이제 파스타 요리를 되게 잘해요. 파스타를 네. 잘 만들어주면 항상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날 이제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0: 네.
1: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사람이 항상 일정할 순 없잖아요.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의 기복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말 되게 많이 해주고 힘내라는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상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서로 따뜻한 언어가 왔다 갔다 해야죠.
1: 네네. 네.
0: 그렇구나. 아내에게 음성 편지.
1: 신영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인내해주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항상 기다려줘서 고맙게 생각해. 나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신영이 같은 그런 과분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처럼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더 아껴주는 그런 우리가 되자. 고맙고 사랑해.
0: 자, 그럼 부모님, 네, 부모님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유학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이 뒷받침 해주셨을 것 같아요. 뒤에서 후원 많이 해주시고.
1: 맞아요. 정말 제가 유학하는 그런 시절도 시절인데 뭐 한국에 있었을 때 여러 학창 시절과 저도 부모님을 사실 속 썩였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0: 그래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복싱할 때?
1: 그런가요?
0: 언제 그렇게 뭐 형하고 싸울 때?
1: 형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학창 시절에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았어요.
0: 왠지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바른 생활 그 자체였을 것 같은데요.
1: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는 사실은 사람들을 되게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빛을 내야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죄송한 마음만큼 또 고마움이 배가 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자, 그럼 이 시간에 부모님께 음성 편지.
1: 엄마 아빠, 저 준영이에요. 그동안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내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하고 떨어진 지가 이제 몇 년 더 되어 가는데 부모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는 이런 타지 생활에 정말 그만큼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곧 여름에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더 즐거움과 반가움으로 함께 시간을 드리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0: 네, 참 듬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시면서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에 뭐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또 혼자서 유학을 왔고 가족과 친척이 없는데 여기서 또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인생 살면서 가장 힘이 됐던 어떤 명언이나 네 말씀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1: 인생을 살면서 이제 힘든 순간마다 이제 많이 스스로 곱씹었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그동안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지 말자.
0: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네.
2: 사실은 지금도 이제 걱정할 거리가 사람이니까 왜 없겠어요.
0: 그렇죠. 학자금도 있고.
2: 그렇죠.
0: 네.
2: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와서 얘기해 주기를 뭐 걱정해서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걱정할 바에 현실적인 뭐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러는 게 낫지. 걱정을 할 바에 뭐 스트레스도 쌓이고 뭐 일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0: 네.
2: 걱정을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뿐이고
0: 네.
2: 그거에 쌓여서 힘 올려서 힘들어하는 거는 전 좋지는 않다 생각해요.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 때가 됐는데요. 처음엔 막 긴장하셨는데 시간 금방 지나가죠.
2: 너무 빨리 가네요.
0: 벌써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마지막 추천곡 알려주세요.
2: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을 모신 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현재 회계...
2: 네. 그렇죠.
0: 네네. 현재 직업은 그렇고 정치학을 공부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어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허준영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이제 뮤즈라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0: 네.
2: 한때는 이 뮤즈를 네. 보면서 나도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잠깐 했다가 이제 네. 접은 적이 있는데
0: 네.
2: 이제 마지막 곡을 고르면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0: 네.
2: 뮤즈의 Starlight 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0: 네.
2: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저희 함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순 우리말로 100, 100을 뜻하는 단어는 온입니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숫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주인공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3: 저희 어머니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4: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2: 많죠.
4: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2: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5: 좀 더 사랑하는 사람.
4: 그렇죠. 좀 더 사랑하는.
2: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6: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2: 기억 나세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저희 커플은 현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있는데요. 저도 오랜 시간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남자친구 역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 후 교회를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내심 서로의 교회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저희 커플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선배님들, 결혼 후 교회 출석 문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8: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2: 재밌다.
8: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전두사님,
2: 네.
8: 결혼 후에 출석 교회는 어떻게 네. 정하셨어요?
2: 그 전에.
8: 네.
2: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8: 출석 교회를.
6: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2: 기억 나세요?
6: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 거.
2: 목사님은요?
4: 저는 기억 나.
2: 기억 나세요?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제가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8: 네.
2: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아틀란타에서 네. 살았었는데. 제 사역지니까 아내도 뭐 미국인데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국 살고 아내는 한국 살 수 없어서 네. 둘 다 하던 일, 여기서 하던 모든 방송이나 뭐 저도 하던 사역들 다 마치고 미국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선택지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같이 그렇죠. 가게 되는. 근데 한국 돌아와서가 문제였죠. 한국 돌아와서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섬겼었으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작고 어려웠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제 개척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에서 이제 요양 중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교회 섬기고 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찬양 파트를 맡아서 이제 아예 수요 예배는 제가 맡고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제 후배인 전도사님이 또 이제 맡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같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했었죠.
6: 그 교회는 로또를 맞았네요.
2: 갑자기 지난주 방송이 생각나네요.
6: 네.
2: 로또.
6: 네, 로또.
3: 아브라함을 따라 이게 로또.
6: 따라간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화를 따라서 은송이도 가더라. 이렇게 로또 가더라.
2: 그러네.
6: 이게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편하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 전도사를 하고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여겨봤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 전임 전도사로 2년을 또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전임 전도사님 옆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죠. 제가 그 사모님이었고요.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8: 진짜 힘들 것 같아.
6: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 전임 전도사 하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네.
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우리 사역팀의 자매였죠, 저희 아내가.
2: 보통 우리가 네. 이런 거 어린 양이, 1위가 어린 양을이라고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4: 그렇죠. 네. 그렇죠.
3: 목자가 목사님이. 네.
2: 그렇죠. 네. 네.
4: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 교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별로 없었죠. 네.

0: 개척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고 데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네, 떠나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보통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1: 그렇겠다. 아 그러면 아직 미혼인 우리 레온 씨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2: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1: 네.
2: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네. 승리할 수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에 대한 그 전쟁을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싶지도 않고 이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편에 서서 충분히 아내에게 상의를 한 끝에
3: 맞아요.
2: 대신 이제 만약에 상의를 해도 그런 아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아내를 못 만나봤지만
1: 네.
2: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아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자기 편이지 자기가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티격태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1: 네.
2: 이제
1: 뭐
2: 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없겠지만
1: 네.
2: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둘 다 상관없는 교회로 가자. 제3의 교회로 가자. 뭐 아니면 뭐 대형 교회로 갈래? 아니면 뭐 개척 교회로 갈래? 아니면 프로그램 좋은 교회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아내 또 집에는 또 혹시나 장모님 중에 또 장인어른 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 가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 교회 장로 권사시면
1: 네네네
2: 아시잖아요 목사님. 예,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1: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한 로망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3: 저는 교회 시작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들은 있죠.
1: 그쵸.
3: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각자 맡은 사역인데 갑자기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걸 딱 멈추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역까지는 서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년까지는 서로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니다가 결국은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이뤘다면 한 교회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게 또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1: 그렇죠.
2: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네. 자막으로 써주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조레훈 씨의 네. 의견입니다.
4: 굿TV와 상관없는.
2: 굿TV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자 상관없는
4: 얘기입니다. 로크 토크와 상관없는.
2: 네. 얘기인데 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사님이나 뭐 와이프가 뭐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뭐 중심적인 역할, 특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누나 형들을 봤을 때 그림이 좀 안 좋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혼자서 막 계속 일해. 근데 남편은 또 다른 교회 가 있대. 다른 교회 청년부 또 리더래. 근데 또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혼 부부는 딱 일 끝나면 토닥거리시더라고.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하면서 손 딱 잡고 일을 사역을 했으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 약간 짠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니면 좋잖아요. 물론 싸우면 떨어져서 다니겠지만 그래도 싸우기 직전에는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3: 싸웠다 하더라도 예배 같이 가 손잡고 예배 드리면 또 화해가 돼.
2: 성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다 잡고 가는 깍지 끼고 하는 나 너무 부러워 진짜.
3: 예배도 손잡고 예배
2: 그럼 나 누구랑 손잡지?
3: 빨리
5: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면으로는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2: 그럴 수 있죠.
5: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보통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보든 혹은 아빠가 아이를 보든지 간에 주일에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처를 찾는 게 먼저예요.
3: 맞아요.
5: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각자 리더로서 또 여러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서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도 느끼고 함께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찬양과 은혜도 함께 나누는 거.

0: 너무 좋거든요. 함께 하는 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두 각자가 각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면 저는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대신에 그 저녁이 되면 어쨌든 집에 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만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양쪽 예배처에 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한쪽 교회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윤성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뭐 부모님의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남편 교회 쪽에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왜 대부분의 주례는 남편 교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
0: 그러니까 남편 교회 목사님이 계신 그 사역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특별히 요새 20대, 30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만 일단 우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따로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2세가 또 태어나면 그때 교회를 정해도 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정할 때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빠와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구성된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나.
3: 그렇죠. 맞아요. 네. 잘못하면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다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실제 제가 아는 가족은 너무 재밌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각자 다른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교단도 달라요. 아버지는 성결교, 엄마는 침례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양쪽 교회에 다 유아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은 감리교회. 교회 가까이 있는데 있는 감리교회를 다녀요. 거기 유치부하고 유아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2: 맞아. 교단 통합이네. 좋다.
0: 네. 에큐메니컬 한 거죠.
2: 그게 원하는
3: 건데. 진짜 에큐메니컬이네요.
0: 에큐메니컬 하죠. 우리 구티비 같잖아요.
3: 그러네요.
0: 네네.
2: 통합.
4: 저도 사실은 딱 정답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관찰해 본 결과 성도님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건 부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각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그게 또 어쩌면 집에서 대화하다가 약간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느 그 예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고 엄마는 아빠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그 딸은 늘 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신앙 색깔이 다르니까.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어쩌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외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따로따로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 부부를 보면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되게 부러운데 본인은 늘 혼자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게 참 부럽더라.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가 있어요. 네.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교회가 다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예배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하고 하기는 쑥스럽고 또 방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오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잘 맞게 다닐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1: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해주신 조언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부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3: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5: 토킹.

0: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1: 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2: 근데 어떤 영화는 내가 이걸 왜 봤지? 찝찝해.
1: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0: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요정, 천사, 외계인, 마법사처럼 네.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네.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네. 각종 미신과 주술이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악한 메시지가 드러난다며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크토크 식구들,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평소에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집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기본 한 다섯 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다섯 시간에서 한 열 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뭐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나중에 현장에서 써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은 먼저 봐야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들한테 공감거리가 되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재밌다고 하고 재미없는 건 빨리 감기 하거나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줄거리만 보고 봤다 거짓말하고. 알잖아요.
1: 네.
3: 아니, 저도 문화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주 뭐 알려 이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봐요.
1: 그렇죠.
3: 보는데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건 제가 원래 못 봐요. 공포물이나 뭐 귀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좀비
2: 헐! 아 이런 거 아무
1: 아 내가 놀랐어.
3: 이것도 공포였어?
2: 아 그래.
3: 근데 이런 류의 그 영화들은 왠지 저랑 안 맞아. 무섭진 않아. 신기하게 그게 무섭진 않은데 좀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해요.
1: 맞아 찝찝하죠.
3: 아 뭔가 못 견디겠어. 그냥 아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돼요. 판타지 영화는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보죠. 이제 아까 좀 이렇게 뭐 돌려 빨리 이렇게 빠른 장면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봐야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공감대, 뭐 청년들이랑 공감대 형사할 때 이런 게 사실 중요해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4: 저는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KBS를 갔는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누가 저를 좀 확 오더라고요. 오나미 씨가. 오나미 씨가 분장을 하고
3: 공포에서 뭐 하시다가.
1: 아 이제 예고편 뭐 찍는 게 있어가지고.
4: 근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1: 아, 저 너무 반가워가지고.
4: 저 뒤로 도망갔잖아요. 저 무서워서.
3: 진짜 반가워서.
1: 네. 반가워서 막 뛰어갔죠.
4: 아는데도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공포영화는 잘 보지 않는 게 공포영화는 옛날 공포영화 이를테면 뭐 어라의 공동묘지 뭐 아니면 뭐 내다리네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그 약간 민속의 여러 전통들을 담고 있는 이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반면 최근의 공포영화는 흔히 우리가 말한 이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무의식적 공포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링, 뭐, 주온, 뭐, 이렇게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기억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1: 맞아요.
4: 그 눈빛과 맞아요. 그 형상과 그 전체 분위기와 그 손끝, 발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는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들고 없는 것 들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포 영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전 판타지 영화는 정말 좋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도깨비라고. 드라마죠. 네. 판타지가 들어있는 드라마인데.
3: 칼이 보여?
4: 네. 칼 꽂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주인공이 광고하는 커피도 먹어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정말 명작이거든요. 그 밖에도 여러 판타지 영화들을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때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은 게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저는 놀라기도 하면서 판타지 영화를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2: 저는 뭐 사실 판타지보다는 좀 사실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사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판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쵸? 다 상상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5: 맞아요.
2: 근데 어쨌든 아마 이제 여기 사연자 이야기는 판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공포 영화나 아니면 뭐 도깨비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 네네.
2: 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극장에서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4: 배트맨이 한 30년 전쯤에 나온 거 아닌가요?
3: 도깨비도 혹시 혹부리 영감에 나온 도깨비야. 아, 혹시 그 도깨비 얘기하신 거였어요?
2: 것 같아요. 최근 10년 안에 배트맨.
4: 황금박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3: 같아요. 네. 영구 황금박쥐.
5: 맞습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기독교에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막 봐라,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봤을 때 해석이 좀 엉뚱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전사님처럼 찝찝해. 내가 이걸 왜 봤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특정한 종교를 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5: 그쵸.
3: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긴 봐도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보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봤는데 이건 아닌데 거기에 또 내 감정과 나의 사상과 철학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걸러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6: 저도
3: 개인적으로.
6: 공감해요. 저도 정복할 수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3: 그치. 그러니까
6: 기독교를 뭐 비하하거나 또 뭐 종교적인 뭐 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더라도 난 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봐도 된다. 근데 그거에 지면 아 진짜 기독교가 저래? 아 저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된다든지 저런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봐라. 왜냐하면 문화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5: 네.
6: 그렇다면 뭐 영화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휩싸여서
3: 그치.
6: 정말 그 자꾸 그 상상에 잡히고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어디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이러면 그거는 뭐 굳이 그러면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5: 맞아요.
4: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 네.
4: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영화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6: 맞아요.
4: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성서의 상징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것과 같은 판타지가 없을 거예요.
6: 그러니까
4: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상은 어쩌면 이 판타지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취사 선택에도 문해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를 하더라도 건강한 판타지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또 경우에 따라 나는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럴 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혹은 문화를 수용할 때 이런 문해력 정도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역량들을 좀 강화해 가면서 판타지를 본다면 분석도 잘할 수 있고 상상력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옷과 석을 잘 가릴 수 있는 힘도 키워질 것 같아요.
2: 기독교인이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연자가 고민하는 판타지라 함은 아마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윤회나 전생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친구가 판타지 영화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요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상력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나니아 연대기나 아니면 또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 중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타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타지 장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장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맞아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맞아요. 그 소화가 어렵다면 맞아요. 보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보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쵸.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그걸 잘 구분해내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판타지가 주는 몇 가지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비일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인 거죠. 그렇죠?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타지가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진리도 표현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사연자분의 믿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7: 때로는 바나바처럼,
3: 때로는 다윗처럼
5: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8: 노크! 노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2: 저 주일학교
3: 아니에요. 정확하네.
2: 정득은 마치 아, 나는 그만 열차 타고.
1: 근데 요즘은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4: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얼굴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 저에게 아주
6: 화천분인데.
7: 네. 목사님, 괜찮으세요? 언짢으신 거 아니시죠?
4: 네.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1: 청년입니다.
8: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7: 진짜 그런
8: 거 맞죠?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예배니 대면 예배 때처럼 단정히 갖춰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장보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 그쵸?
8: 친구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도 해이해진다고 하네요. 노크토크 식구들, 온라인 예배 때 복장을 꼭 갖춰입어야 하나요? 편한 복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7: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온라인 예배 꼭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나요? 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5: 그렇죠. 아, 그렇죠.
7: 근데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5: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배 두 번 드려요.
7: 아, 유아 예배랑
1: 대예배?
5: 네. 그러니까 어른 예배랑 아이들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어른 예배를 드렸더니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엔 집중해서 막 아이들도 혼내고 막 앉아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그런 정립이 잘 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서.
7: 그렇죠.
5: 뭐 혼내고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저희도 온누리교회 다니거든요.
7: 네.
5: 온누리교회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신기해요. 어린이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어린이 예배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1: 프로그램이 좀 있으니까 그랬던
5: 말씀도 좀 다르게 하시고 찬양도 좀 다르게 하니까 얘네들이 그건 또 너무 집중해서 다 잘 드리고 그래서.
7: 너무 예쁘다.
5: 네, 저희 같이 그냥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를 또 다시 한 번 또 드리죠. 그때는 애들 자유롭게.
9: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 게 애들은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호흡이 다르고 반응하는 음의 높낮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 제가 해라도 지겹겠어요.
5: 그러니까요. 맞아요.
1: 일단 어른 예배에는 목사님 톤이 있잖아요.
10: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 있는데 어린이 예배들만 우리 친구들 안녕.
1: 맞아.
10: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1: 이러니까 애들이
5: 여기 섭외 좀 부탁할게요. 너무 잘하네. 섭외 좀 부탁합니다.
10: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주먹 가이버 무엇을 낼까요? 보자기 나왔네. 기도 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1: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10: 저 주일학교
1: 아니 정확하네.
10: 정득은 마치 나는 그완 열차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쁜 거지.
5: 맞아.
1: 너무 저도 맞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성인이지만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재밌는 목사님들, 좀 밝은 에너지 있는 목사님들 예배를 찾아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배도.
9: 많아요.
5: 굿TV에서 11시 예배는 맞아요. 또, 예, 제 오륜교회 예배. 저도 그 예배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굿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배가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7: 맞아요, 맞아요.
5: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같은 예배 시간에 여러 예배를 또 볼 수 있으니까.
9: 아, 저희 집은 설교를 남편이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미리 뭐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마루에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침대에서 다 나와서, 대충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남편이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으면 마루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 TV로 요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바로 큰 TV로 그렇죠. 연결이 바로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마루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방의 소리가 헷갈리고 안방의 소리가 나니까 마루에서 들을 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저희는 숨을 죽여서 마루엔 소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한 지 저희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네.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예배드려 본 적이 없네요.
7: 와 근데 와 신기하다. 네.
5: 그러겠네요.
3: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집에서 드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네, 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교회는 다 나가실 거예요. 사무실에서 있거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순서 맡을 때는 본당에 가고 뭐 사회를 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 자리에 교육자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자실에 텔레비전이 있거든, 모니터가. 네.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당연히 복장을 갖춰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9: 교회에 잠옷 입고 가긴 어렵죠.
3: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집에서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느슨해지는 맞아,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7: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식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져요. 그럼 우리 내훈 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온라인 예배 때 복장 꼭 갖춰 입어야 하나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좀 더 인간의 네? 그 기본 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7: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그 네. 아니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거나 네. 그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든지 뭐 대표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잘 차려입고 가면서 네. 세상에나 우리 창조주를 만나렀는데 옷을 어느 정도 팬티만 입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7: 진짜. 아 팬티는 안 입죠.
1: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긴 해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7: 네. 세미정장?
1: 세미정장 그 정도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위아래는 입고
5: 세수는 하고
1: 세수는 좀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머리는 안 감아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네. 머리는 이렇게 무리라도 좀 묻혀서라도 복장은 좀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 기본적인 거.
7: 아 기본적인 게 네.
5: 이게 되게 네.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7: 그렇죠.
5: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네. 때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맞게 의상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을 잘 입고 네. 예배를 드리자. 사실은 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몇 번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아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솔직하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옷 다 입혀서 막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있는 입고 있는 옷으로 저도 이제 편한 뭐 집에서 편하게 있는 티셔츠에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릴 때도 사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내랑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아이들도 이렇게 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잘 앉아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자기 각자 편하게 자유를 주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꼭 정장을 입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쵸.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7: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5: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저는 그랬죠. 아닌 거 알면서도.
7: 아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우지?
1: 아, 근데 요 정도만 입어도 돼요.
7: 이 정도만 입어도 돼요?
5: 팬티만 아니면 돼요.
1: 아니, 기본 사람이라면.
7: 아, 기본 사람.
5: 아니, 사람. 지금 아니, 이거 보시고 팬티 입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래도 그래도. 난 보수적인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는.
9: 예, 네, 아니,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 벌거숭이인 우리도 그렇지.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린 또 태어나고, 그렇게 또 벌거숭이로 죽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예. 네. 그 또 사람이라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7: 사람이라면
1: 아담과 하와는 아니니까.
9: 왜냐면 이제 여직 혹시 이제 속옷 차림으로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하셨던 분들 양말 안 신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5: 사람 아닌가.
9: 근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표현을 하자면 기왕이면
7: 이런 좋은 표현인데 네. 사람이 아니야.
1: 그래도 우리가 속옷은 좀 그러잖아.
5: 많이 배웠는데도 그러네.
1: 사람이라면.
9: 이게 우리가 요새는 초기에 재택근무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혹은 뭐 와이셔츠를 입고 아래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재택근무한 거 되게 많았어요.
7: 맞아요.
9: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아버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제 방문에다가 출근, 퇴근 이렇게 그 팻말을 걸어놓고 실제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복장으로 외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다시 그 옷을 벗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더라. 우리가 이런 추세를 한번 본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째는 이 옷은 항상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고 모든 것으로 만나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인 만남에 있어서 옷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옷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도 형식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안쪽을 담아낼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한다는 건 역시 옷도 단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실제 예배 때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옷을 좀 그래도 청바지에 뭐 티셔츠라도 우리가 외출할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그래도 최소한은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좋다. 네. 기왕이면.
5: 기왕이면 아이들도 그럼 옷을 입혀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9: 팬티만 입히는 건 좀 그렇죠.
5: 아, 이거 잠옷이었었는데 좀 갈아입혀야겠네요.
9: 그거는 조금 갈아입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교육적인 의미로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1: 기왕이면
5: 이렇게 하는 게 해야겠네.
1: 사람이라면 보다 기왕이면.
5: 나 사람 아니었어 방금.
1: 아니 그게 팬티만 입지 말라는 거예요.
5: 팬티 입고 들이지 않았지요.
7: 몇 명 누가 팬티만 입고 들어요?
1: 몇 명 있어요?
7: 아 있어요.
1: 몇 명 집안은 있어요.
7: 기왕이면.
1: 나도 한 번은 입어봤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7: 그치.
1: 약간 좀 뗀뗀하더라고 목사님하고.
7: 아, 목사님 궁금합니다.
5: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3: 저도 지금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장을 보고 야 넌 어떻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 옷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형식을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옷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보다는 점점 그렇죠. 이렇게 정장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근데 결혼식에 가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도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도 다 정장을 입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결혼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너무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은 조금 약한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정장을 차려입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사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성경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은 어떻게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재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물론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런 형식을 갖출 때 아 이게 예배구나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팬티만 입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양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피곤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7: 사람이라면.
3: 네, 누워서 모니터를 켜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배를 드리다가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옷차림을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네 맞습니다. 어디서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9: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7: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6: 노크! 노크!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쪽에서 꽃 소식이 오면 꽃찌개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아버지가 담아주는 걸음을 치고 뒷밭 언덕을 오를 때 걸음 냄새가 꽃들의 향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때든 힘써 일할 때는 삶이 향기를 낸다.

네,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라. 네, 좋은 곡이었죠. 오늘 오프닝 멘트는요, 정용철 시인의 시, 꽃찌개라는 시였는데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남쪽에서 꽃 소식이 오면 꽃찌개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아버지가 담아주는 걸음을 지고 뒷밭 언덕을 오를 때 걸음 냄새가 꽃들의 향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때든 힘써 일할 때는 삶이 향기를 낸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말이 있었죠.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를 발견한다. 네, 어느 때든 힘써 일할 때는 삶이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내 몸이 고단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김훈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 자전거 여행. 이 자전거 여행은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의 묶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을 지나는데요. 그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과 소회를 우리 김훈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거의 20가지가 넘는 그 동네 어귀에 흐르는 강, 그리고 들판, 그리고 언덕, 그리고 뭐 절이라든가 공원, 그리고 출발하는 장소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연과 동네와 감정과 자연을 이 산문집에 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태백산맥 미천골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가을빛을 위한 르뽀라는 부제가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이 조금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이게 자전거 탄 내용과 또 자연 풍경 그리고 본인의 감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요약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원근법으로 산맥을 해석하기를 힘들어한다. 사진가 강운구가 바로 그런 사람인 듯하다. 미천골에서 동해쪽 첫 마을 면옥지. 면옥지는 미천골 1100m 고지에서 동해쪽으로 내려오는 길의 첫 번째 마을이다. 여기는 맑은 땅이다. 푸성기가 제 향기를 지니고 있고 공기가 맑아서 말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연어 돌아오는 남대천의 맨 위쪽 물줄기가 마을 한가운데로 흐른다. 물가에 가을 나무들이 붉어서 그 밑을 흐르는 물도 붉다. 다들 떠나고 20포가 남았다. 서정훈 씨는 이 마을의 맹인이다. 5살 때 시력을 잃었다. 맹인의 마을을 떠날 수도 없다.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해질 무렵 붉은 물가를 더듬거린다. 그러니 아름다운 마을이 어떻게 생긴 줄 모른다고 한다. 눈뜬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팔당이 없는 사람은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을 전 동석 씨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일을 해준다. 전 동석 씨와 맹인은 오랜 친구다. 그들의 생애는 서로 구별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는 맹인 친구를 데리고 마을 어귀까지 바람을 쏘여주고 술도 어겨준다. 아이들이 없어서 분교는 문을 닫았다. 문 닫은 분교의 교훈은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였다. 교훈을 새긴 돌비석은 빈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다. 아이들이 쓰던 책상과 걸상 몇 개가 마을에 흩어졌다. 아이들 엉덩이에 반들반들 달아서 아직도 윤이 난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돈 많은 외지인이 굴착기를 끌고 와서 외국풍 별장을 짓고 있다. 맹인은 한나절씩 이 공사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지만 어떤 모양의 집이 들어서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마을 농부 김순갑 씨에게는 몸으로 문질러서 지켜낸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남아있다. 양양에서 중학교를 마친 그는 목수일을 배웠다. 젊었을 때 도예지에서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났다. 경기도 성남에 가서 이른바 딱지를 사서 집을 장만했다. 그래서 딱지는 1960년대 철거민 입주권을 말하네요. 그 시절 성남은 끔찍한 곳이었다. 민란에 가까운 폭동이 일어났다. 그는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내와 둘이서 2,000평 밭을 갈아서 연 2,3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나는 그래도 고향에서 기반을 잡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3년은 감자를 심고 1년은 약초를 심는데 약초를 심는 해에는 수입이 늘지만 약초는 땅심을 너무나 많이 빨아대서 매년 심지 못한다고 한다. 올해는 당귀를 심어서 거둬놓고 말리는 중이다. 그는 노는 햇볕을 아까워했다. 도매상들이 몰려와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한근에 800원을 주겠다고 해서 팔지 않았다. 잘 말려서 내년 봄에 더 받아야겠는데 상인들이 값을 제대로 쳐줄지 모르겠다고 그는 걱정했다. 작물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상인들을 보고 농사를 짓는 편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마을 어린이는 그가 키우고 있는 손자 두 명이 전부다. 면옥치는 산맥 속에 박힌 별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꺼질 듯이 위태로워 보였다. 산골 마을에 밤은 이르고 맹인이 지팡이를 더듬거려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흐릿한 등불 몇 개가 피어났다.

복된 마을에 매맞는 소가 있습니다. 자, 소백산 의풍마을로 가봅니다. 숯불에 갈비 구워먹는 가든과 낮이고 밤이고 러브하는 파크, 온 국토의 명승 곳곳에 그것들이 창궐하 했다. 요즘에 산봉우리마다 들판마다 마을마다 이동통신회사 기지국 안테나들이 들어섰다. 이제 가든과 파크와 기지국은 이 국토의 가장 압도적인 풍경이다. 어디를 가도 이 세계는 단연코 우뚝 서 있다. 먹고 마시고 러브하고 전화통에다 대고 수다 떠는 풍경. 아기야, 전화통이 있어야 불러 모아 먹을 수도 있고 불러내서 러브를 할 수도 있고 또 러브를 한 전후에는 잘 먹어두는 게 좋을 테니까. 이 삼자는 공전 공용 관계다. 속수의 길을 저어가는 자전거는 이 누린내 나는 인간의 풍경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갈 뿐이다. 경북 영주군 부석면 부석사절 마당에서 출발하는 자전거는 마구령 옛길을 따라서 소백산을 넘을 작정이다. 소백산을 넘어가면 주막거리 옛 마을이다. 옛길은 여기서 다시 세갈래로 나뉜다. 산을 내려온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강원도 영월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경북 봉화이고 왼쪽으로 가면 충북 영춘이다. 강원, 충북, 경북 3도의 접경은 주막거리에서 만나고 그래서 주막거리 마을의 앞산 이름은 삼도봉인데 삼도봉 꼭대기에 소를 메어 놓으면 이 소는 삼도의 풀을 다 뜯어먹는다. 이 마을 노병만 씨네 3살짜리 소는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다. 고랑을 따라 똑바로 걸을 줄 모르고 쟁기를 끌고 오는 주인의 보폭에 걸음을 맞출 줄도 모르고 옆 고랑을 밟아 뭉개지 않고 사뿐히 돌아갈 줄도 모른다. 일 배우다 말고 자꾸만 군 입질하려고 한눈을 팔아 주둥이에 멍을 씌웠다. 때려주면 대가리를 내두르며 반항하고 더 때리면 아예 팽개치고 집쪽으로 걸어간다. 일 공부를 하면서도 시선은 늘 집쪽을 향해 있다. 노씨는 이놈을 겨운에 가르쳐서 말귀를 뚫어놓아야 내년 농사를 할 수 있다. 2살 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때 새끼를 베서 1년을 봐줬더니 이제 대가리가 커버려서 말을 더 안 듣는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사진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가 다 사진이, 두 페이지죠. 한 면이. 의풍마을에 매맞는 소라고 해서 반일을 처음 배우는 이 소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앞에서 소를 이제 멍을 씌워서 그 굴레를 끌고 있고요. 막 이렇게. 그리고 소는 몸부림, 그러니까 고개를 획 젖히고 있고요. 뒤에 할아버지는 쟁이를 들고 소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소도 머리 좋고 성질 좋은 놈이 따로 있는데 이놈은 워낙 돌대가리여서 어제 가르쳐준 것도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노 병만 씨는 제 집소를 흉본다. 의풍마을에 소들은 대개 25년을 일한다. 어린 소들은 이 기나긴 필생의 수겁을 예비 수업받고 있다. 노 씨는 이 한심한 놈을 데리고 내년 봄에 2,000평을 갈아야 한다. 매맞는 소가 불쌍한지 때리는 인간이 가엾은지 이곳에선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때리고 맞는 것이 다 매한가지로 보였다. 어느 쪽이 때리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운명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감록의 축복이었을까? 그러니 세상에 복지란 없는 모양이다. 밭두렁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소를 들여다보았다. 이놈이 좀 더 맞아야 안 맞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노씨는 말했다. 그는
그러며 활짝 웃고 있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엔 안면도로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숲이 신성하다.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잠시 옷의 날카로움과 피부의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우모음의 깊이와 부딪혀 일어나는 바람이다. 시옷과 피옷은 바람의 잠재태이다. 이게 모음에 실리면 숲속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시옷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지고 피읍의 서늘함은 우모음 쪽으로 끌리면서 깊은 울림을 울린다. 그래서 숲은 늘 맑고 깊다. 숲속에 있는 바람은 모국어 우모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이 우모음의 울림처럼 사람 몸과 마음의 깊은 만족을 깨우고 또 재운다. 숲은 글자 모양도 숲처럼 생겨서 글자만 들여다보아도 숲속에 온 것 같다. 숲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보다도 훨씬 더 사람 쪽으로 가깝다. 숲은 마을의 일부라야 마땅하고 뒷담 너머가 숲이라야 마땅하다. 서울의 종묘숲이나 경주의 계림, 반월성의 숲은 신성한 숲이다. 그 숲들은 역사의 정통성과 사원의 숨결을 옹이하고 있다. 피고 또 지는 왕조들은 썩어 무너져 갔어도 봄마다 새 잎으로 피어나는 그 무너진 왕조들의 숲 속에서 삶은 여전히 경건하고 순결한 것이어서 종묘의 숲과 계림의 숲은 그 숲에 가해진 정치적 치욕에 물들지 않는다. 그 숲은 깊은 산속 무아지경의 숲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와 잇닿는 마을의 숲이다. 울창한 숲이 신성한 숲이 아니고 헐벗은 숲이 남루한 숲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숲도 초라하지 않다. 숲은 그 나무 사이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낯선 시간들의 순결로 신성하고 현실을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불어나다. 유림의 숲은 불온하고 유가적 가치와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숲으로 모여든 무리로서의 살림은 더욱 불온하고 소외된 무장 집단으로서의 농림의 불온은 이미 작동하는 불온이다. 가장 늙은 숲이 가장 새로운 숲이다. 숲의 힘은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어서 숲 속에서 시간은 낡지 않고 시간은 병들지 않는다. 이 새로움이 숲의 평화일 터인데 숲은 안식과 혁명을 모두 끌어안는 그 고요함으로써 신성하다. 시간을 소생시키는 숲의 새로움은 퇴계와 로빈후드를 동시에 길러내고도 사람 지나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물리적 자연은 근본적으로 뭘 가치하다. 물리적 자연이 그 안에 윤리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그것은 영원한 인과 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연과학의 자리일 뿐이다. 이 무정한 자연이 인간을 위로하고 시간을 쇄신시켜주는 건 삶의 신비이다. 사람의 언어가 숲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숲이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까닭은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는 태안반도의 남쪽으로 길게 뻗은 섬이다. 안면교를 건너 섬으로 들어온 자전거는 섬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649번 지방도로를 따라 섬의 남쪽 끝인 고남리 젖개폭으로 간다. 안면교를 넘어서면 창길이, 정당리, 승원리, 중장리 마을의 산과 들에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소나무 숲을 만나면 자전거는 포장도로를 버리고 숲길로 들어선다. 안면도의 소나무 숲은 마을의 숲이다. 대문바퀴 숲이고 밭이 끝나는 곳이 숲이고 울타리 넘어가 숲이다. 숲의 신성은 멀고 우뚝한 것이 아니라 가깝고 친밀해서 사람의 숨결을 따라 몸속으로 스미는 것임을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알겠다.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50년에서 20년 된 혈통 좋은 소나무들이 우뚝우뚝하고 듬성듬성하게 들어서 있다. 추산은 세안도 발문에서 겨울이 깊어진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우뚝함을 안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건 사실 소나무에게 좀 심한 말인 듯하다. 그 말은 소나무의 우뚝함에 받쳐진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적 가파름에 비춰진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세안도 속의 나무는 소나무도 잣나무도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의 나무일 뿐이다. 그 나무는 가파른 이념의 힘으로 이 세계와의 불화를 뚫고 솟아오르는 정신의 나무다. 그 나무는 우뚝한 높이만큼 불호하다. 봄의 안면도에서는 겨울을 다 지난 후에도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곧고 높고 힘센 나무들이 자존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숲을 이뤄 나무들의 개별성은 숲의 전체성 속에 파묻히지 않는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붉고 곧은 줄기를 높이 올려가다가 맨 꼭대기에서만 가지가 퍼지고 잎이 돋는다. 아무데서나 가지를 뻗어 늘어뜨리지 않는다. 그 소나무들은 은풍 농월의 충동과는 거리가 멀다. 소나무들은 경건하고도 단정하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밑둥의 껍질은 검고 두껍지만 사람의 키를 넘는 높이부터는 껍질이 얇아져서 종이 한 장을 바른 정도이고 거기서부터 나무의 붉은색이 드러난다. 이 붉은색은 빛을 내뿜는 색이 아니라 빛을 나무의 안쪽으로 끌어들여 숨기려는 붉은색이다. 그래서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앞을 바라보면 붉은 숲이고 위를 쳐다보면 푸른 숲이다. 봄의 소나무 숲은 다른 화렵 수림의 실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들떠 있지도 않는다. 봄의 소나무 숲은 겨울을 견뎌낸 그 완강한 푸르름으로 진중하고도 깊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에게는 안면송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다. 이 소나무들은 새한도 속의 소나무처럼 이념화한 불의 그림자가 없고 경주 남산 선덕왕릉 주변에 구불구불한 소나무들처럼 의고풍의 비극이 없고 산전수전의 귀기가 없다. 나무 꼭대기에 퍼진 잎들은 멀리서 보면 가지를 떠나서 날아갈 듯한 구름 조각으로 떠있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과도한 풍류와 과도한 표정을 안으로 다스려가면서 높고 곧고 푸르다. 안면도에서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이처럼 잘생긴 소나무 숲이다. 안면도를 떠날 때 비가 내려 젖은 숲은 젖은 향기를 품어냈다. 숲의 신성은 마을 가까이에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오대산의 전나무 숲과 가리왕산의 단풍나무 숲과 전봉산의 자작나무 숲들도 일제히 깨어나고 있을 것이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지금 5월의 산들은 새로운 시간의 관능으로 빛난다. 봄산의 연두색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수목의 비린내는 신생의 설레임으로 인간의 넋을 흔들어 깨운다. 봄의 산은 새롭고 또 날마다 더욱 새로워서 지나간 시간의 산이 아니다. 봄날 모든 산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산이고 경험되지 않은 산이다. 그리고 이 말은 수사가 아니라 과학이다. 휴일에 서울 북한산이나 관악산은 사람의 산이고 사람의 골짜기다. 봉우리고 능선이고 계곡이고 간에 산 전체가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 안과 같다. 평일 아침 저녁으로 땅 밑 열차 속에서 비벼지던 몸이 휴일이면 산에서 비벼진다. 휴일에 북한산에서는 사람이 없는 코스를 으뜸으로 치고 점심 먹을 자리를 찾을 때도 사람 없는 곳을 명당으로 여긴다. 사람들이 다들 저도 사람이면서

맞다 있다. 노적봉이나 망경봉 꼭대기에는 어린이들도 올라와서 논다. 휴일에 산이 군중으로 뒤덮이는 인산이라 하더라도 산에는 여전히 적막과 일탈의 유혹이 있다. 삶이 고단하고 세상이 더럽고 마음속에서 먼지가 날릴수록 산의 유혹은 더욱 절박하다. 그 유혹은 흔히 하산길에 깨어져 버리는 몽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누가 비지땀을 흘리며 이 만원 지하철 속 같은 사람만은 산을 오르겠는가? 똑같은 등산화와 등산모 차림의 군중 틈에 끼어앉아 마른 김밥을 씹으면서도 우리는 저 빛나는 산의 정상들과 독대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전라남도 구례로 왔습니다. 손톱 크기 조개에서 우러난 맨 밑바닥, 기초의 맛. 제첩국은 하동포구를 대표하는 국물이다. 비싸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이 음식이 바로 한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 하동의 제첩국뿐만 아니라 안동 강고등어, 충무김밥, 의정부 부대찌개, 나주곰탕. 하동 제첩국은 순결한 원형의 국물이다. 여기에는 잡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이 국물이 갖는 위안의 기능은 봄의 쑥국과 거의 맞먹는다. 이런 국물은 흔치 않다. 제첩은 손톱 크기만한 민물조개다. 제첩국은 이 조개에 소금만 넣고 끓인 국물이다. 다 끓였을 때 부추를 잘게 써 넣으면 끝이다. 그 맛은 무릇 모든 맛의 맨 밑바닥 기초의 맛이다. 맺히고 끊기는 데가 전혀 없이 풀어진 맛이다. 부추가 그 풀어진 맛에 긴장을 준다. 오장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달래준다. 옛 의약서에는 제첩이 삶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의 식은땀을 멈추게 해준다고 적혀있다. 부추가 뽀얀 국물에 우러나서 그 국물의 빛깔은 새벽의 푸른 안개와도 같다. 제첩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 모래 속에서 산다. 제첩은 가장 작은 조개이다. 강바닥을 깊이 긁어야 잡을 수 있다. 제첩은 봄부터 잡기 시작한다. 하동포구 주민들은 4월 하순부터 제첩을 잡기 시작한다. 함지박을 밀고 강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긁는다.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가장 작은 조개 속에 가장 깊은 맛이 들어있다. 조개 몇 마리와 물과 소금이 그 국물의 형식의 전부다. 제첩 국물은 삭신의 구석구석으로 스며 들뜬 것들을 가라앉힌다. 제첩 국물 속에도 작은 숲이 들어앉아 있다.

참나무와 소나무의 껍질은 거칠게 굴곡이 패어 있다. 나무 껍질은 엉성하고 허름해 보인다. 나무 껍질에서는 산전수전의 풍상이 느껴진다. 나무는 껍질로 외계와 마주한다. 나무가 자라서 긁어지면 줄기를 감싸던 껍질은 뒤틀리고 펴진다. 같은 수정이라도 이 굴곡과 균열의 무늬는 제각금인데 이 무늬는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나무와 개별성이다. 껍질은 나무의 낡은 조각이다. 이 조직이 아예 못 쓰게 되면 나무는 새로운 껍질층을 만들어낸다. 나무는 낡고 허름한 외양으로 그 안쪽에서 태어나는 새로움을 보호한다. 자작나무나 물풀의 나무는 그 껍질은 얇고 기름지다. 자작나무는 종이처럼 얇은 껍질을 켜켜이 두르고 있다. 속옷을 여러 겹 끼어 입고 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방수 효과가 커서 썩지 않는다.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다. 굴참나무 껍질은 코르크층이 두껍고 단단해서 방수와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산간마을 사람들은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어서 굴피집을 짓는다. 추위와 더위,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야 하는 자의 겉모습이 말쑥하고 찬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나무조차도 그 껍질에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무게와 고통이 배어 있다. 나무 껍질은 상처를 받으면 진액을 분비해서 상처를 덮는다. 숲속에 많은 나무들은 이 진액이 흘러내린 자국을 드러낸다. 오래된 진액은 껍질의 무늬 속으로 배어 들어가 껍질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나무 껍질은 허름한 해면 조직으로 강력하다. 그 상처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나무는 독립기관임을 깨닫는다. 나무 껍질의 산전수전, 그것으로 통해서 나무 속은 영원히 보존된다. 나무 껍질이 두껍고 굵고 단단히 속을 보호할수록 나무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주말, 토요일 밤 자정,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 이곳은 미국 뉴욕입니다. 네, 2시간 동안 미국 뉴욕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청취 거리는 이제 커네티컷 일부, 그리고 뉴저지, 그리고 뉴욕, 이렇게 미국 뉴욕 동북부 지역에 이르는 거의 한인 인구로는 거의 30만 명 가까이 가청취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방송,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됐네요. 네, 올해가 10년째가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 세대, 그러니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만큼,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품이 더 넓은 사람으로 변했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좋은 작가님들, 좋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연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AM 1660K 라디오 방송으로 좋은 사연이나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K 라디오 AM 1660 주소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니까요. 편지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요,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광릉숲 연못으로 갑니다. 여름 연못가에는 실잠자리가 가장 경쾌하고 발랄하다. 이 작은 날벌레의 본질은 동물이 아니라 공기나 빛에 가까워 보인다. 높이 날지 못하는 그것들은 연못가에서 부들이나 퉁퉁마디의 잎사이들을 흘러다닌다. 그것들의 비행 궤적은 한 줄기 가는 연기와도 같다. 그것들은 존재라기보다 존재의 희미한 흔적이거나 생명의 잔영처럼 보인다. 그것들의 몸은 가볍고 또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쏠리고 그것들의 날개는 비어있는 것처럼 투명하다. 잠자리를 한자로는 청령이라고 쓰는데 맑고 서늘한 벌레라는 뜻이다. 이 실잠자리는 연못의 속에서 부화해서 며칠 동안 풀잎 사이를 날다 그 물가에서 죽는다. 그 며칠 동안의 짧은 여름 연못가가 이 날벌레의 낙원이다. 실잠자리의 암컷과 수컷은 공중에서 교접한다. 교접을 위해 비행을 멈출 때 그것들의 날개는 맹렬하게 떨리고 그 날개 위에 여름의 햇빛이 부서진다. 그것들은 두 마리가 몸을 붙인 채로 풀잎 사이를 날아다니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수컷이 끌고 가다가 암컷이 끌고 간다. 그러다가 몸을 붙인 채 풀잎에 내려앉아 허리를 둥글게 구부려서 서로의 마디 사이를 파고든다. 바람이 풀잎을 흔들면 몸을 붙인 두 마리는 다른 풀잎으로 옮겨간다. 그때 그것들의 생명은 빛의 부스러기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그 며칠 동안 그것들은 투명한 날개로 빛을 헤집고 날아다니면서 교접한다. 그리고 이내 죽는다. 집에 돌아와서 곤충 책을 보니까 이 벌레는 고생대의 석탄기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을 여름에 물가에서 나고 죽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잠자리에게 이 또 한 번의 여름이 무르익는다.

한강의 강남 자전거 도로는 40km이다. 강동구 암사동 상수원 보호구역 앞 강둑에서 시작되는 이 도로는 하류의 김포대교 밑에서 끝난다. 점점 넓어지는 강을 따라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김포대교를 건너 자유로 방향을 따라서 경기 파주군 교화면의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가면 된다. 암사동에서 오두산 꼭대기까지 가면 70km이다. 자유로 갓길은 자전거꾼에게는 유혹적이지만 자유로에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 경찰들이 쫓아낸다. 자유로 아래쪽 논으로 내려가면 일산, 파주, 들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두산까지 가는 직선 도로가 있다. 비포장 도로지만 자전거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자동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 한강의 강북에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마포구 망원동, 마포대교 밑에 이르는 20km의 자전거 도로가 개봉되었다. 한강의 강남 자전거 도로는 40km 구간에 끊어진 곳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는 들어올 수 없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없고 급회전이나 모래 구간이 없어 초보자도 누구나 갈 수 있다. 강가의 공원마다 매점과 편의시설이 있어 배낭 없이도 갈 수 있다. 가다가 너무 지치면 유람선을 타고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유람선 선착장마다 수상 카페가 있다. 그리고 이 카페의 커피 맛은 훌륭하다. 좋은 와인을 잔술로도 판다. 자전거는 오직 몸의 균형만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만 취해도 집에 갈 수 없다. 한 잔으로만 끝내야 한다. 좋다고 무리하면 더 가지 못하고 없다고 웅크려만 들어도 가지 못한다.

네, 여러분은 오늘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함께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김훈 작가님과 함께 고국 산천을 누비면서 숨이 차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만족감에 배를 두드리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자전거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0: 네.
1: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와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키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매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0: 바꿔야 돼요.
1: 그렇죠. 네.
0: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네.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그리고 그렇죠. 매트리스 그렇죠. 이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네.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네.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1: 네.
0: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1: 네.
0: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1: 오, 도움이 되죠. 네, 너무 좋네요.
0: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1: 그렇죠.
0: 심장도 심장에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1: 네.
0: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1: 네.
0: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1: 네.
0: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1: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0: 네네.
1: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0: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1: 네.
0: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1: 그렇죠.
0: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1: 그렇죠.
0: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1: 네.
0: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1: 네.
0: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1: 와, 한 기를.
0: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1: 네.
0: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1: 네.
0: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1: 네.
0: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1: 네.
0: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1: 네.
0: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1: 네.
0: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1: 네.
0: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1: 네.
0: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1: 네.
0: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1: 그렇죠.
0: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1: 네.
0: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자식들한테 선물해서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1: 그쵸.
0: 써야 된다 이거예요.
1: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1: 네.
0: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1: 네.
0: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1: 그렇죠.
0: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1: 네.
0: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1: 네.
0: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1: 그리고 네.
0: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1: 와,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4. 네.

0: 큐빅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1: 네네.
0: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그럴 필요가 없고
1: 네.
0: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이점이 많은 거죠.
1: 그렇죠.
0: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1: 네.
0: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1: 그렇죠.
0: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1: 네.
0: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1: 네.
0: 자동으로나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1: 아, 네.
0: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1: 네.
0: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 네.
0: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1: 네.
0: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1: 네.
0: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 많습니다. 예, 예.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충분하게 테스트해보시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큼은 애벌레가 아닌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있자 기차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번데기는 난 네가 될 거야.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2: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2: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주신 주제입니다.
2: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2: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Okay.
1: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2: 월세.
1: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2: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물론 월세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1: Maintenance.
2: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1: Mm-hmm.
2: Mm-hmm.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1: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2: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2: okay.
1: 그런 말이 되겠죠. 스모크가 없어요.
2: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2: smoke-free.
1: Smoke-free.
2: 어, 왠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2: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2: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이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2: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라는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2: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2: Okay.
1: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2: 그렇겠네요.
1: Right.
2: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2: 이런 것도 뜻이요. So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1: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2: 그렇죠. Moving on.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2: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 sure.
2: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2: Mm-hmm.
1: Renew the lease.
2: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2: Mm-hmm.
1: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2: Mm-hmm.
1: 이직을 했다.
2: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2: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2: to my office.
1: Uh-huh.
2: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2: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2: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Mm-hmm. Yes.
2: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2: 이게 만료죠?
1: 네.
2: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My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 계약 만료됐다?
1: Yes.
2: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1: 아하.
2: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2: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2: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2: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2: Time's up.
1: Right.
2: 이렇게 하듯이.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2: When we found a new
1: tenant.
2: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2: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 sure.
2: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이티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티영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2: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2: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 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2: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2: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5: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4: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5: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4: Yes, I am in a dilemma.
5: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2: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2: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그쵸. I am in a dilemma.
2: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2: 그럴
1: right?
2: 때도 I'm in a dilemma.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2: Goodbye.

0: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 주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삭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거를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어떤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0: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가 되고 나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달렸는 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가 돼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대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0: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에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1: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0: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6월의 첫 번째 주말 미 동부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찬란하게 부서지는 초여름 햇살과 푸르른 녹음으로 눈부시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한 한파를 굳건히 이겨낸 대지가 마침내 초록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 계절의 정경처럼 거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영적 전쟁을 감내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여정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길어진 일조 시간만큼이나 세상의 소음은 더욱 활기를 띄어가지만 하루의 해가 저문 뒤 찾아오는 신선한 미풍과 청명한 여름밤하늘의 별빛은 지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싱그러운 초여름날 성도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화려함을 쫓기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그 은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프티드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정체성의 척도로 삼는 현대 이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일상의 노동에 대해 심각한 가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은 사제나 수도사의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당한 노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소명임을 일찍이 말하여 왔죠. 이러한 소명론을 현대 이민 성도들의 상황에 맞추어 심도 있게 재해석한 신학가가 티모시 켈러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우상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직장에서의 승진, 또 이력서의 화려함, 혹은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이 상승하는 그 삶의 안녕에 의탁하려는 유혹에 늘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오스키니스가 말했듯 오직 단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할 때 세상의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일상의 고단함은 거룩한 소명의 훈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왕비라는 높은 자리를 자기의 부귀와 안위가 아닌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하늘이 주신 기회로 여겨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터 역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진정한 선교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비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뉴저지에서 20년 가까이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이민 성도의 믿음의 편지를 가슴 깊은 경의를 담아 대독합니다. 벌써 6월이네요. 벌써부터 화시 8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초여름 더위가 뉴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세탁소 문을 열고 보일러와 프레스 기계를 가동시키면 좁은 가게 안은 금세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스팀과 습기로 가득 차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처럼 변해버립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등줄기를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수건 끝으로 훔쳐내다 보면 지난 20년간의 고단했던 이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도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창한 비전을 품었었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하루 종일 좁은 세탁소 안에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다른 사람의 때 묻은 옷을 분류하고 뜨거운 스팀 앞에서 다림질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마다 뼈마디가 저려오고 숨이 막히는 일터에서 과연 매일 반복되는 이 다림질과 뜨거운 수증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깊은 허무감과 절망이 밀려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운 스팀 속에서 몸소 대변하는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하자 결심했고 제가 흘리는 이 뜨거운 땀방울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라 믿으며 이 무더위에도 감사하며 잘 이겨내보자 다짐을 거듭해 봅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글, 긴 글, 혹은 단상들 다 괜찮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 위에 오른쪽 말풍선 두 개 플러스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돋보기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편하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의 첫 주말, 눈부신 태양의 열기와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함께한 오늘의 방송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을 일터는 덥고 고단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사로 파송하신 거룩한 소명의 선교지입니다. 일터에서의 모든 땀방울 속에서 세상의 평가에 부디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예배자이자 최종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게라디오 우리 청취자님들의 모든 일상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함 없는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은 Matt Redman의 만 가지 이유 Ten Thousand Reasons 찬양을 이곳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라이브로 드린 공연 클립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여러분의 멋진 날개를 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자, 오늘 만사 형통. 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0: 책이요?
1: 예, 책.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은 사지도 마라. 자, 이해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마라. 예. 근데 이제 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전 벌써 한 다섯 번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0: 인생 수업. 예.
1: 이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 참 이름이 깁니다. 엘리자베스
0: 큐브로
1: 퀴브로가 아니고 퀴브로 로스.
0: 로스.
1: 예. 아주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절찬리에 네. 예, 사랑받았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데요. 골수암에 걸린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애플파이를 많이 먹는 겁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얘야 인생은 파전과 같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해물파전.
1: 그렇죠.
0: 예. 녹두전.
1: 녹두전.
0: 뭐 이런. 네.
1: 한국번으로 보냐면 네. 얘야 인생은 김치전이란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각을 나누지. 그리고는 한 조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조각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또 한 조각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두 조각은 가족에게 이렇게 파이를 나누어줘.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의 파일을 안 남겨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0: 정작 자기 거는 안 남겨놓고. 네.
1: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나눠주는 사람은 꼭 자기 걸 챙기는데 항상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막.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0: 자기 거 희생하고.
1: 자기 교회 봉사도 열심히. 그 부부싸움도 열심히.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사업도 열심히. 뭐 교회 차량 봉사도 열심히. 뭐. 모두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파이가 한 조각도 없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의 파이가 애초에 무슨 파이였는지. 이게 파전인지 김치전인지 녹두전인지 아니면 이게 뭐 피자인지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골수암의 말기지만 난 내 인생의 파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파이를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그 파이를 먹지도 않았어.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었고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를 위한 파이도 남겨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시쯤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삶에 후회가 없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지막 대사를 날립니다.
0: 뭐라고 그랬을까요?
1: 얘야, 그것을 죽을 때가 돼서 알 필요는 없단다.
0: 아, 꼭 나이 들어서.
1: 넌 그걸?
0: 지금 알아도 되는 거야?
1: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넌 그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단다. 네 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위한 파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너는 그걸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스피스 분들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0: 맞습니다.
1: 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기회, 가족과 어떤 정리할 기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참 도와주시는 너무 의미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책 또한 이제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을 챕터별로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 책 인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0: 성공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1: 성공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은 소유하고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라는 거 물을 때 어느 동네 사세요?
0: 동네 어딘지. 네.
1: 교회가 어느 동네 있나요? 저요? 강남에 있어요. 동네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봐보세요. 강북에 정말 잘 사는 동네는 전화 받을 때 집에서 여보세요라고 안 받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동네 이름.
2: 네, 성북동입니다.
1: 목소리도, 목소리도 담백하지도 않아요. 네, 성북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저는 그 강북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신설동. 신설동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신설동입니다. 이러지 않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사고랍니다.
0: 소유와 네. 포지션.
1: 사람들은 그 잘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잘 산다는 건 말 그대로 well-being이지 않습니까? 잘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0: 그렇죠. well-being. 네.
1: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부자가 잘 사는 것은
0: 아니다.
1: 그럼 가난한다고 잘 사는 것도 그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와 잘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이 전 세계에서 되게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답니다. 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그 원주민의 홈스테이라는 게 방영됐었어요.
0: 원주민의 홈스테이요? 네.
1: 그래서 그 저기 남태평양 섬에 사는 5명, 6명의 그 이렇게 남자분들 그 이렇게 옷 안 입으시고 그
0: 정말 원
1: 좀 민망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이렇게 볕단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한 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가르쳐 주고 자본주의의 그래도 핵심이었던 영국의 상류층, 중산류층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되게 영국에 잘 사는 농장이 아주 많고 막 소도 있고 돼지도 엄청 많은 곳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데 교미하는 장면을

0: 그러니까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자기들은 스테이지의 즐거움에 관심이
1: 없었죠.
0: 없거든요.
1: 오로지 지금
0: 오로지
1: 숫자 늘리기에 바쁜
0: 숫자를 늘려서 많은 많이 돈을 벌기. 버는 게 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사장님 남자가 자기는 그런 거 다 잘 모른다. 아, 나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질문해라 그랬더니 암퇴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셀카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아, 나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어? 자기들만 돈 많이 벌라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홈스테이 같이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그 TV를 보면 그 비싼 접시들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있죠. 쓰지도 않는 거 이렇게 네, 막 네, 이렇게. 네. 예. 그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고급 접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한 명이 또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냐. 그랬더니 접시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뭐 우리는 일단 설거지를 해야 된다. 접시가 비싸니까.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설거지하냐 했더니 우리는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고 버린다. 그건 바로 버리고 가족들끼리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한다.
1: 뭐 TV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아주 유치뽕한 얘기.
1: 그렇죠.
0: 그런 거 얘기하면서
1: 뭐 사냥하다가 뭐 이렇게
0: 뭐 아 막 이렇게 웃고 막 아 자기네 그게 아 그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왜 그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 여자분이 그냥 차갑게 얘기해요. 접시가 비싸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영상을 찍어요. 저 영국 여자한 접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원주민 토속 춤을 춰줍니다. 이렇게 그 춤이라고 해봐야 그 좀 그 거시기한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특정한 걸 계속 이거만 있어 이거. 그리고는 끝나니까 추장이 앞에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행복을 영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돼지를 어떻게 키우든 접시가 있든 많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맞아. 누구처럼요?
1: 나처럼? 우리처럼.
0: 나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웃어요. 그 엄청난 그 프라이드. 네. 엄청난 프라이드. 그래, 당신들 어떻게 살든 접시가 많든 없든 돼지를 많이 키우든 안 키우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겠죠. 호스피스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그 암 걸린 분보다 이 봉사자가 더 힘들어. 막 얼굴이 더 힘들고 막 저분하고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한테. 내가 좀, 내가 사실은 쉬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내 우리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나 엄청 힘들어. 나 진짜. 내 링게르라도 좀 꽂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앉을까.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그 효과가 조금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뭔가 그 얼굴에서
1: 맞아요.
0: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 많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저분은 돈이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어머 저분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는데 어쩜 저렇게 후카시가 없을까? 어머 저분은 상처가 있는 분인데도 어쩜 저렇게 밝을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머 나이가 잡으셨는데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이가 잡으셨는데도 사람이 참 겸손하네. 어머 저분은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도 사람이 참
1: 매력이 있네.
0: 참 그 자신감이 넘치고 몸에 장난이 심한데도 어쩜 저렇게 자기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희망은 돈 많이 벌었다고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오히려 돈 없으면 돈 있는 자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만으로. 내가 모르면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 심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도 겸손하시고 없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행복과 성공을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관계. 즉 릴레이션십으로 행복을 정의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관계 네 개는 이제 만사형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관계 맺어진 사람이 성공했다. 두 번째는 자기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1: 나하고 내 자신.
0: 그게 바로 내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만 케어하고 애들만 케어하고 이제 속으로 막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60 됐는데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속이
1: 아니죠.
0: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또 여보 제가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봉사활동 하느라고.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막 속이 불불 끓어도 그분들은 웃는 게
1: 아닌 겁니다.
0: 사는 게
1: 아닌 거예요.
0: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막 성질이 있어요. 어머니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들은 지속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속병이 없다. 웃는 게 웃는 거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돌아서서 막
1: 이걸 누가 알아줘? 이 마음을 누가 알아?
0: 아이고 할렐루야. 네 박 권사님 좋으시죠? 저요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제 속을 주여 누가 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제 속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속병이 그렇게 많대요.
1: 그렇죠.
0: 위하고 장 질환도 그렇게 많고요. 스트레스. 네. 궤양 생기고 염증 생기죠. 이렇게 막 그 성질 날 때 성질 내는 분은 오래 살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90은 너끈이 넘길 수 있어요.
1: 화풀이 다 하니까. 네, 화풀이 다 하니까.
0: 교회에서도 큰 소리 막 지르고 네. 막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속병이 없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기 파이가 전혀 없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네.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하고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의 한 부류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소명. 네,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업하고 소명은 다르거든요. 네. 네, 소명은 자기의 길이고 직업은 때로는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길과 자기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하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이 이 직업이 아니라 이건 다 내 길이거든요. 내 소명이거든요. 네. 그게 관계가 좋은 분은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렇죠. 되게.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전혀 없는 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돈을 벌었냐? 사회적 위치가 어느 만큼 높냐?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1: 그게 다가 아니라
0: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이게 결정되는 건
1: 아니다.
0: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더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관계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이 크게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집착.
0: 근데 사람이 어느 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된대요. 여보 이거 왜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어떤 연번호로 바꿨어 여보? 이렇게 막 집착. 애들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집착. 네. 그리고 막 이제 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우리 선교회는 안 돼. 근데 그분이 빠졌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 막 더 잘 돼요?
0: 축제의 분위기가 돼요. 축제의 분위기 막 감사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난리가. 제 새벽 찬양대 지휘자를 1년 반 했거든요.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 그런데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도 막 칭찬 엄청 해주시고 막 권사님들도 우리 그냥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정말 우리 지자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잠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정신이 이렇게 정신줄이 놓으면서 성가대 곳까지 딱 놓고 제 후배 저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 제 후배를 딱 이렇게 놓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요즘 성가대 잘 되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1: 말라리아 걸리시길 잘하셨어요.
0: 인원이 배가 됐어요. 근데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약간 상할까요? 전 솔직히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짝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 단체가 잘 된다면 좋아야 되는데
1: 그게 아니네요.
0: 이거 왜 안 좋을까? 그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는 티는 안 냈죠.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권사님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지자 좋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요.
1: 맞아.
0: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빠진 교회 단체가 안 되길 바랬던가?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젊은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반을. 그럼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건 난 뭔가? 거짓이었나? 아니, 나 분명히 진실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일을 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인정받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인정. 누구나 그렇죠. 네.
0: 이렇게, 아우, 저 지자가 최고야. 저 지자는 정말 너무, 아우, 그분, 그 호스피스 봉사자가 오시면 죽었다 가도 살아남아. 아우, 너무 대단하셔. 그 은근히 제가, 은근히.
1: 인정받고
0: 은근히 이런
1: 네. 대놓고 못하죠 사실
0: 그렇죠 네. 은근히 근데 그래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해서 세상은 대놓고 하거든요 세상은 대놓고 인정해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은근 조만간 나를 찾아줄 거다. 솔직히 제 마음.
1: 진짜.
0: 부끄럽게. 네. 저희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여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여나 새벽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봉사.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지금 관계가 조금 좋은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의 그 인생 수업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파일을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파이가 무엇인지 예, 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정말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죽기 전에 막 뭐 하고 싶습니까? 요트를 사고 싶어 요트!
1: 그건 아니에요.
0: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보셨죠? 네. 주로 뭐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1: 관계 역시.
0: 관계 회복.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또 용서의 문제. 또요?
2: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0: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1: 그렇죠. 관계.
0: 관계의 문제고. 또 뭐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2: 봉사. 권사님처럼 봉사.
0: 권사님처럼 나도 건강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던가요? 벤츠를 사고 싶어! 나 평창동에 못 살아봤어. 그런 분들은 많지는?
1: 않다.
0: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했네요.
1: 맞아. 화해를 못했네, 그 사람하고.
0: 나 예,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벌써 돌아가셨어요. 나 어떻게 해? 꼭 한번 그 사람한테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걸 하시니 나도 아, 이제 이런 걸 미리 내 파일을. 그리고 좀 집착이 아닌 집중이라는 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집착이랍니다. 근데 이 원 밖에 나와서 이 원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집중이래요. 네. 좀 관상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네. 거듭 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지만 산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한 10분만 끄시고 이렇게 병원 근처에 이렇게 혼자 뭐 봉사자한테 얘기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핸드폰 저희 10분 꺼도 막 국가가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국가는 잘 돌아갑니다. 10분 꺼도 뭐 이렇게 핸드폰 끄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막 연구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 봄 하나님이 주신 봄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면 내가 이 원 안에서 조금 나와서 어머 내가 내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열등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그 막 상처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아들에게 너무 집착했구나.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아들을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알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집착해서 미안하다. 근데 장가는 50에 가라.
3: 고맙습니다.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만사형통 오늘 주제 사연과 소명?
3: 네. 와. 오늘은 이제 사연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4: 사연이요?
3: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72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75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봤더니 그 여보, 네.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2: 인간.
3: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엄청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연이랍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저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청년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2: 아, 그렇죠.
3: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운명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셨다는 거예요. 술친구. 그래가지고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의 이름은 그러세 같아요.
2: 그러세.
3: 너무 슬픈 새.
2: 그러세.
3: 겁나게 슬픈 새 이름.
2: 그러세.
3: 이름만 들어도 애잔하죠.
2: 그러세.
3: 그러세. 아.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세 사연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에.
2: 18에.
3: 아버지 21.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처음 아버지를 봤대요.
2: 아이고.
3: 옛날에는 그런 결혼도 있었나요?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한 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너무 젊으신 두 번째 시어머니다. 아...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신다. 세 번째, 시댁 식구가 12명이다.
2: 에?
3: 종갓집 장손이다. 제사를 1년에 8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8에 종갓집 이제 맏며느리로 맞게 된 거죠. 뭐 18이면 지금 해봐야 뭐 고등학교
2: 뭐 2, 3학년?
3: 뭐 2학년 네네. 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너무 사연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또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도망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덜컥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2: 덜컥
3: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2: 그렇죠.
3: 우리 권사님 계속 동일하시네, 이렇게. 아이고, 맞아. 나도 그러셔.
2: 그러세가 남 얘기가 아니오.
3: 우리 집에도 그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거 낳아야잖아요. 그래 낳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거!
2: 아이고, 또!
3: 또 둘째가 또 들어오더래요. 자꾸 가지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는 외로울 거야. 둘이 버텨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덜거!
2: 덜거! 덜거! 덜거!
3: 그 제가 여섯째가 돼버린 거예요.
2: 육남매.
3: 육남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 나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가진지 몰랐는데 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은 그 사연의 연속이세요. 와. 연속극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의 삶이
2: 그냥 연속극 드라마.
3: 연속극. 근데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도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5: 드라마.
3: 드라마. 공포 드라마.
2: 연속극.
3: 공포 드라마. 어떤 분은 로맨틱 드라마. 근데 사연이 너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이 많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
2: 더위가
3: 전 두 번 가봤더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2: 막 40도 막 이렇게
3: 되잖아요. 햇빛이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 대급박을 쪼개불 만큼 엄청 햇빛이 이 대급박을 쪼개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2: 너무 뜨거워서.
3: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쪼개주시겠다. 라고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왜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저. 그 너무 이 직사광선이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낮에
2: 뭐 잠을 자거나
3: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물을 왜 기르러 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6번 한 여자입니다. 6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6번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시대는 그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이 있네요.
2: 아, 그때 당시에는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너치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2: 남자. 남자
3: 어떤 남자야?
2: 성인 남자.
3: 성인 남자만 사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2만 명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5천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가족, 애들. 네. 옛날에는 또 놀이방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2: 다 데리고 나와.
3: 엄마들이 저희 집은 6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2: 6남매.
3: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뭐 신기한 거 어디 왔다니까 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6번 했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그 얼굴도 아마 좀 얼굴에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 질서가 있었겠죠.
3: 질서가?
2: 없어요?
3: 질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6번 할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3: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6번을 하냐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요. 얼굴에 질서가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매우 질서가 있고 그 몸이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2: 장난이 아니었죠.
3: 장난이?
2: 아니었던 거죠.
3: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 몸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몸매도 정말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저 여자 네 번 결혼한 여자인데 또 결혼하고 싶을 만큼
2: 매력적인
3: 뭔가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좀 있고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 사연이 더 많아요.
2: 맞아요. 네.
3: 그래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 사연이
2: 더 많죠.
3: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리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교회 오파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3: 철야 예배 가면 또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 기도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수요 예배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성 돌아도 뻐꾸기를 날리고 엄청 사연이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 6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안 다녀요.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골목으로는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2: 물.
3: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네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뜨끔했겠죠? 나 결혼 6번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특목고 나왔거든요?
2: 특목고?
3: 네, 공고요. 공고 나왔는데. 네. 저는 언제 뜨끔하냐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강의를 하다가 제주도 분을 만나면 그분은 제가 강의가 좀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2: 그렇죠. 동네 분이니까.
3: 그럼 제가 순간 뜨거.
2: 특목고 나왔는데.
3: 특목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공고가 그 제주도에서 겸손한 학교였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2: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3: 네. 그냥 네.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네.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면서 시간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검정고시라고 얘기할까?
2: 차라리.
3: 고향이 제주도 아니고 마닐라라고 얘기할까?
2: 필리핀.
3: 뭐라고 얘기할까? 그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저는요. 한 서른 살 때까지 학력란에다가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정확한 학교 이름인데 네. 제주 한림 아... 너무 재수을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상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주 한림
2: 고등학교.
3: 네, 보등 그런 학교 없거든요. 그렇게 된.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혼 6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물어봐요. 네 남편은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도 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콱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막 해요. 예수님, 뭐, 당신네는 예배를, 뭐, 예루살렘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뭐, 어디서 봐야 합니까? 뭐, 자꾸 문제를 피해가요.
2: 자꾸 문제를 돌리는군요.
3: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은 삶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는데. 저기 수요예배 갈까요? 철예배 갈까요? 주님, 저 스타킹, 저 반짝이를 할까요? 스트라이프를 할까요?
2: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네.
3: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리본을 할까요? 아니면 머리에 큰 리본을 할까요? 두 개 다 할까요, 주님? 어떻게
2: 둘 다
3: 할까요?
2: 둘 다.
3: 둘 다.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예수님은 본질을 묻는데 사람은?
2: 자꾸 돌아가려고.
3: 나 거기랑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내 열등감하고 마주치기 싫어요, 나는. 내 사연하고 마주치기?
2: 싫은 거죠.
3: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내 보호자, 내 울타리거든요. 근데 뭐 이 현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보호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다른 거. 그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처음에는 애들 바라보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독립운동. 아주 격렬하게 하죠.
3: 그 엄마 방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가고.
2: 맞아요.
3: 막.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해방이다! 나 이렇게 엄마한테 해방되고 싶다! 엄마 간섭하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가 관여하는 걸
2: 더 싫어하죠.
3: 매우 싫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해, 엄마. 다 컸어, 나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나 하라고. 그 CBS 방송이나 그거 가라고, 엄마.
2: 만사형통이나
3: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2: 그럼요.
3: 안 나오던 철야예배 나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주여! 저희 아이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이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외로우니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그 봉사단체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없으니까 봉사단체가 돼요 안 돼요?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드디어 또라이 권사님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나버려. 에? 그 또라이 권사님 진짜
2: 문제 하나 있다고 해결됐다고.
3: 진짜 성격 이상했던 권사님인데 막 지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드디어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아. 주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막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그 교회 그 단체에서 나왔는데 부흥 돼요 안 돼요? 더 돼버려. 더 돼버려 막. 네. 그럼 막 기분이 마냥 좋지는?
4: 안죠.
3: 안죠.
2: 아주 안 좋죠.
3: 어떤 분은 그래서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 쇼핑.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쇼핑. 아. 쇼핑. 집에 있으면 뭐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계속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보자기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선물을 주고 가셔. 아니 그 산타가 12월에 나와야지 뭔 이게.
2: 매일
3: 3월에 산타가 오고 막 4월에 산타 오고 막 또 반납하고 또
2: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트럭 타고 오시고.
3: 그렇죠. 사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이 꼭 사인 해달라고 그래서 만사형통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수증 사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핑도 해봤다가 봉사도 해봤다가 남편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애들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2: 뭐 또 뭐 친목기 활동하시다가
3: 그런 것도 해보다가 또, 네. 네. 또 남자분들은 또 지하에 자매님도 만나봤다가
2: 왜 땅 밑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3: 자매님들 신방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신방을
2: 그것도 밤에
3: 이쪽 자매님 저쪽 자매님 또 같이 가서 또 거기 경배와 찬양 지하에서 하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2: 해소되지가 않아.
3: 그렇게 해서 되면 괜찮아요.
2: 그렇죠.
3: 지하에서 나오면서 막 내 영혼 평안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경배와 찬양은 지하에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2: 아 그럼요.
3: 근데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핑해서 좋아지면 쇼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 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끝맛이 이렇게 청량감 있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안식처가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돈으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전에 봉사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애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네 남편이
4: 아니었다.
3: 아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세요.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고 보통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세요. 권사님들도 다 친구랑 가요. 권사님들도. 저기 강남에 좋은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하고 가겠냐 했더니 정말 얼굴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그랬더니 땅에 묻으려고 이제
2: 가서 거기 두고 오려고.
3: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다른 집사님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합니다. 여행은 친구랑 가는 거지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족이 친구면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지 않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2: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3: 그렇죠. 자 이거 재수학원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2: 친구.
3: 친구랑 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족인데도 그 가족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다고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럼 여행 나중에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friendship. 친구의 관계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의 관계이면 나중에 여행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2: 남편하고 부인하고.
3: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여행은 불편한 사람하고 못 가거든요.
2: 맞아요.
3: 시간 들여서 돈 내서 갔는데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삶 또한 아주 오래된 여행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랑 뭐라고요?
4: 친구다.
3: 친구다. 너희는 나랑 친구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구분되는 거냐면 삶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정감은 누구시냐? 너의 안식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의 평안을 얻느냐? 너의 지켜줄 자는 누구냐? 돈이냐? 네가 생각하는 사업의 능력이냐? 말을 잘하는 거냐? 남편이 건강한 거냐? 착한 거냐? 그 모든 것 전에 남편이었지만 그것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집안에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프렌즈십, 친구처럼 지내라.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내 큰 오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해주면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좀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같고 큰 오빠 같고 늘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삐지지 않고
4: 그러는 다 받아주고.
3: 그런 남편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미국에 한 놈 유럽에 한 놈
2: 딱딱 두 사람 네.
3: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멸종 멸종 멸종 네. 공룡하고 같이 멸종 야. 화석에 있어요 화석에 화석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삐고 어려요 네. 근데 남자를 키울 수 있는 건 여자가 그 남자를 프렌즈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좀 유치한 얘기해도 웃어주고, 이렇게.
2: 아, 맞아요.
3: 어머, 이렇게 당신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
2: 아, 그거, 그런 막.
3: 이렇게, 이렇게 박수를 권사님께, 아유! 이런 거. 여보, 당신 참 유머러스하다. 나는 진짜, 난 너무 시집 잘 왔어. 이런 걸 해줘야지. 으유,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줬다는데, 내가 진짜. 으유, 주여, 아버지. 아유, 진짜, 내가 진짜.
2: 비교, 비교, 비교.
3: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십자가를 주세요, 주여. 아유, 아버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남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이들하고 누구처럼 지내면 좋다고요?
4: 친구처럼.
3: 친구. 그리고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보호처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남편이다.
5: 필요한 사람이다, 오히려.
3: 자식 의지하지 마라. 자식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랑 친구로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건 나만 의지해라.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사연 많고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했던 여자가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연 많았던 사람이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사연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사연이 엄청 많아 보이셔요. 엄청. 몸에도 사연이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2: 사연꾼, 꾼.
3: 사연쟁이라고 써져 있어요.
2: 사연쟁이.
3: 저는 사연쟁입니다. 근데 그 사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돌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연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5: 당당하게
3: 이제는 그 사연이 소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음성을 듣고 안에서 열어줘야
5: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 그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모든 행사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6: 네.
3: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T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EBT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3: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3: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3: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주신 주제입니다.
3: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3: 이 이야기를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3: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볼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3: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3: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3: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3: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3: Okay.
1: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3: 월세.
1: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3: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3: 물론 월세에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3: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1: Maintenance.
3: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3: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3: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Mm-hmm.
1: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3: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1: Mm-hmm.
3: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1: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3: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3: Okay.
1: 이 말이 되겠죠. 스모크가 없어요.
3: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3: smoke-free.
1: Smoke-free.
3: 어, 왠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3: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3: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3: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라는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3: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3: 그렇겠네요.
1: Right.
3: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3: 이런 것도 있듯이요.
1: So,

0: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Mm-hmm. Renew the lease.
0: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Mm-hmm.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Mm-hmm. 이직을 했다.
0: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0: Mm-hmm.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mm-hmm.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0: to my office.
1: Uh-huh.
0: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0: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0: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Mm-hmm. Yes.
0: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0: 이게 만료죠?
1: 네.
0: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1: My
0: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 계약 만료됐다?
1: Yes.
0: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1: 아하.
0: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0: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0: 그러니까 거기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0: Time's up.
1: Right.
0: 이렇게 하듯이.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0: When we found a new
1: Tenant.
0: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0: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Mm-hmm.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 sure.
0: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이티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티형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0: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Mm-hmm.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0: 내가 월세

0: 월세를 좀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0: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0: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0: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2: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 am in a dilemma.
2: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0: 아,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0: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I
0: 그쵸.
1: am in a dilemma.
0: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0: 그래도
1: right?
0: I'm in a dilemma.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있을래. 이거는 감정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저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2: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 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단련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온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그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대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것도
1: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에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그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의 마감이라든지 게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2: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1: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랑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소희입니다. 오자유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가워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역시 밝은 모습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3: 네.
1: 네. 자, 오늘 두란노 서원교회 김상배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후 자유여 식구들과 함께하는 기분, 소감 어떻습니까, 목사님?
3: 항상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생을 새롭게 바꾼 그 용기, 또한 삶의 투쟁에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성경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뇌, 기적이라든지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을 경험해본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롤 모델 같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것들 들어보면 감동이 돼서 제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 모습만 봬도 이렇게 마음이 뭘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얼굴도 이렇게 막 빛나시고요.
2: 은혜로워요.
1: 네, 화나신 것 같아요.
3: 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2: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멋있습니다.
3: 그래요.
4: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 장면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1: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 그때 당시 거의 한
1: 1인당?
5: 네, 그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6: 혹시 안 좋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1: 어머 어머.
6: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이거예요.
4: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1: 네, 오늘은 오지연 씨와 김경아 씨에게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 하는데요. 네.
2: 퀴즈요?
1: 네. 자, 두 분은 탈북에 필요한 3요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7: 탈북에 필요한
2: 3요소? 탈북에 3대 요소가 있었어요?
1: 네.
7: 3대 요소. 일단은 뭐 열망. 나만을 향한 열망.
1: 그렇죠.
7: 열망. 열망이 있어야
2: 되고. 용기요. 강단.
7: 용기가 있어야 되고.
1: 용기, 강단.
2: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7: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어 안 되지.
1: 맞아요, 맞아요. 네.
2: 3대 요소.
7: 그 다음에 브로커?
1: 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오자유의 가장 장기 출연자. 맞습니다.
7: 그냥 몸에서 배워들었어.
1: 네, 아유, 그러게 정답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탈북의 3요소는 바로 동기,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7: 진짜 안 봤는데.
2: 진짜 브로커 안
7: 봤는데. 진짜 안 봤는데. 브로커 왔구나.
1: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자, 오늘 오자유여 식구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7: 그치.
1: 예, 서민 씨.
6: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못 오죠.
1: 그래요?
6: 한국에 우리와 붙어 있지만 네. 실제 한국을 오려면 삼국을 터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그치. 사실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봤대자 돈이 얼마나 북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7: 맞아, 맞아.
6: 돈이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브로커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탈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 브로커들 덕분에 사람도 탈북하고 복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꼭 필요한 거죠.
6: 정말 필요한 거죠.
7: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로커 없이 혹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8: 근데 없어.
2: 이거 브로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6: 어떻게 와요?
7: 못 넘어오나?
6: 아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이 네 개 나라 말도 모르고 아니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7: 맞아.
6: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넘을 수 있어요? 보통이 있잖아요.
7: 맞아, 맞아.
6: 뭐 요건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브로커 없으면 못 오지.
1: 물론 얘기는 브로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맞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는
6: 완전 필요해요.
1: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새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던 최연소 탈북 브로커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네.
7: 브로커예요?
2: 브로커요, 브로커. 네.
7: 처음 봐서 브로커.
2: 꼭 필요하신 거 처음 봤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7: 아니, 너.
1: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2: 저는 약간 형사님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1: 청년 씨.
9: 아닙니다.
1: 최연소 씨라고요?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8: 그 이제 무산하면 사실은 되게 큰 도시거든요. 이제 무산 강산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예,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내륙이라 또 이제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몇 살 때부터입니까? 브로커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8: 이제 브로커 일을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였어요.
1: 15살이 뭘 한다고 브로커를 하죠?
8: 예,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13살 때부터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돈 받아주는 예, 그런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네, 하게 됐어요.
1: 근데 그 어린 나이 아까 13살이라고 하셨죠. 네. 시작한 게 아,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8: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90년대 이제 저희가 되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막 평양이 이제 그때 막 개발할 때인데 거기다 지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막 말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에. 근데 그 돈이 이제 안기부의 간첩 자금으로 이제 나라에 지원을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족이 보위부에 다 이제 잡혀 들어갔대요.
2: 일단 제가 볼 때 가족을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너무 네. 외화벌이 하면 돈치가 돼요. 너무 커지면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도 막아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칩니다 그냥. 네.
8: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산 강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특파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제 오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네 가족이 어렵게 사는 시기에 나라의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
2: 잘 사니까.
8: 검은 돈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 일을 이제 잡으려고 예, 그 중앙당에서 그 비사그룹바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2: 네.
8: 예.
2: 그룹바 형성이
8: 예,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그 거의 뭐 온 가족이 다 이제 보도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이제 방침 검열은 또 방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진짜 그 안기부 돈이 아니었고 저희가 번 돈을 바친 건데 근데 이게 또 김정일이 한번 얘기를 한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교양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오 이런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군님의 간대한 그런 방침을 받고 살아난 거다.
2: 은혜로요.
8: 은혜로 이제.
2: 그게 최대 선전이죠.
8: 예. 그래서
7: 그런 거 같다라고 해나 해버리고.
8: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리막길을 예, 소위 말하는
2: 진짜 안기부도 먹기 위해서 노는 예, 거구만.
8: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막 집안이 거의 다 박살 이제 품질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아, 그 사람들도 예,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예, 처음에 이제 돈을 받아줬던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을 겪고 일어서가지고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같이 일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예, 뭐 한국에 뭐 아는 그분의 친척이 이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외화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세관에서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기가 돼서 돈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7: 처음 탈북 그 도울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탈북 첫 탈북이잖아요. 네. 그때
8: 맞아. 그때 당시에 그 중국분의 부탁을 받고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탈북 시켜야 되는 분인데 진짜 집에 갔는데 아마 저희 뭐 고향 분들은 아시는데 집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려도 걸릴 게 없는 집이었어요.
2: 네.
8: 진짜 예, 당장 쓰러져가는.
1: 네.
8: 진짜 그 언제 무너.

0: 얘기를 했는데 법원들이 여기서는 돈을 사고 싶지 않다고
1: 사이즈
0: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중국에 있는 대방을 통해서 일단 중국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중국 걸쳐가지고 몽골로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1: 어머, 그 가족이 지금?
0: 예. 우와.
2: 어머나. 지금 잘 살고 있나요?
0: 아, 예. 잘 살고, 뭐 이제, 우와,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3: 진우씨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2: 그럼요.
3: 그분들이 진우씨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2: 생명을 살리는 네,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그냥 네.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네, 네.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0: 보통 다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아니면 이제 압록강을 통해.
2: 직접 돈을 현금을 보내요? 아니면
0: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2: 예. 돈을 좀 택배처럼 보내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몇십만 위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한 번에 모이면 그걸 북한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정도를 떼고 이제 가족한테 드리는.
2: 아, 네, 20%구나.
0: 예,
1: 지금 50%도
0: 지금 50%.
2: 50%나 돼요?
4: 예. 네. 지금 50%예요?
1: 지금은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하는 50%도 네. 못 나가요.
4: 목숨값이니까.
2: 그러면 진우님은 그 북한에 있는 분한테 돈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0: 네, 이제 가족 연결해져가지고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에
2: 산에 올라가서
0: 예, 그 탐지기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전화가 안 돼요.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연결을 해서 돈을 얼마 보내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와서 돈으로 주고 있어요.
2: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치. 처음에 내가 브로커란 입장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왔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믿죠,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4: 거의 많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예. 그 돈 받아주는 것 또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그런 암호가 있어요.
2: 암호를 만약에 예.
0: 아~ 뭐 이제 따님이 찾으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누가 이제 찾아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중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4: 그럼 남북한 가족들이 가장 전화통화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2: 맞아요.
4: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0: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네. 중국 전화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2: 핸드폰이요?
0: 예, 중국 핸드폰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는데 이게 일반 지역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 그 특정 장소에서만 그 전화 신호가 잡히고
2: 터지는
0: 거예요. 네. 네. 이게 또 되게 힘든 게 전화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2: 아, 그래요?
0: 중간에서 계속 끊기거든요. 신호가 안 좋다 보니까.
2: 아, 예. 그 국경지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0: 데리고 와서, 예.
4: 잘 터진 데서.
0: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2: 예. 거기서 전화 연결을.
4: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나 좀 통신구에서 이거 하나 좀 설치해주면 끝인데.
0: 민원 넣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2: 아니, 여기서 전화 통화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네. 통화를 하셨던 거고.
1: 고기는 잘 터지는 지역은 아스컴이라고 해서 보이지도원들이 다
2: 감시를
1: 또 감시를 그냥 보이지도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농사꾼처럼 입고 와서 일하는 척 하면서 다 감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잘 되는 것들은 브로커들만의 알고 있지, 실제 이제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일인이 이미 다 포위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2: 아, 그래요.
1: 너무 위험해요.
3: 그런데 보혜원들 다 끼고 해서.
1: 맞아.
3: 다 저희 친척은 왔다. 그냥 보혜원동 때 손잡고 올라와서 합니다.
2: 아,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네. 이제 보혜원이랑.
3: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다 줘야 돼요. 그 보혜원이 같이 끊었지. 와서 다 봐주고 아스컴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민하게 자기 잡힐 거 알면서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보혜원이랑 같이 올라가서 보혜원동 지역 페이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보현까지 챙겨줘야죠.
2: 그러죠. 네.
3: 진짜 그게 또 하는 완전 뇌물로 가족이라 다 그냥 비디가 판을 치는 곳이지 말고.
2: 아, 여기서 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
4: 거예요. 분들도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3: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또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다
2: 그렇죠.
0: 보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내요.
2: 그럼 그동안에 탈북시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0: 거의 가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한 100명은 네.
1: 아, 네. 큰일 났네.
0: 아니, 아닙니다.
2: 대단하다.
3: 연말 한번 쫙 모으세요.
1: 사진 후라인.
3: 혹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0: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에 9월 달에 전국, 보위부 전국 수배를 받았는데,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난 가족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태였고, 빨리 북한을 뚫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수배가 떨어지고도 이제 진짜 딱 7일 동안, 한 주일 안에 그분들이 이제 중국을 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보냈거든요.
1: 아, 일주일 동안?
0: 네, 보냈는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3: 같이 탈북해서?
0: 네, 아니, 저는 이제 전국 수배가 떨어지고 그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텀이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제 국정원 조사해서
1: 만났어요.
0: 예, 아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1: 그치. 제 부모 거가 여기 와 있습니다.
3: 그분도
0: 그 되게 막 그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4: 북한에서
0: 알지?
4: 보던 사람. 예.
1: 일단 그 팀이 다 무사히 온 게 너무 반가웠다.
0: 네. 네. 그래서 되게
3: 뭐 전문가니까 잘 넘어오셨겠죠. 브로커 없이 유일하게 브로커 없이 오셨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3: 자기가 브로커니까 브로커 없이 왔죠.
1: 자기가 브로커니까 길을 다 아니까.
4: 네. 아, 그렇구나.
0: 근데 대신 이제 저는 북한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는 이제.
3: 지금 수배령.
0: 수배령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또 탈북을 했었는데.
4: 네네네. 네, 네. 예. 하여튼 하진우 씨의 그 탈북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 궁금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차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진우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탈북 브로커, 그들은 누군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선우 씨?
5: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진우 씨처럼 북한 내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두만강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받아서 베트남이면 베트남까지 또 데려다 주는 사람. 그럼 또 베트남 브로커가 나와요.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브로커하고 마주서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또 라오스 브로커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브로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탈북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3: 그러니까요.
5: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1: 제발.
5: 그때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
4: 믿을 수가 없잖아요.
5: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
1: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잖아.
5: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타라고 막 그럼 가고 그러고 심지어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앞에 가래요.
1: 맞아요.
5: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가 다 조정을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도 보니까 이제 맞아요, 어디 맞아요.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어디가 뭐 있대요.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래요.
6: 그치.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를 보고 말 안 해요. 그다음에는
5: 선으로
6: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야 돼.
5: 네.
6: 그럼 또 두 번째 장소.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도 말이 없이
5: 네.
6: 그냥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계속 옮긴 것 같아요.
5: 혹시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6: 그치.
5: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골로 가는 거예요.
4: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5: 그렇죠. 당연하죠. 팔아먹을 수도 있고
4: 맞이할 수도 있는
1: 너무 막연하다 진짜.
3: 진우 씨, 근데 북한 그 경비대를 통과하는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0: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경비대 안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한개 중대를 관리를 하는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이제 목숨을 진짜 의지할 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상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또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위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3: 걸리면 먹어.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서로가 이제 목숨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진짜 우치를 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2: 네. 와,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4: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인데.
2: 아니, 그럼 브로커 중에 혹시 남한 사람도 브로커가 있나요?
5: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났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신분, 한국인의 신분으로 브로커 일을 하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주교도 없고요. 불교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일로 반가워요.
3: 한국말도 하고.
5: 한국말 하시는데 너무 반가운 게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잘생기고 얼굴 번지르르한데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선교사는 되게 나쁘게 배웠어요.
2: 그래.
5: 차라리 선교사라고 안 하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청강수로 노족이라고 짓고 북한에서는 너무 이게 악마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세뇌가 아직 안 빠져있는데 선교사라서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근데 이분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시는 일을 중간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가옥에다가 안전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설거지 다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우리 밥 먹으면 앉으라고 저희 때 그때 그분은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귀한 분들 오셨다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는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막 탈북 7년 했습니다 그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이 왜 나의 스토리를 듣고 그렇지. 왜 울어야 되지 그랬는데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나가 있어요.
3: 정말 특별하듯이 한 거구나.
4: 맞아요. 아 정말 고마운 주의 종들이신데 목사님 목숨 걸고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7: 특별히 그 탈북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북한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는다는 게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게 이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기독교는 거의 빠지면 안 된다. 주체 사상에만 빠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2: 제가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태국을 건너와서 우리저로 경찰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찾아 들어가는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태국말을 모르니까 나 사 먹을 수 없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일행 중에 한자가 있으니까 무슨 거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째려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째려보면서 한국 사람이 여기 뿌리 있는데 어째 뿌리 없습니까? 하면서 한국 사람은 여기 뿌리 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드시고 싶냐니까 한자분이 김치를 먹고 싶다니까 구몬드까지 가가지고 김치에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리를 세탁할 수 있는 나라에까지 대학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와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면 하나 막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 네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진짜 탈북민들 돕는 선교사님들은 더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김주찬 씨도 혹시 탈북 과정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8: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송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라오스에서 국송됐었어요. 2003년도에
2: 거기까지 가서도 다시 국송될 수 있구나.
8: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한 400명을 시도를 시켰고 한 100명이 성공을 하고
4: 대단하시다.
8: 한 300명은 정말 고생당하기도 하고.
5: 근데 예전에는 조만간 압록강 이 주변으로 아예 그 조가 형성돼갖고 차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들어오면 납치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차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졸진 상태로 넘어오면 빨리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납치된 줄 알고 나 부모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설득시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맞아. 자기가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팔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막 진짜 납치하다시피 해서 아파트에 딱 데려가 주면 그때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처지정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4: 자, 그 돈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브로커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찬 씨 얼마 정도나 되나요?
8: 저희 때는 사실 두만강 건너는 건 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다 넘어왔었고 남한으로 올 때 1인당 보통 300만 원 정도.
4: 총 비용이?
8: 토탈 다 해봐야 뭐 한 3,400이죠.
4: 1인당?
8: 네.
4: 지금은 좀 올라
8: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5천만 원 막 이렇게 가
4: 1인당?
8: 네. 지금은 1억이란 얘기가 있어요.
5: 1억 저희도 문제는
2: 1억을 네. 저도 못 와요.
5: 워낙
2: 위험해서 그런
5: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강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선사후보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4: 그게 뭐죠?
5: 그게 뭐냐면 일단 싸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그런데 돈을 주면 받아라.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넘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진짜 뭐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고압전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북한의 압록강, 부만강 지역만 4차 산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m짜리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2: 그러겠다.
5: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쪽에도 철조망을 다 세웠어요.
2: 어떻게 가냐?
5: 어떻게 뭐 1억을 줘서 넘겼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이제는. 얼굴 인식 다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디가 이제는 기계로 딱 찍기 때문에 조작한 아이디 쓸 수도 없어요.
4: 아, 이제는 정말 뭐 억대를 줘도
2: 10억이라 해도
4: 할 수가 없네.
2: 할 수 있는
5: 상황이 안 되네요.
4: 아, 그래요.
5: 그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내기.
2: 그러네. 네. 그럼 진우 씨가 활동을 하셨을 때는 네.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그 선인데.
5: 한 분당?
0: 예, 네, 한 명당. 그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에.
5: 우리처럼 작은 거.
0: 아, 맞아.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4: 내부에서
0: 들어가요. 스스로 와야 되고, 작은 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5: 못 들어와요.
0: 항해남도, 막 이런 쪽, 그리고 함남도, 이런 쪽은 저희 이제 평안북도. 거의 이런 쪽 갈 때는 비용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4: 진짜.
0: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오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400만에서 500만원 정도.
4: 그럼 브로커의 수수료라 할까요? 그건 20%? 아까 그러셨나요?
0: 만약에 좀 쉽게 보내면 그나마 이제 돈이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초소한테 이제 뇌물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2: 이렇게 버텨서가 얼마나 많아?
0: 엄청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그때 이제 돈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저희가 이제 탈북 브로커를 얘기할 때는 그 일반 브로커 이제 막 중국에 사람 팔고 이런 브로커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5: 목숨을
0: 내놓고 해야 되는
2: 진우 씨는 아까 그 북한에서 수배 명령까지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0: 네.
2: 그러면 그 처벌이 어떤지 벌써 공포에 떠시는데 네, 어떻게 처벌받나요?
0: 뭐 온 가족이 이제 그 정 뭐 관리소 같은
5: 네,
0: 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4: 아,
0: 네. 온 이게,
2: 가족이
0: 예예.
2: 관리소 들어가는 것만 해도
5: 그것도 그렇죠. 한 거지.
2: 붙여준 것만 해도 거기 관리소 맞아요. 들어간 건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조사 과정에 그 1년이란 간 보위부에서 죽는 건데.
0: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몇 명을 어디를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2: 그렇죠.
0: 만약에 뭐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2: 한국으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중국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안
2: 짜요. 어떻게 달라요?
1: 보위부 대상이 되고 이제 경찰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3: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간 거는 그야말로 이제 민법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냈어.
1: 이거는 간첩입니다.
3: 조계 서굴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정치범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긴 또 시범격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살아남기 힘든.
4: 진우 씨 같은 경우는 동료 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었나요?
1: 거의 다 이제 전멸됐죠. 저희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으려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가보위부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찾아다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 뭐 국경경비대 중대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군 쪽에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데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지고
5: 어떻게
1: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몇 분은 이제 바로 총살, 보이고서 바로 총살되고.
3: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죠,
4: 진짜. 네, 진짜 기적인. 목사님, 그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스스로의 홀로 힘으로는 또 어렵잖아요.
6: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4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맞아.
6: 근데 남한의 그 지금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52개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활비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41% 정도로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례.
2: 무사례.
6: 그렇죠.
2: 맞아요.
6: 그런 말을 듣고 아, 참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지금 느껴봐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 네. 그렇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7: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부가 다 탈북민인데 사례금 없이 뭐 성도가 탈북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예.
6: 그 부분인 것 같아요.
7: 정신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부족한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성공했다는 말에 뻥만 거예요.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이게 뭐야?
1: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네, 그런 고생을 하면서
7: 맞아요.
1: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저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 근데 그동안 이제 오자유에서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을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요.
3: 많죠.
4: 진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이게 상당히 진짜 많죠. 이게 왜냐면 사실은 브로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사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가족한테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번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아, 저 돈 보낸 채도 혹시 우리 가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3: 맞아.
1: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3: 분야가 다르죠.
1: 네, 분야가 완전 다르고
4: 돈을 보내는 것과 맞아. 브로커는
1: 완전히
3: 달라요. 완전 달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한다르지.
1: 예, 얘네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보내라.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내가 브로커인데 널 중국에 보내줄게. 왜냐면 이게 브로커란 자체가 비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내가 대놓고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내가 브로커라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날 보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브 스파이. 예. 그래서 사기당하고.
4: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1: 어렵습니다, 이제.
7: 사실은 그래서. 그런 브로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네. 뜰 때 저는 친구 숙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그냥 어느 장소에 가라.
3: 맞아.
7: 어, 가니까나 내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까지 아니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브로커인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아~ 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낸데라고 군대 모자 씌우고 개털 수바 입혀놓고 국경 오른판을 넘어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람을 기다려. 자기는 앞선다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말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믿은 거는 진짜 속내에도 하나도 안 되고 성경만 세 권을 지고 배낭을 맨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까지 가는 몽골 일연이라는 곳을 가는데 2박 3일을 기차 타고 가는데 무서운 것도 없이 영광 할렐루야 이름에 갔어요. 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국경에 딱 갔는데 우리가 잡힌 거예요.
3: 그 안에 스파이가
7: 스파이 있어서 잡혔는데 아까 윤아 씨 말한 것처럼 북한 사람이 나는 누구다 해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북한말로 계속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조용해라 말 안 들으니까 이 벨트로 군대 벨트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똑같은 브로커인데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감방에 있어. 오. 그 앞선도 있어.
3: 뭐야?
7: 앞에 세 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야.
3: 다 잡힌 거예요?
7: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 떠날 때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님만이 왔습니다. 뭐 네. 이러면 기도를 했는데 브로커는 성경책만 갖고 가면 된다고 확 이래가지고
1: 무작정
7: 무작정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려. 이미 몽골은 폐쇄가 된 상태래요. 길도 막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실패하고도 성공했다 했을까.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4: 네. 맘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네. 예,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이게 사실은 되게 탈북 가정이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되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4: 그쵸?
1: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4: 맞아.
1: 근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분을 어떻게 탈북을 할 건지 이제 계속 그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그 기간이 뭐 진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탈북을 한 명을 시킬 때.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돈을 먼저 안 받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브로커를 할 때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국경을 다 넘겨보내고 중국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4: 아,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1: 저희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3: 네. 저도 네. 한국에 와서 후불로 브로커였어요.
2: 안 주지, 불안해서, 불안해서.
7: 저희도 그랬어요, 후불로 네. 다.
4: 설민 씨 같은 경우는 탈북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브로커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3: 저도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래서 베트남까지 저희 중국 신랑이 데려다 준 게 그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갖고 베트남 어디까지 와라 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브로커가 없이 신랑이 저를 직접 데리고
2: 와요. 맞아.
3: 그래서 이제 베트남 브로커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분명 한국 사람이 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를 데리고 이제 라오스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야. 탈북민 한국인인 거지. 근데 처음에는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탈북민이 말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갖고 몰랐고 그리고 이 신수도 한국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권력이 브로커들은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요. 산을 넘을 때 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좋은 브로커인 게 이제 저희가 산을 안 넘었어요, 저는. 산을 이렇게 넘지 않았고 어떤 차 한 대가 딱 오니까 바로 총을 걸고 있더라고, 차에.
7: 맞아.
3: 차에 총을 걸고요. 장교복 이런 거를 딱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을 아예 대놓고 통과를 차에다 사람 실어놓고 대놓고 통과하는데
4: 백이 있나 봐요.
3: 백이 그러니까 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총이 걸려있어요. 근데 무슨 사인지 모르고 우리 말 뭐 알아듣겠는데 뒤에 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죠.
7: 네트워킹이 돼.
3: 완전 진짜 그야말로 하이패스예요.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라오스 대사관까지 아무 일 없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라오스까지 딱 대사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와 정말 빽이 든든한 내가 브로커를 만났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탈북민이야.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국정원하고도 막 연락하고 대사관하고 막 연락하는데
2: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5: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국선을 뚫을 때 군부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면인의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삼국으로 온 선은 라오스, 미얀마는 대부분 다 군부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뭔가 독일, 영국식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3: 총 걸려있다니까, 총이.
5: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군인복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려고 하는데 뛸 필요 없이 그냥 군부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4: 네. 네. 김주찬 씨가 만난 브로커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8: 저는 탈북민 출신 브로커 형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중국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냥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몽골 국경 그 세관 있잖아요. 네. 세관 옆으로 건넜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4: 걸어서 넘어.
8: 네.
4: 문제는 없었나요? 걷다가. 그 과정이?
8: 그 과정에서.
9: 사막이에요 그냥?
8: 사막이죠. 철조망 진짜 많았고.
3: 철조망 5개.
8: 네. 아 근데 저희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니까.
7: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이 많은 거는 사막지대 양방목, 소방목을 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방목하는 지역이. 근데 보니까 다 철조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 철조막은 다섯 개 있더라고요.
8: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세관을 저는 이제 길을 안 헷갈리려고 세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한참 걷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리막 와서 사방이 다 모래예요. 하늘이 그냥 딱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9: 나침반.
8: 그러다 이제 방향이 헷갈리는 거죠.
6: 근데 그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돈을 건넬 때 어떤 돈을 건네요? 북한 돈입니까? 아니면 중국도 바꿔서?
5: 그러니까 진짜 브로커들은 이게 돈따벌이 뭐 2점만 벽돌짝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는 그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제가 볼 때 못 볼 거예요. 그 왜냐면 2만 원 돈따벌이 막 중국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한 개 팀에 한 2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서. 네. 그럼 이제 돈을 다 나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선을 아예 안 잡다 보니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써야 이제처럼 군부차도 나오고
9: 맞아,
5: 했는데.
9: 맞아.
5: 그러니까 자꾸 잡혔지. 네.
4: 하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네. 전국 수백 명까지 내려졌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거의 가을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뭐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그 저희 보위부 쪽에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직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아깝다.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일단은 너 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거리 다니던 그 옷차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파주에서 뭐 사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아버지한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어차피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죽든 살든 이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예. 아버지랑만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길을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산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운 좋게 그 되게 그 전접지라고 하는데
3: 형면전지
1: 예 형면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곳인데 이제
9: 아, 그래요?
3: 네, 예, 들어가면 안 돼요.
1: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봤어요. 그 동태를 제가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이제 살피다가 그 이제 5분 10분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하는 밥을 먹을 때 교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두만강을 통해서
4: 아니 그럼 신앙은 어떤 과정에서 갖게 되죠?
1: 되게 이게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짜 뭔가 모든 신들한테 다 의지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백두산에 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직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나만 살아났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9: 그치.
1: 근데 넘어오라고 넘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하교회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5: 교회는 돈 없이 가니까.
1: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말로만 막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아, 되게 거기서 신앙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밥 먹을 때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송가 부르고 이제 왜냐면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까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5: 아, 그랬어요?
1: 아니, 그런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탈북민들 더 많이 탈북시킬 거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보다 사실은 되게 성경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5: 선교사 되려고?
1: 네, 선교사 되려고. 그걸 제가 다 읽었댔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이제 아, 뭔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두 분이 더 탈북하시잖아요.
1: 예.
2: 이제 북한에 안 계신 어머니하고 친척들 뭐 아니면 예. 가족들 어떻게?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못 잡으니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를 이제 동굴이 교도소를 저도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시범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종거리 교화소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5: 그렇구나. 지금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다시 퇴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반동분자 집안이 돼가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5: 추방감이
1: 예, 지금 그렇게
5: 탈북 형체에 되지 않죠?
9: 지금은
1: 예,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와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계속 선만 놓고 있다가 정작 또 나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감시가 거의 막 북한에 이제 인민반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무려 3명씩이나
5: 된다고. 아, 맞죠. 네,
9: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1: 예.
9: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요?
1: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 이제 뭐 사업가로서
9: 네.
1: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주영 회장님처럼 이제 뭔가 저희 그 기업을 제2의 현대로 만들어서
5: 우와 야, 멋있다.
1: 아, 이거 꿈이니까. 예,
9: 아, 꿈이니까. 아, 그럼요. 꿈은 크게 될 수 있죠.
1: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저희 뭐 고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9: 네.
1: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사업.
9: 할렐루야입니다.
5: 아멘. 네.
9: 아, 목사님 오늘 진짜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9: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고 또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는?
10: 항상 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How good and pleasant. 어떻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북한 형제, 남한 형제 같이 만나서 동거하고 오늘 이렇게 토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늘 느끼고 돌아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한진우 형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하겠어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준비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 쓰시거든요.
2: 맞아요.
10: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지금 탈북이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준비하실 거예요.
9: 네.
10: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0: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데뷔했다가 스타트에서 가시면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네.
4: 미리 원통인 먼저 원통인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니까 마음으로는 막 통일이 임박한
10: 이미 이루어지겠죠?
4: 맞아, 맞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예,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자이어 시즌 4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네. 지현 씨와 경아 씨는 이번 시즌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2: 저는 그러니까 시즌 4 이렇게 다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상황들을 또 하고 네. 뭐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오자유가 오자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남북 통일이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4: 네네 네. 경아 씨도 소감.
11: 저는 시즌 4에 이제 합류를 네. 하게 됐는데
2: 너무 잘해요.
11: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정말? 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맞아.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참담한 현실에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하지만 이 방송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5 시즌6가 이어나가겠지만 맞아. 우리는 함께해서 즐겁지만 너무 먼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맞아. 통일이 되면 좋겠다.
4: 시즌5는 뭐 평양에서 할 수도 있고.
2: 맞아요.
11: 잘해봅니다.
2: 오, 잘했다.
4: 네. 네. 네. 우리 정윤아 씨도 제가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설미 씨도 그렇고. 윤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대표로.
12: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자체가 이제 진실이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오자유 안에서는 자유도 이뤘고 통일도 다 이룬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면서 많은 또 북한을 알리는 이런 좋은 방송들 만들었습니다.
4: 네. 설미 씨도요. 네. 어떠셨어요? 출연하시면서.
12: 저는 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도 유나 씨도 나름 이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실제 네. 제가 봐도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터민들보다 우리 세터민들이 또 잘 살고 부터민.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부터민 이게 세터민. 네.
11: 부터민이라고.
12: 네. 여기 구약 신약.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네. 제가 어릴 맞아. 적에 아빠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맞습니다.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제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맞아, 맞아. 가서 그게 참 좋지 않을까.
2: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네.
12: 그게 잘 사는 거죠.
2: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분들을 도와주고
12: 맞아요.
11: 원하는 거.
2: 많이 그러니까
12: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돈 많은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돈 벌어서 함께 나누고
2: 선한 부자.
12: 네. 네. 선한 영향력으로 아멘. 그게 예수쟁이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2: 아멘.
4: 네, 네. 정말 오자유에 와서는 마음껏 우리가 울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11: 맞아요.
4: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 또 더 알차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릴게요.
2: 네.
4: 자 그럼 시즌4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11: 네.
4: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2: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송미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뭐 너무 크고 네. 너무 크고 크신 분이고 너무 넓고 넓으신 분이라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요새처럼 좀 그런 뭐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말로도 하겠어요?
0: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 굉장히 다양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1: 예.
0: 질투의 하나님.
1: 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예. 나오거든요. 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0: 그리고 사랑이지. 예. 결국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 예.
0: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예.
0: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막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
1: 부모가 매섭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만날 이분은요. 그냥 뵈면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일까? 어쩜 저렇게 향기가 날까? 참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애다. 이런 표현해도 그래, 될지 그래. 모르겠지만.
0: 그런데 결국 예.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자랑만 드러나지.
1: 그래서 맨날 주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는 장안나, 장영주, 유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 명문대학 줄리어드 프리스쿨 영재학교 장학생이었고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독주회를 하며 음악인으로서 영예를 안았던 천재 플루티스트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 음악을 넘나들며 뮤지션으로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플룻 연주로 106개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송솔나무 선교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0: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요, 온 세상을 정말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분 맞습니다. 예. 플루티스트 송설나무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어? 광기 삐짜다. 이광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연주 다니시면은 네. 이광기 씨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 연주를 다니면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 배우 이광기 씨 아세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연주하고 돌아다니신 지 꽤 되셨으니까 몇 개국이나 다니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 저 정확히 세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106개국입니다.
2: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으로 네. 파송되지 않으셨어요?
1: 네, 4년 동안 일본에 살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예.
0: 왜 갑자기 일단 일본으로 가셨는지부터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볼까요?
1: 네. 네. 네. 일단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한테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요.
0: 네.
1: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 플루트 하나 들고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문득이 가장 젊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게 더 값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그냥 한 1, 2년 가서 고생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버릴지도 몰랐고
0: 네.
1: 네, 저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요.
0: 그래요.
2: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갈 때는 네. 쭉 잘 나가다가
0: 예.
2: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교한다 대부분 이러는데
1: 네, 예. 맞아요.
2: 젊음을 들이셨네.
1: 뭐 보통 애들 교육 다 시키고 그죠?
0: 그렇죠.
1: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0: 떠나고 좀, 나면
1: 예, 그러고 나면 아내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0: 가자.
1: 전 원래 이 생각이었어요.
2: 그런데 어떻게?
1: 근데 보니까 저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정말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고요.
0: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난다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구.
2: 있죠. 네.
0: 가라 그런 사람 하나. 하나는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신가요?
1: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으로도 만나셨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한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나눴던 담임 목사님마저도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국에서 이렇게 드라마 음악 잘 하고 있고 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까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0: 잘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때 막 진짜 한 방이 터지는 거였어요.
1: 제가 아마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알려졌죠. 근데 이제 허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은 이산이란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0: 네.
1: 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그때 쓰나미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본에.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가 어디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한테도 물어줄래? 그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애들 나중에 교육시키고 뭐 플랜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나름대로.
0: 그렇죠?
1: 지금 잘 나갈 때 돈을 좀 모으고 연주 이제 큰 연주 이제 계속
0: 몇 개 하고.
1: 그렇죠.
0: 예, 여유 좀 있으면서
1: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제가 어디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가 당연히 열매가 많은 곳에 있길 원하지.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봉사하려고 그런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지금 아예 집이 오사카에 있어요.
0: 근데 사람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네. 계속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애들 잘 키울게요. 그냥 저랑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1: 초기 때는 바로 순종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막상 일본에 가고 나니까 세상에 그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생활 자체가.
0: 예를 들어서
1: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일본은 난방이 안 돼요.
2: 맞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그리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요.
0: 다다미니까.
1: 다다미에다가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요.
0: 어머.
1: 그리고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화장실에 가면 치약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워낙 우리 이성미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생활하면서 방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많이 14명이 살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제일 싫었거든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일본은 어느 집이건 화장실이 하나예요.
0: 하나밖에 없잖아요.

0: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참 엄친아 같이 생겼다. 아유,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네, 네. 엄친아시죠?
0: 맞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가 출판사를 크게 운영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교재,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도 만드시고 또 저희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있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네. 보통 망하면 3대는 간다라고 그러는데
1: 그렇죠?
0: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가지고
1: 쫄딱 망한 거죠.
0: 그렇죠.
2: 그럼 네. 그때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신 거예요?
0: 도피죠.
2: 도피로.
0: 왜냐하면 일단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계시니 어디 계시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1: 네?
0: 집으로 찾아오고
1: 네. 네,
0: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일 해결될 때 동안은 미국에 잠깐 가
1: 있어라
0: 이제 3개월 왜냐면 비자가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1: 그렇죠.
0: 3개월 안에 어차피 돌아온다고 한 게 3년 동안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죠.
1: 그러면 네. 불법 체류자가 된 거
2: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1: 예.
0: 저희 누님을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어요.
1: 예.
0: 그리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 제가 꼴찌에서 2등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고 이 누님은 워낙 똑똑하고 이름이 송민경인데요.
1: 네.
0: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면 콧소리가 났어요.
1: 민경아
0: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넌 나의 유일한 이제 나 믿을 게 너밖에 없어.
2: 굉장히 사랑스러운.
1: 그렇죠. 네. 우리 민경이 뭐하니?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
1: 네.
0: 이제 줄리아드에 붙으면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누나를 이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1: 열과
0: 그 사모님
1: 다해서
0: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레슨비를 버셨죠.
1: 예.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마가 누나 뒷바라지하는 걸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지?
2: 그렇지, 속상하지.
1: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아니죠. 저는
1: 안 그랬어요?
0: 왜냐면 누나가 워낙 똑똑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단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 누가,
0: 그걸 원했죠.
2: 누가 때려?
0: 제가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네.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2: 네.
0: 어머니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용기가 있으세요.
1: 늠름하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국은 6개월이 한 학기가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5학년이지만 우리가 갖고 온 그 성적표는
1: 네.
0: 근데 얘는 여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학년만 낮춰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저 6학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원래 커.
1: 그치, 미국 애들이 원래 크지.
0: 근데 이제 네. 두 달 뒤에 졸업사진 찍고 졸업식을 하는데,
1: 네.
0: 그때서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1: 아이고,
0: 다시 4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생이 좀 꼬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왕따하고 맞고 집에 오면 사춘형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싸움 나고 막, 뭐 여기 저기 터지면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앰뷸런스 돈 내고요. 응급실 돈 따로 받고요.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면요. 수백만 원의 빚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겠네.
0: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 하나님?
0: 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민경이 동생이라고 불리고.
2: 그렇지.
0: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 지사님, 얘 누구예요? 집에 많이 사니까. 우리 민경이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학경시대에서 또 1등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아비만이었거든요. 스트레스성 때문에. 지사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나가 워낙 유명하고.

0: 많이들 탐을 내고 정말 지금도 뭐 그러시는데.
1: 근데 풍력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0: 그래서 그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네. 있는데 네.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배웠어요. 왜? 그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면 왜 그 테니스 선생님한테
1: 다 했겠네.
0: 테니스 선수한테 테니스도 배우고, 예.
1: 맞기대로.
0: 네, 그렇죠. 그리고 플룻 보면 이제 좀 다니다 그만두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플룻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나왔죠.
2: 네.
0: 또 이제 밴드부의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왜냐면 제가 워낙 학교에 사고를 많이 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끝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골치덩이겠어요. 플룻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다가 불었어요. 놀라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2: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이걸 해?
0: 그러니까는 아니 얘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얘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플룻을 그래서 이거를 야 내가 이거 플룻을 너 오늘 줄 테니까 너 이거 밴드부에 이제 와. 그 봐요. 언어 안 되죠.
2: 예.
0: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예.
0: 그 바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2: 그게 몇 학년이에요?
0: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죠.
1: 6학년 때.
2: 6학년.
0: 6학년이지만 이제 잘못 들어간 6학년.
2: 나이로. 네, 네, 나이는 5학년이고.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잘하게 되죠.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2: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네. 어떻게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13살이에요 그때가. 저 혼자 갔어요. 맨하탄까지 혼자 턱시도 입고 갔어요. 빌려서. 그 세탁소 옆에 렌탈샵 있잖아요. 네. 프람데이스에 있는 그런. 갔더니 턱시도 입고 온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반짝이 구두 신고 턱시도 입고 시험 치러 온 애가 저밖에 없고 이제 워낙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학교 밴드부 악기인데 갔더니 세상에 가죽 막 거기에 열었더니 황금 막 그 18kg 막
2: 반짝반짝
0: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고 나는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난감 같은 거 녹슨 거 꺼내가지고 이제 레슨을 이제 그 제임스 컬버의 CD로 이제 전부 다 거의 외웠어요. 그거 다시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끊질 않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분명히 앞전에는 한 5분 듣고 끊었는데 나는 전 악장을 막 연주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끝나더니 너무 좋았다. 악기 좀 보자. 막 자기들끼리 교수님들이 웃어요.
2: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라.
0: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았다고. 얼마나 했냐 해서 밴드부에서 한 1년 했다고. 너 스승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임스 거웨이라고. CD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잘 됐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2: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0: 일단 그날 하루만 7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
1: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발음을 어떠셨을까?
0: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 대통령 따님들도 있었고 또 뭐 유명한 또 야구 감독도 있었고 붙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퀘벡이라는 데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언어를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뭐 도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몰랐겠지만 당시 때 이제 퀘벡이라는 곳을 딱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서 그 합격 통지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영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다니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2: 그치.
0: 우리 그 영사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서 비자를 다 주는데 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2: 처음으로 눈알 이긴 거네요.
0: 그거보다 그 감동이 있어.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을 줬냐.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막 누구한테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아, 내가 괜찮았나? 괜찮게 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센터에서 협연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아버지가 3년 뒤에 연락이 또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그런 큰 부도를 나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예. 한 14년에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 많은 빚을.
1: 대단하시네요. 근데 막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0: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죠.
2: 스위스에
0: 악기를 통째로 도둑을 맞았거든요.
1: 어, 그래요?
2: 악기를?
0: 네, 기차에서요. 유럽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도둑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스위스는 워낙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악기를 다 도둑을 맞고.
2: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요?
0: 바로 옆에다 뒀어요. 예, 예, 악기를 그렇죠. 정말 예, 예. 눈 깜짝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한 중학생으로 되어 보는 애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2: 지나갔어요? 근데
0: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이. 예, 그 안에 뭐 여권서부터 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그 연습용 악기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2: 싹 다.
1: 그럼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0: 악기 두 개에다가 피콜로에다가 또 플룻 헤드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도둑을 맞았죠.
1: 근데 플룻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고?
0: 아, 그러면? 플룻은 다행히 네.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그래도 악기 하나에 한 600만원, 뭐 700만원, 뭐 이런 악기였겠죠?
1: 그러면은 뭐, 싼 게 아니고.
0: 아,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2: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0: 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2: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잠깐 옆으로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2: 예, 예, 예.
0: 근데 실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 제가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2: 아,
0: 외국인 친구.
2: 사랑에 빠졌군요.
1: 예, 그, 외국인이었어요?
2: 네.
0: 그쵸. 예. 한국 남자라고 예, 또 음악하는 남자라고 예.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희 저를 키워준 그 기도를 하게 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2: 아.
0: 그 모든 게 그 상황이
2: 너무 힘든.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는 억대 악기인데.
2: 네.
0: 그때 그 루만 호수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진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1: 들어갔다 나왔어요?
0: 예.
2: 왜 들어갔어요?
1: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0: 그때 이제 일주일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좀 전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이 간증은 꼭 합니다. 그때 도둑 맞은 게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때 모든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1: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있고 그랬었나요?
0: 아니요.
1: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없었고?
0: 네. 그냥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봤어요.
1: 7년 동안
0: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 오늘의 교회 그 가면 열린자들을 위한
2: 예,
0: 예배가 있어요.
2: 세신자들 위한 열린 예배. 예.
0: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도 가자고 저를 헐뜯을 시켜서 한번 제가 저녁에 거기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거를 네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그 친구도 저한테 야 너도 저런 데서 연주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난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서 저기서 연주하면 아마 십자가 떨어질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일어났는데 울컥거리는데 왜냐면 그때 그 화장실에 왔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냐면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내 입술로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요 그러고 엉엉 울게 됐어요. 엉엉 울고 그 해에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해변가에.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2: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찬양을 들려주세요?
0: 일본이 원래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국 케이블에서 하던 게 인기가 있어서 BS라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위성방송국에서 너무 잘 돼서 NHK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하려고 저를 몇 번 초청을 했는데 예. 드라마가 NHK에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일본에 살겠다. 근데 여섯 번을 재방송을 해요. 기본으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드라마 동의를 또 방송을 예, 해서
2: 예. 나가지도 못하게
0: 나가지도 못하게 계속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해요. 또 특이하게 제가 예, 한 드라마들이 다 예. 오전에는 그 예전에 허준 그 다음에 이산 그 다음에 동의를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또 제 이름으로 악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휘슬이라는 게
2: 요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예.
1: 이게
2: 요게 송솔나무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
0: 네 거기 제 이름 써있죠. 솔나무라고 네. 이게 3세대 악기인데요. 네. 이게 아일랜드 원래 휘슬이에요. 예.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한 맺힌 소리가 나요. 그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악기에서 지금 진화된 3세대 악기는 아프리카의 성교나 이런 데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로도 닦을 수 있게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들고 가격을 2만 원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드라마 음악을 했다면 믿겨지지 않았을까?
1: 그런데 이거 보면 꼭 장난감 같은데.
2: 이게 소리가 날까 싶은데 저희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제가, 네. 네.
0: 자.
2: 새 거예요.
0: 지금 막 뜨는 거네요.
2: 예.

0: 이게 멋진 소리가 나네.
1: 제가 연주할 때 보통 세 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요. 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예요. 그 악기는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하죠. 수천만 원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악기. 세계 두 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억대 플루트. 예. 마지막에 항상 이 악기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가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또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을게요. 이건 좀 새 거지만. 중요한 거는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가 악기의 소리를 가르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이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 발에도 막 힘들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제 발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요. 눈이 막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찍히려니까
2: 우아하게.
1: 이거 이해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온 힘을 주고 근육에 근육까지 다 집중을 해서
3: 다 집중 여기 안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1: 삐사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내 어렸을 적 솔나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면 내년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디하고 뒀는지도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는 잔낙감이고 남들한테는 싸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수동하게 저를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2: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서 술집에서 우룻바다가 됐었다는 얘기를
1: 그게 들었어요. 제가 실은 이 뭐 임창정 씨 아시죠?
2: 예예. 예.
1: 실은 임창정 씨의 타이틀곡도 다 제가 연주를 하고 했을 텐데
2: 예.
1: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타이타닉 주제곡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다. 그때는 이 악기를 몰랐죠. 자, 이 악기예요.

0: 이거잖아요. 예. 그 내가 이거는 훈련수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뭐 컷이나 롤이라는 기법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근데 무조건
1: 그렇게
0: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한번 연주로 갔다가 예. 악기점에서 이거를 살라고 했는데 십몇 예.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설마 이런 거 말고 비싼 게 있겠지. 예, 비싼 게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공가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임창렬 씨 거에는 내가 해드렸는데 예, 예. 궁금하잖아요. 예. 아일랜드에 직접 갔죠.
1: 오, 이 아일랜드 하나 때문에. 네.
0: 이걸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만들어요. 요즘 월튼사가 떴잖아요. 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유명한 가수분들 막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영화 장면 따라간다고 막 거기서 찍은 영화가 막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악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월튼 호텔을 잡고 이제 월튼 스쿨을 예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월튼 스쿨에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해리롱 교수님한테 했는데 한 10분 들으시더니 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일랜드에 와라 오라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자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네. 막 너무 신이 나신 네, 거예요. 네, 난 배우러 왔는데 네. 가르쳐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라 해서 월튼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려면 술집에서 라이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악기로 한번 연주 좀 해보라고. 왜 해리롱 교수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해서 막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신을 했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담배를 못 펴요. 그 당시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는
2: 계속 엄숙했지.
0: 내려와야지 이러는데 한 곡만 더 해달래요. 어. 그때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예. 찬송가가 나오는데 아멘 그리고 막 그리고 월드 사장님 앞에서 막 우고 계시고 궁예가 된 거예요.
1: 졸지에.
0: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 오시더니 솔나무 이름으로 악기를 내고 싶다고.
1: 그래서
0: 그걸 시판을 하셨어요. 실제로 1세대 악기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해룡 교수님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는데 네. 내 이름으로는 안 내줬는데.
1: 진짜 감동이네요. 네. 수십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참 다르잖아요. 장소가. 그런 데 가서 불 때 어때요? 큰 데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아니면 작은 곳에서의 또 매력이 어때요?
0: 저는 100명 미만인데서는 사례들을 안 받아요. 네.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요.
2: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네. 다 그런데.
0: 일본 가니까 다 100명 미만이에요.
2: 100명이면 큰 게
0: 정말 내가 100명 미만은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걸 헌신을 하고선 했는데 그래도 뭐 다 100명 미만일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100% 자비랑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은 오늘도 선교사들 자녀들 모이는 네. 3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음악가들의 꿈이 뭐예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은 결국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술연단 있죠. 제가 해마다 예술연단에 연주를 했는데 근데 요는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죠?
1: 허전하고
0: 허전하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에 갔었어요. 아촐리 마을이라고 소년병들 이제 소년을 납치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로 가족을 죽이는 임무를 맡기고 정말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제가 멋진 그 연주복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야 그래도 연주하는데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니 그 학교를 만들다가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이광기 씨가. 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또 같이 계셨던 또 감독님들이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코카콜라, 환타, 사이다 등을 해서 조명을 만들어줬어요. 악기를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다 말렸어요. 아유,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져가지. 이런 지역에 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무대가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린 그거 갖췄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일 힘든 게 나를 그렇게 때리거나 화나게 했거나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셨고 용서가 되셨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제가 미국에 가면 절대 가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부에는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백인들 절 때렸던 그 나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픔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죠. 네, 제가 실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너 죽으면 너야 믿음 좋아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데 남은 네 가족들은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네,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데 다음 날에는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걱정돼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이찬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분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자랐나요? 너무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내가 내 자식들을 걱정을 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는 100% 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지고
2: 그런데 그 좀 신장질환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0: 네.
2: 지금은 좀 어떠셔요?
0: 뭐 약이 워낙 좋아졌어요. 재밌는 게 제 연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웃기죠. 저는 아픈데. 근데 처음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우시고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연주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나부터 먼저 좀 고쳐주시지. 아니면 아프게 하려면 확실하게 아프게 해서 빨리 치료가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 약으로 연명하게 하니까 막 화나고 그러는데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호텔에서요. 오전에 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심장이 쪼여오는데 니트로그리셀린을 혈에 뿌려도 금방 한 1, 2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천식도 막 올라오죠. 호텔 그 카페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송솔나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올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2: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 기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서 막 심장을 부여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2: 근데 네. 저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
0: 근데 연주를 하면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연주를 하면요. 연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 또 증상이 없어져요.
2: 하나의 은혜가 그냥 뭐 풍성하게 더 부어지니까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0: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저주의 병이었으면 연주하다가 쓰러졌겠죠. 몇 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그런 특별히 그냥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 있지 않나요?
0: 네. 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들어도 뭐 그냥 전도용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방송을 보면 아, 솔라무가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이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쁜 짓 해서 이쁨 받은 거 없어. 정말 정말 특별해서 이쁨 받은 거 없어.
1: 맞아요.
0: 그 내 네. 하나님이니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연예인들도 만나잖아요. 네.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요 집사님.
1: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솔나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늘 뵈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 춤출까 했는데 오늘 그 답을 많이 얻어가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들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2: 너무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예. 그러면 원래는 제가 반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예. 악기도 화려한 악기 많이 갖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싼 악기로
1: 예, 예.
0: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1: 좋죠.
0: 괜찮아요?
1: 그러면
0: 그냥 있는 예, 그대로 그냥
1: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 선교사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선교사가 되시고 밀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한번
1: 예 오늘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예.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예.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2: 저는 그 플롯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다듬어서 쓰시고요.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 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솔라만 만나면서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아빠 얘기할 때 자신 없어 했는데 예, 예, 예, 예. 저렇게 아빠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세요. 예. 아빠거든요가 그렇죠? 아니라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2: 아버지니까 예. 참 생이 책임지시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내 아빠 앞에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알맞은 정도로, 본래 상태 그대로 이런 뜻이 담긴 제대로라는 말은 묘한 안심이 있습니다. 제대로 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죠. 대충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대로 해내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하루가 흐트러지지만 제대로 쉬고 나면 마음부터 편해지죠.

고장난 걸 제대로 고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물려받은 걸 제대로 간수하는 일에는 책임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내 마음을 또 주변 사람을 오늘 하루를 제대로 바라보기.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안전하게 받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3번 로만차 안달루치아, 기르샤메 바이올린과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대로라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쉬고, 제대로 먹고, 또 제대로 잠든 날은 하루의 균형도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안정감이 생기고 믿음이 갑니다. 뭐 꼭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제대로 된 것들 안에서 무탈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이죠. As Time Goes By.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제네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921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강아지랑 6시에 산책했는데 모내기 하시는 농부님들이 많으셨어요. 음악 잘 들을게요. 시원한 바람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디서 선택을 하셨길래, 야, 모내기 하시는 이렇게 농부님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산책하실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평화롭고, 물론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본다는 건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자, 이어진 곡은요, 드뷔스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모토 파스칼 거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605번님 사연인데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고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조금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진한 커피를 마셔도 힘든 몸이 깨어나질 않아요. 아침형 인간은 무슨 개뿔. 저는 밝은 낮에만 활동하는 중간형 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한참 이 아침형 인간 뭐 유행처럼 약간 신드롬처럼 그랬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무리해서 일어날 필요 없다는 또 이론이 나왔잖아요. 본인의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아유 제가 이 과격한 어휘 선택에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중간형 인간 좋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악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있어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뭐 대중음악이었는데요. 악동뮤지션 악뮤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노래도 참 좋고 가사가 아주 좋네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전승환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슬픔이란 게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죠. 어느 날은 또 이유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만의 위로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걷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애써 괜찮은 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또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엄마 집 가서 드레싱하고 약 발라드리고 커피 마시고 집에 와서 음악 들으며 잠깐 쉬는 이 시간이 제겐 무척 소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이런 일상들, 또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죠. 자, 이어진 곡은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의 부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하는 루티안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연주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은 루트헨 페스티벌 스트링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섬.

이니스프리의 섬, 켈티그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곡 B플랫 장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앞선 5번의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층 밝고 경쾌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춤곡 특유의 리듬감 위에 또 드볼작다운 유쾌함과 따뜻한 에너지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선율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도 문득 리듬이 툭 살아나는 순간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슬라브 민속춤의 흥겨움 속에서도 어디 하나 거칠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 가운데 6번 B플랫 장조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경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11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늘 마시던 케냐 대신 에티오피아 벤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향에 숨이 멎을 듯한 행복감,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커피 맛집을 여행할 만큼 커피에 진심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 저랑 커피 취향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 향 하나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비웃을 수도 있죠. 유난 떤다. 허세 부린다. 근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좋은 걸, 그렇죠? 이 어쩌면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저는 커피 한 잔 정말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공감합니다.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이라는 표현도 참 좋네요. 자, 이어진 곡은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그리고 테오도르 프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번호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존 러터의 성가 I'll Sing With The Spirit 준비했습니다. 성 니콜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우리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흥겨운 우리 가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광석 씨 조두남곡 산촌이라는 곡이었고요. 바리톤 우주호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문호 47 가운데 아스토리아스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이 곡은 이진희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752번님 사연인데요. 숨이 넘어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남편,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나날들. 하지만 병이라는 친구가 쉬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바람에 아름다운 당생애를 듣고 행복한 집도 얻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기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우리 752번님. 닉네임이 없으셔도 이 번호만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사연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갈 정도로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시죠. 또 이렇게 병과의 싸움을 긍정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시고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호프만님의 신청곡인데요. 포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어느 맑은 날, 어느 멋진 날 함께 듣죠.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주연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푸치니의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가운데 어느 멋진 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와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849번님 사연인데요. 물 흐르듯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더 살고 인내해야 하는지 내적 갈등으로 힘드네요. 물멍이 쉼이 되기도 해요. 저는 한시도 시간에 쫓김 없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그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에 쫓기고 잠깐의 여유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라디오에다 사연도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물멍 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브리치알디는요. 이탈리아의 플루티스트자 작곡가고요. 파가니니의 같은 제목의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를 극대화해서 작곡한 그런 플루트 변주곡입니다.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임스 콜레이의 플루트과 필리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제임스 고레이의 플룻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잠깐 병원 카페에 나왔는데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려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 어머님이 잘 적응하시고 편히 계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시면서 모쪼록 잘 적응하시길, 그리고 자주자주 찾아뵈면서 또 잘 계신지도 보셔야겠죠.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미미에덴 핑크아이스 장미예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오셨네요. 신청곡. 너무 멋있는 곡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길이가 조금 길어서 좀처럼 틀지 못하는 곡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큰맘 먹고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쇼팽의 4개의 발라드 가운데 가장 원숙한 마지막 작품 4번 F단조 작품 번호 52 크리스티안 지멜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오프스 52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지메르만의 4개의 쇼팽 발라드 그리고 쇼팽의 환상곡과 밴노래가 함께 있는 음반. 정말 학창시절에 마르고 닳도록 정말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에 유학 가서 처음 친, 15살 때 처음으로 교수님께 받아서 연주한 곡이 또 이 발라드 4번이기도 해요. 303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캐나다에서 왔어요. 한국은 처음인 여자친구를 위해 2주간 보낼 시간을 정원님이 환영해 주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듯 싶어요. Welcome to Korea, Samantha.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네요. 아,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면은 한국이 처음이면은 캐나다인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들을 만날 기쁨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또 새롭게 만날 설렘에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할 또 그런 기대에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다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이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특별한 일 없이도 행복한 걸 보니 행복이란 정말 작은 것들에 있구나 싶은 아침이네요.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날은 마음이 어두운 날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다가 또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들뜬 날은 웬만한 것들이 다 넘어갈 정도로 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말 행불행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먹어지느냐는 그 마음에다 많은 영양분을 쏟아붓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산책하고 이러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판이네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7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할 텐데요.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초대해 주신 클라라 조미강과 김선욱 듀오 콘서트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은 환희에 가득 찬 밤이 됐습니다. 세 번의 앙코르가 있었는데 그중 파가니엘라 캄파넬라가 있었어요. 귀에 익숙한 음악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면서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뭐 너무나 훌륭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연주자들이고 저도 너무 아끼는 두 후배입니다. 그날 밤 들으신 앙콜곡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파가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초 라캄파넬라 가운데 3악장 론도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주연은 로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가니니의 발린 협주곡 2번 비단조 라캄파넬라 가운데 3악장 론도 예후디 메뉴네 발린과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태리 미녀 산탈루치아 보내드립니다.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3: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소원교회 이유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세요입니다. 이 주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믿음의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예쁘게 결혼식을 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 이거는 사실 결혼의 극히 일부분이죠. 결혼은 진짜 현실이에요. 남은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배우자가 있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있어요. 밥도 거의 맨날 같이 먹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같이 의논해야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런 작은 결정부터 회사를 이직할까 하는 큰 문제까지, 양가 문제든 자녀 문제든 모든 걸 배우자와 의논하게 돼요. 그리고 의논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공유를 해야 되죠. 오늘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 친구들이랑 언제 약속 있어서 놀다 오겠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굉장히 실제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거죠.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배우자와 팀이 되어서 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당연히 부딪히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의 생각이 나랑 다르고 사업관이 다르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고 공통의 목표가 없다면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가정이 수월하게 운영되지 않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면요, 많은 것들이 통하지 않고 부딪히게 돼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헌금이랑 11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자가 이해해 줄 리가 없죠. 자녀를 복음적으로 교육하고 싶어도 배우자의 교육관이랑 부딪히게 돼요. 내가 하는 복음의 선택들을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부 간의 갈등이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도 별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신앙생활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의 신앙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안 믿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배우자와 살아야지 결혼 생활이 수월하고 행복하거든요.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랑 부부로 같이 사는 건 불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이런 것들이 잘 예상이 안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실제로 함께 살다 보면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믿음이 통하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이 깊어져요.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요.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두 분이 같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신대요. 그렇게 부부가 말씀으로 대화를 하니까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은혜가 아주 풍성한 거죠. 이렇게 부부의 믿음이 통하고 함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오해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니 좀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이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세요. 하지만 꼭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이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도는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고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크리스천 부부들을 보면 멋진 일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부부도 계시고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부부도 계시고요. 선교헌금을 모아서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 주기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부부도 계세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부부도 계세요. 너무 멋지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나와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해서예요. 물론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간혹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의 강의를 갔는데요. 전도해 보신 분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대부분 실제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막연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간증자들처럼 한 번에 회심하고 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전도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사모가 되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애써왔어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는 과정은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내 가슴에 비수도 꽂거든요. 그래도 끝없이 인내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잘 믿게 되는 감사한 경우도 꽤 있지만요. 때로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연애할 때에는 자꾸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많이 사랑하니까 언젠가 날 따라서 교회에 같이 잘 다닐 거야.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구원의 때와 시기와 과정은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이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도 다르고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온 스토리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눈물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많은 희생을 하고 인생을 바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결혼할 나이쯤 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요. 대부분은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신을 찾고 교회를 찾게 돼요.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아집을 꺾고 하나님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어떤 형제님이 한 자매님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으신데요. 이 자매님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집안이 안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크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집안끼리 만나야지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결혼을 하는 두 명의 당사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반대로 본인이 믿음의 1세대로서 모태 신앙인 분보다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을 전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목회자 집안의 딸이랑 장로님 집안 아들이 결혼을 해도 잘 못 살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을 보셔야 하는 일이에요. 집안을 이유로 보고 결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어렸을 때, 그때 잘 몰라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잘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장 편한 모습,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수준 있고, 더 현명한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은 오히려 더 상식적이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이면서도 상식이 있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뭔가 의논을 하는데 같이 제대로 고민해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면 어떨까요? 안 믿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마음이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끼겠죠. 우리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교회에 반발심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배우자의 마음에 사랑으로 공감도 해주고 아니면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면서 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배우자가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만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 관계에 공을 들이고 세심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와 복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와, 내 남자친구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멋있지? 절대 놓치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내 여자친구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지.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과 삶이 중요해요. 교회 안 다니다가 믿는 배우자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랑 교인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교회 다니면서 더 나쁘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삶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재미가 없대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은 교회밖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능력과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이랑 신앙 생활만 잘하면서 나머지는 다 별로인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저는 믿음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면과 삶 또한 멋진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문제는요, 우리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결혼을 결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결혼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잘 통한다, 이거 하나 보고 결혼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재미도 없고 별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진실된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금세 식지만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무르익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로 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통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남녀 사이에 중요한 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서로 주고받고가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해야 이 관계가 재밌잖아요.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대화가 되고 중요한 게 통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즐겁고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분명히 부부싸움 같은 걸 하겠죠. 의견 충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믿음이 통하니까 잘풀수 있어요.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반석이 세워지니까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세요. 믿음이 통하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한 팀을 이뤄서 많은 사람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또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죠. 우리가 가정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갈 때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겠죠.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진 즐거움과는 다른 더 큰 행복과 가치가 믿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열왕기서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여러 끔찍한 결과들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들은 결국에는 책임을 지게 돼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서 생긴 일들로 인한 책임은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얻는 기쁨은요, 내 생각대로 선택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얻는 진실되고 안정된 행복,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기에 받을 수 있는 응답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서 나오는 의미와 가치는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 바래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후대들에게 참된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6월의 첫 번째 주말 미 동부 뉴욕과 뉴저지일 때는 찬란하게 부서지는 초여름 햇살과 푸르른 녹음으로 눈부시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한 한파를 굳건히 이겨낸 대지가 마침내 초록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 계절의 정경처럼 거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영적 전쟁을 감내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여정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길어진 1조 시간만큼이나 세상의 소음은 더욱 활기를 띄어가지만 하루에 해가 저문 뒤 찾아오는 신선한 미풍과 청명한 여름밤 하늘의 별빛은 지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싱그러운 초여름날 성도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화려함을 쫓기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그 은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프티디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정체성의 척도로 삼는 현대 이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일상의 노동에 대해 심각한 가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은 사제나 수도사의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당한 노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소명임을 일찍이 말하여 왔죠. 이러한 소명론을 현대 이민 성도들의 상황에 맞추어 심도 있게 재해석한 신학가가 티모시 켈러입니다. 그는 그에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우상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직장에서의 승진 또 이력서의 화려함 혹은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이 상승하는 그 삶의 안녕에 의탁하려는 유혹에 늘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오스키니스가 말했듯 오직 단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할 때 세상의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일상의 고단함은 거룩한 소명의 훈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왕비라는 높은 자리를 자기의 부귀와 안위가 아닌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하늘이 주신 기회로 여겨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터 역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진정한 선교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지하 워십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뉴저지에서 20년 가까이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이민 성도의 믿음의 편지를 가슴 깊은 경의를 담아 대독합니다. 벌써 6월이네요. 벌써부터 화씨 8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초여름 더위가 뉴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세탁소 문을 열고 보일러와 프레스 기계를 가동시키면 좁은 가게 안은 금세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스팀과 습기로 가득 차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처럼 변해버립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등줄기를 타고 쉴 수 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수건 끝으로 훔쳐내다 보면 지난 20년간의 고단했던 이민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도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창한 비전을 품었었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하루 종일 좁은 세탁소 안에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다른 사람의 때묻은 옷을 분류하고 뜨거운 스팀 앞에서 다림질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마다 뼈마디가 저려오고 숨이 막히는 일터에서 과연 매일 반복되는 이 다림질과 뜨거운 수증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깊은 허무감과 절망이 밀려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운 스팀 속에서 몸소 대변하는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하자 결심했고 제가 흘리는 이 뜨거운 땀방울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라 믿으며 이 무더위에도 감사하며 잘 이겨내보자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 봅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글, 긴 글, 혹은 단상들 다 괜찮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 위에 오른쪽 말풍선 두 개 플러스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돋보기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편하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의 첫 주말, 눈부신 태양의 열기와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함께한 오늘의 방송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을 일터는 덥고 고단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사로 파송하신 거룩한 소명의 선교지입니다. 일터에서의 모든 땀방울 속에서 세상의 평가에 부디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예배자이자 최종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K라디오 우리 청취자님들의 모든 일상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함 없는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은 Matt Redman의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s 찬양을 이곳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라이브로 드린 공연 클립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여러분의 멋진 날개를 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Song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번째 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2: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0: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3: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0: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4: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2: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4: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0: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0: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4: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0: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0: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4: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0: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4: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0: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0: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0: 하고 짐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0: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0: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2: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1: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3: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1: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4: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1: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0: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린과 타국 풍뿌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0: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1: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2: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0: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0: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싹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 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구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저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3: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2: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 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은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단련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대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런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것도
2: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3: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2: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 성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참 많은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학업의 부담,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까지 그런 가운데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우리 김찬영 목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우리 인터하이라는 그런 귀한 교회가 있는데요. 또 단체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버지니아의 기반을 두고 특별히 페어팩스의 기점을 두고 북부 버지니아 지역 한 2세 및 다민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귀한 우리 인터하이 디렉터 피터 김 모셨습니다.
0: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김찬영 목사님께서 우리 디렉터님을 너무나도 칭찬하시면서 고마워하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인터하이 디렉터이신 피터 김 디렉터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터하이 디렉터를 섬기고 있는 피터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엑스트 네트워크 교회에서 인터하이 유스 사역을 2014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으며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그 전번에 저 3학년도 내가 한번 봤는데 너무 정말 여성스러운 귀한 분이거든요.
2: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예, 제 아내 진아, 이름은 진아고요. 저랑 같이 인터하이 디렉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제 딸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여기 그 페어팩스 지역에서 고등학교 9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 네,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렸었는데 벌써 대학교 대학생이 된 거예요?
2: 예, 예. 그때 와. 저희가 처음 버지니아로 이사 왔었을 때 그때 6학년이었는데
1: 그랬죠.
2: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대학생이 됐네요.
0: 네. 이런 사역을 하려면 사실 그 아내의 지지와 함께함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함께 또 사역을 하셨네요.
2: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네. 제 아내한테 진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네. 많이 이렇게 감싸주고 또 인내로 도와주고 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방송을 통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는데 사모님께서도 평소에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사모님과 또 두 자녀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 믿음의 집안에서 아주 정말 부모님의 기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네.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녀서 그래서 저 교회는 네.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2: 제가 이쪽 그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사역을 하면서 아마 유스 사역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2: 예,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셨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 유스 불교 신자였던 제가 지금은 크리스천 인터하이 유스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이시며 크신 은혜라고 제가 믿습니다.
1: 네. 네.
0: 인터하이 그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우리 디렉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개인적인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까?
2: 예,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불교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한국에 네. 그 천태종이라고 그 네. 이제 구인사 제천에 그 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그 도시에 이제 조그만 이제 교회가 아니죠. 예, 그 절들이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가고 그래갖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절에서 주최하는 수양회를 갔었어요.
0: 네.
2: 그래서 지금도 그 불경을 좀 외우는데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은 네. 마하바냐. 불경을 네. 좀 외우고 네. 그렇게 제가 자라났는데 미국에 오면서 이제 처음 그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91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아버님이 그 폐암 말기에 걸리셨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것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게 아버님이 병원에 가셔서 그 진단을 받으셔갖고는 너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네. 심정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그 할머니께서 할머님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을 이제 받으시고 항상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할머님이 저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국에서는 절에 다녔지만 당신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처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저희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버님이 정말 기도 응답으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이 세상에 정말 그 Supreme Being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었죠. 네. 그러고서는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좀 이제 세상에서 그 좀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말에 굉장히 인생에 방황하는 시간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네.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그 이제 트랜스퍼가 돼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지금 이제 다니는 그 모 교회에서 처음 그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이제 집사님이 죄가 무엇이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죄를 그 십자가 안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이제 메시지를 네. 처음 1:1 성경 공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부담감도 오고 예 그리고 동의가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제 대학교 때 룸메이트랑 살면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친구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네. 공부를 하고 이제 한 그 룸메이트를 사는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경쟁이 붙으니까 마음 안에 시기심 또 질투심 이런 네. 것들이 막 그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들냐면 야 정말 왜 이 친구가 그때는 좀 나쁜 말이 이놈이 왜 제 인생에 와갖고 제가 이렇게 나쁜 놈으로 변하나 막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었죠. 네. 그 딱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우리의 죄가 그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면서 네. 그게 처음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서 네. 그때 이제 처음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하고요. 네. 크리스천이 됐죠. 예, 그 후에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삶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를 다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더 의미가 있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0: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보통 또 종교성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영적인 분들은 결국 그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교에서 열심히 또 불심을 배우시다가 기독교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아, 또 이렇게 선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 예, 네.
0: 그렇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환경이 좀 그런 환경을 겪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악함은 누구나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예,
0: 종교 차이는
2: 맞습니다.
0: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시면서 예, 예.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셨군요.
2: 예. 네.
1: 또 우리 인터하이라는 그 단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2: 예, 예.
1: 그래서 그 인터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2: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저희 인터하이는 X2 네트워크의 한 사역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하이는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지역교회들을 섬기고 있고요.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모든 지역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인터하이는 2009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와 이런 산호세 지역에서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한국 처음에는 이제 한국 이민교회하고 중국 이민교회에서 한 천여 개 정도 교회를 돕는 것으로 작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이제 17년이 됐네요. 네, 그런 가운데 정말 17년 동안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 네.
2: 지금은 이제 미국 동부 이쪽뿐만이 아니라 서부, 중부, 텍사스 등에서 저희가 100개가 넘는 지역교회들을 다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참, 학생들이요. 총 한 1,000명 정도 이상의 유스 학생들이 매주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주일 유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돕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0: 그런데 이 인터하이가 어떻게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매주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공간의 제약이지 않습니까?
1: 아, 그래서 네. 예, 저희가 각 교회에 가서 섬기는 저희가 교회들이 작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교회는 한두 명 있는 교회부터 아, 네. 조금 이제 큰 그 유스 학생들이 있는 데는 한 15명, 20명 있는 교회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그 바이포케이셔널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네. 정규 직장을 가지시고 또 저녁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메시지하고 학생들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요. 주일날 가셔서 이제 유스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요. 네. 참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그 유스에 대해서 비전이 많으시고 네. 또 어렵게 자라신 그런 유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돕고자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런 패션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여러 그 미국 전역에서 각 지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는데요. 그 네. 지역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지역 교회가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가서 이제 선생님들 두 분에서 한 네 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각 이제 교회 파견을 해서 주일날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미국 전역에 한 100여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1: 예.
2: 와싱턴 여기 지역에는 36개 교회를 예. 지금 매주마다 두 명에서 네 명이 파송돼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저희가 워싱턴 지역에 36개 교회는요. 네. 지난 8년 동안 총 저희가 섬기교회가 예, 네, 36개 네. 교회고요.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한 교회들 중에 학생들이 또 많이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그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있고. 저희가 도와드린 가운데 이제 교회가 많이 자리를 잡아서 또 이엔 목사님 영어부 목사님을 초빙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2: 기한 소식이네요.
1: 예, 축복을 해드리면서 또 거기는 이제 독립해서 나가시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총 지금 36개의 교회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한 10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2: 네, 네. 네.
0: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육하시고 네. 그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그 각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1: 예, 예,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터아이를 우리 디렉터님께서 직접 창립하신 겁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저희 그 교회에서 그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또 리더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그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또 LA나 이제 북가주에서 자라신 1.5세, 2세 분들이 많으세요.
2: 네.
1: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작은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 제대로 이제 성경 공부나 네. 이제 그런 걸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주위에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교회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교회 간판이 보이는 데마다 지금 이제 방문을 해서 혹시 네.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했는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수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응답을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제가 참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게
0: 네.
1: 저희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 전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시거든요. 다들 직장이 있으시고 애들이 있으세요.
0: 네.
1: 그런 가운데 바쁘신 가운데 또 깐난아기가 되면 네. 밤에 애들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시면서 그 각 교회 학생들이 한 뭐 작은 교회는 두 명, 뭐 네 명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도 매주 아주 꾸준히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그 사역을 하기 때문이요. 학생들이 참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많이 변해요.
0: 네.
1: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너무나 이렇게 다른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0: 네.
1: 그 청소년 중학생의 시기였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는 걸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0: 그렇죠.
1: 아프겠어요.
0: 네.
1: 그런 학생들은 막 또 이렇게 또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좀 와일드하기도 하고 좀 러프하기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인스큐리하고 또 뭐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지금 갱단에 조인하고 네. 싶어서 그렇게 아주 그 네.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페어팩스

0: 베스트는 또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반항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쭉 가셔서 오랜 동안 정말 사랑으로 그 정성으로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신뢰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돼요. 예, 그러시면서 그런 변화가 학생들한테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요. 부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거를 보시면서 저희 사역을 많이 좀 이렇게 그래도 서포트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예,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사역을 이렇게 평창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랐던 게 지금 다 평신도고 다 직장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었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LA에서 여기까지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가정 세워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한참 바쁠 것인데 어떻게 그 복음이라는 어떤 걸 가지고 미국 어떻게 보면 LA에서 여기까지 거의 3천 마일인데 그렇죠. 거기를 오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바꾸고 또 자기들의 가정에 어떤 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피터 디렉터도 여기 버지니아는 처음으로 함께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여기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 교회를 36교회를 돕고 지금 또 10교회 이상을 매주 가서 돕는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우리는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 큰 교회들도 많은데 또 여러 성도들도 많은데 이들이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를 섬기기에도 벅차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분들은 그 LA에서 그 목적 하나 갖고 여기까지 오는 그게 어떤 게 달라서 그럴까요?
0: 예. 아, 그 제가 그 저희 선생님들이요. 아마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제가 저의 이제 간증도 좀 짧게 드렸지만은 선생님들 모든 이제 자신들께서 정말 복음의 그런 깊은 가치를 느끼시고 예수님이 정말 순환을 다녀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그 참된 목표와 또 참된 진리를 발견한 그 모습을 선생님들이 많이 동감하고 그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쫓아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그 큰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그 이쪽에서 그 2018년도에 이제 동부에 이사 오면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 사역을 시작을 할 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그 이 말씀이 정말 그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 제가 그 이쪽에 이사 올 때 저는 말씀드리는데도 학교도 그 이제 버클리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다녔고 거기 제 교회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다 여기서 북가주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쪽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교회를 먼저 대학부가 와서 이제 지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좀 콜링이 있었는데 직장도 노바틱스라는 큰 제약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3천 마일을 떨어진 동부로 이사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님의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헌신과 눈물의 기도 후에 동부에 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이곳 그 동부에 제가 이제 와 보니까 정말 그 굉장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뵀는데 니디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유스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은 EM 그 영업 사역자를 또 하여하시는 게 재정적으로는 많이 부담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와서 이제 그 이제 미팅을 가질 때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왔었을 때 그 저하고 이제 저희 패밀리하고 이제 새 패밀리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총 네 패밀리였는데 그때 처음에 오니까 10개 교회 이상이 그때 이제 막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네.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턱없이 선생님들은 부족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그 본 교회에 제가 사역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이제 동부에 사는 사역 동영상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정말 이제 사역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저희 형제자매들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동부에서 온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다. 네.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역사를 해주신 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때 정말 그 비디오에 동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성령님으로 감화감동이 되셔서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형제들이 좋은 직장인 캘리포니아 좋은 직장들 네, 많잖아요. 애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이런 좋은 직장들 많은데 다 그것들 내려놓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사 오셨어요. 한 15 패밀리가 각 애들 다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그 각 교회마다 가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이제 sacrifice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 인터넷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유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없는 상황에서 자라다가 와, 이 인터넷 선생님들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3,000마일 떨어진 데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3,000마일 그 동부로 이사를 와서 나의 작은 교회에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네. 그런 부분에서 와, 선생님들이 정말 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와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이제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삶을 살면은요. 네. 제가 그 느낀 것이 그 저희가 사역하고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참 그 인생에 정말 온전하고 위치하게 네. 하나님에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인터넷 선생님들이 정말 아까 이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위하여 정말 죽었을 때 자신들이 정말 sacrifice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2: 그 청소년계 방황이라는 것이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예.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그 정말 그 열려있는 밭에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영양분을 주셔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들의 또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정말 보람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작은 교회 이 지역에도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예,
2: 그 교회를
0: 예.
2: 가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예.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부모님들께서도 현지 교회에서 충분히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고
0: 예.
2: 안심하시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함께 또 더불어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1: 저도 인터하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2: 네.
1: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참 어려웠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2: 네.
1: 찾아와서 목사님 돈 필요하냐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셨냐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 그 와이프는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사역할 시간이 네. 부족하다고.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나이에 저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많이 모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자기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인데 그냥 목회자도 아닌 그 평신도 그 자매가 나 자기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데 왜 내려놔? 그랬더만은 나는 교회 하는 일에 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섬겨야 되겠다 내려놓는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거기에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네. 즐거워서 울면서 간증했던 것도 생각나고 네. 그래서 정말 인터하이가 이 지역에 정말 큰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그렇군요.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잖아요. 많으실 텐데 한 곡만 좀 같이 듣고 이야기도 나눌까요?
0: 예, 저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순환절과 부활절을 겪으면서 다시금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네. 죄인된 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죄인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사역에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고 하는데 우리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또 훌륭한 삶을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우리 디렉터님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인터하이 디렉터로 계시는 피터 김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인터하이 단체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고 희망과 또 치유와 회복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단체에서만 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그냥 인터하이에서 다 감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단체들과 협업을 또 하시나요?
1: 예, 아무래도 그 저희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그 미국에 있는 여러 유스 사역 단체들하고도요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별히 그 World of Life, 아마 World of Life는 굉장히 그 목사님들 좀 잘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학생들 이제 교재도 많이 편찬을 하고. 이제 특별히 유스 선교 단체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유스 사역을 이어온 단체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 노하우도 많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협력하는 가운데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요, Dare to Share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그 목사님들께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0: 네.
1: 이 단체는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렉 스티어라는 그 백인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훈련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시고서 이 선교단체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의 다양한 유스 선교단체들과 교류를 통해서요, 저희는 유스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효과적인 사역 방법들을 풍성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1: 예.
0: 더 풍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데 우리 인터하이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홍산?
1: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주요 사역은 유스 선생님들이 이제 주일 유스 예배와 설교 말씀 그리고 이제 소그룹 디스커션을 인도를 하고요. 또 그 후에 학생들하고 이제 반딩 타임, 뭐 게임도 하고 스포츠 같이 플레이하면서요 이렇게 친교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고 쉐어 데이라고 주일을 정해서요 학생들이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GOSPL이라는 이 약자를 통해서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2: 네.
1: 실제로 학생들을 주변 몰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데리고 나가서 노방 정도의 경험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는 저희가 Area Youth Ministry AYM이라는 선교 단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하이는 주일날 그 유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AYM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금연 성경 공부나 이제 다른 그 아웃리치 액티비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AYM에서 금요일날 그 리차지 금요 성경 공부 유스 그룹을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네.
1: 특별히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제자도 훈련, 기독교 변증과 기독교 세계관을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금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크리스찬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수양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학생들에게 아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스 선생님들이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하고 스포츠 활동 또 이제 복음 중심의 말씀과 에너지 넘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스 선생님들이 아주 세심한 보호와 또 인도 아래서 아주 건전하고 즐겁게 유익한 교제 시간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이 그 수양에 오면 다 셀폰들을 걷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 수양에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겨울 수양에 여름 수양에는 굉장히 참석률이 높아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인터하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성장하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청소년 때 수련회 같은 기억들이
1: 예.
0: 참 아주 잘 간직을 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우리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 도움을 준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1: 예. 네. 예, 아, 제가 인터뷰, 그 유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여기 이제 김 목사님도 계시고, 아, 근데 저희 그 여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저희가 동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에서 이제 동부로 와보니까 기후도 너무 다르고 또 이제 동부 문화하고 학생들 정서 또 학생들 스케줄 등 너무나 다른 것이 많고 모르는 네. 것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인터하이 동역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나 정말 많은 조언들하고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아, 이제 저희가 정말 그 목사님들께 많이 배우고 저희가 사역에 잘 정착이 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깊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부에 왔을 때 너무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 간증을 드리면 네. 제가 그 베트남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교회의 리더이신 그 안수 집사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부에 도착해서 사역을 함으로 이제 저희 그 인터와이가 아무래도 많은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분들께 이제 생소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교회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그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의 레퍼런스를 부탁을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서부에 저희 이제 본교회하고 연락을 해서 섬기는 이제 새 베트남 교회 연락처를 이제 구해갖고 제가 그 이제 집사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당신 자신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리더분 세 분이서 나누어서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제 전화를 걸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컨택을 이제 받으셔갖고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도중에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캘리포니아에 계신 목사님한테 혹시 펜실베니아에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셨대요.
0: 네.
1: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혹시 펜실베니아에 랭캐스터라는 그 조그만 타운에 사셨습니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랭캐스터에서 혹시 유스 선생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베트남 집사님이 40년 전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유스 학생으로 계실 때 그 담당 유스 선생님이셨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후에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유스 선생님이 이 베트남 집사님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 사역의 콜링을 받으시고 이제 신학교를 가셔갖고 신학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미루에서 중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 베트남 교회 그 청탁을 받으셔서 네. 거기서 이제 집무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 네.
1: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40년 만에 이제 네. 컨택이 되셨으니까요. 이 베트남 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정말 피덜. 야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0: 네.
1: 그냥 확신을 가지시고 저희와 이제 동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그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도 많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네. 또 어떤 중국 학생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학생인가요?
1: 예. 저희가 그 이제 중국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요. 이제 그 학생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오픈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에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이제 가르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도하는 것도 이제 듣기고 하면은 학생이 굉장히 스폰지처럼 아주 그냥 쫙 그 모든 말씀과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네. 너무나 이렇게 정말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이벤트를 막 그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 중국 학생이 그 한 친구들을 한 10명에서 15명씩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속 그 자기 친구들한테도 전도를 하고 그래갖고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 학생 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서도 너무 트라이빙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위의 불신자 친구들을 계속해서 전도하면서요. 지금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제 중국 학생을 보면서 저희가 와 제가 이제 정말 전도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학생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렇게 이제 대학교 가고 또 그 후에도 신앙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저희들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이렇게 잘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어른이 되어서 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여기에 인터하이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인터하이에 참여를 해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1: 예, 저희 인터하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워싱턴 지역은 dmvinterhigh.org라고요. 워싱턴 DC에서 D, 그 M은 메릴랜드, B는 버지니아, DMV죠. 그리고 인터, INTER, 하이스쿨 할 때 하이고요. dmvinterhigh.org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저희 그 인터하이 사역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고, 거기에 get more info라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셔서 학생들이 어떻게 또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저희와 교회 측에서는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좀 더 많은 교회에 힘을 더해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에 많은 그 유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취향이를 인도하시는 것과 이제 특별히 그 유스 사역하는 그 트레이닝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여름과 이제 겨울 수행회뿐만이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취향회를 개최하여서 좀 더 많은 워싱턴 지역의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변화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수행회 기간에 유스 사역에 필요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제공하여서 지역 교회의 유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스 컬처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오셔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소셜미디어 하고 그러면서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0: 네.
1: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반항적으로 반응하면서 굉장히 커넥트 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특별 세미나나 워크샵을 준비를 해서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이제 자제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신앙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서 그 릴레이션십을 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준비되는 대로 웹사이트에 그 정보들을 올리면 거기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디렉터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희 그 워싱턴 지역의 유스 학생들에게 정말 부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페어팩스와 센터빌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만 지금 3만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유스 학생들이 이 워싱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상황에 학생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그 이렇게 자살한 거라든지 수어사이드는 그런 뉴스를 지금 뭐 듣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쪽 페어팩스 지역에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서 자살을 하고 수어사이드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학생들이요, 그냥 아주 모르는 남들이 아니라 저희가 가리키는 그 인터뷰 학생들의 클래스메이트고 또 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쪽 락빌 그 메릴랜드의 그 우튼 하이스쿨에서 저희 그 또 성경공부 그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학교에서 스쿨 슈팅이 있어서요.
0: 네.
1: 몇 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그 하나님의 가슴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우리 유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주님 안에서 참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하이 사역을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요. 이제 특별히 많은 유수 학생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간증을 드린 것처럼 또 듣는 청취자분들에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30년 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받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죽으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헌신과 sacrifice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 부활의 소망, 이제 천국의 소망을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천국의 소망이 오래 기다려서 나중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그것이 오늘부터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서 제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야, 제 인생을 지금 다 때려붓는 건데 이거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게 완전 꽝 되면 어떡하나 그런 굉장히 그 무서움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정말 제가 트러스트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결정이 가장 베스트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50이 지금 넘었는데요. 50이 넘어서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정말 인터랙션을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요.
0: 네.
1: 그리고 학생들하고 또 많이 젊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너무나 소셜 미디어나 AI나 너무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학생들을 갈취해 가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학생들이 정말 디프레스 걸리고 디프레션 걸리고 앵자이어리 아까 말씀드린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학생들이 정말 그 인생에서 잘 서가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학생들을 살면은 제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그렇게 갇힌 인생으로 바뀌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고 또 이 워싱턴 지역에는 모든 유스 학생들이 그 값진 삶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그렇군요. 네.
2: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도 연락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어려운 네. 청년들도 청소년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여기다 연락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1: 예예 그럼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터하이 선생님들 오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꺼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청소년들에게 섬김과 또 돌봄과 여러 가지로 케어를 해주시면서 그 실천하고 사십니다. 네, 내 아이만 잘 양육해야 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케어해야 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인터하이 피터 김 디렉터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에 응원과 기도의 마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떴다.
2: 한 번은 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섬에 간 거예요. 그럼 매니저랑 온 줄 알고 매니저랑 감명이랑 왔나 봐.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1: 전 사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제가 정말 짐을 엄청 많이 지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맡기래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2: 그게 이렇게 확 저한테 공황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바울아 내가 그 불안한 가정 사이에 너를 택해서 그곳으로 보냈어.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회복이 시작이

0: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집사님.
1: 네.
0: 애국자.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1: 제가 올해로 딱 20년 됐더라고요.
0: 20년 네, 되셨고, 네. 자녀가 되시고.
1: 네.
0: 결혼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 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0: 오우.
1: 네.
0: 와, 물론 이제. 그 정도?
1: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이, 애들이 막 너무 속을 새길 때는 남편이 또 예쁜 짓을 해주고. 또, 애들도 다 속을 새기는 건 아니잖아요. 3번, 1번이 속을 새기면 2번, 4번이 위로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아무튼, 예.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0: 그러니까 저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천국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
1: 네.
0: 게으르고 늘어지고 뭐 누가 먹을 것 저기서 계속 이렇게 쉬고 그게 천국 모습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네. 네, 그러겠죠.
0: 가정은 천국이다. 야, 정답이다. 네. 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결혼을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비혼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리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아, 너무 예뻐.
1: 너무 잘 살아. 너무 네.
0: 정말 결혼 홍보 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수 겸 배우이신 우리 간미연 집사님과 뮤지컬 배우 황바울 집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세상에. 네. 선남선녀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예. 지금 결혼하신 지도 이제 꽤 되셨고, 네. 그렇죠?
0: 얼마나 됐죠?
3: 4년 정도 됐어요. 아,
0: 4년?
1: 네. 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4: 그냥 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세요?
3: 네. 저도 이제 열심히 뭐 라디오 하고 지금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랑은 뭐 영화도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네 같이 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
0: 두 분이 아니, 영화를 근데... 같이 했어요?
3: 네네.
0: 꼭 설명 좀 해주세요.
3: 그 영화 한탕이라고 해서요.
1: 네.
3: 와이프가 이제 주인공인 이제 감독님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네. 거기서 조감독 역할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랑 비슷해요. 별로 예, 크게 다르지 않게.
0: 그러면 이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네요.
3: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1: 두 분이 집에서 리허설을 하고 오시나 봐요. 막 이러긴 했어요.
3: 그렇죠.
4: 예. 사실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때릴 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는 제가 약간 구박하는 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속 편하게 구박해서.
1: 집에 있었던
4: 감정을 막 이렇게 때리고.
1: 예, 집에 있었던 감정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바로 영화에서.
0: 아니 근데 그런 섭외가 왔을 때
3: 네.
0: 부부한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은 감독이고 나는 조감독이고.
3: 네.
0: 근데 이게... 그 대본을 보고 선뜻 오케이 했어요?
1: 아니 안 할 만도 하잖아요.
3: 근데 원래 이게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네. 제가 친한 감독님이랑 이제 친한 지인분들이 하는 거였었고 그 감독님이랑 이제 지인들이 이제 보면서 이 역할 이제 주인공은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해 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서 설마 할까 안 할까 했는데 선뜻 시나리오 좋으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용히 거기서 네 이제 촬영장에서 조용히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1: 촬영은 끝났어요.
3: 네.
4: 끝나서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0: 네. 우리 어디서 봐야 돼요?
3: OTT에서 네. 지금 개봉이 돼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네. 한 장.
0: 아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은 저렇게 달란트가 있어갖고 한 작품으로 같이 출연하면 참 좋은 게 있겠다.
1: 왜요?
0: 같은 집에서 나고 같이 퇴근하잖아.
1: 아 24시간을 매일 모으면은 징글징글할 수도 있지.
0: 아니에요?
1: 예?
0: 아니, 아, 그런가?
1: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난 뭔 소리가 져가지고.
4: 뭐 정확하게 속을 긁어주자.
0: 아, 그래요?
1: 그렇지.
0: 아니, 근데, 황바울 집사님은 그래요?
3: 아니,
0: 난 좋던데.
3: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프랑 뭐 싸우게 되면, 저는 그냥, 아, 신경 안 쓰고 올라가자 하는 성격인데, 와이프는 좀 풀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1: 아, 무대에서는.
3: 네. 그래서 사실 공연을 같이 할 때 와이프가 좀 힘들어요.
1: 아.
3: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돼. 항상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쌓여 있다가 공연을 올라가야 되고 또 기분 안 좋기 싫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 저를 꼭 풀고 서로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좋았어요.
1: 어, 그래요.
3: 네, 저는 어쨌든
0: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손해 볼 건 없어.
1: 그래서
0: 다 챙겨주고
1: 부부가 나오는 그 왜 부부가 이제 그 같이 방송을 하시는 커플들이 네. 방송을 할 때 그 아내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연을 할지 말지 같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 미연 씨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4: 아픔?
0: 우리 저 그 1세대 아이돌이었잖아요. 어? 베이비복스. 야, 오래간만에 불러본다.
4: 메인보컬.
0: 그렇지, 메인보컬.
4: 제가 지금 42인데 네. 데뷔한 지 이제 26년 차예요.
0: 야, 그러니까
1: 42인데 데뷔 26년 차. 그러니까 아역부터 한 거야. 연기를 치면.
4: 제 삶의 반 이상을 그렇지.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베이비복스 때 일들이 약간 까마득해요. 약간 그렇죠. 꿈 속에서 했던 일처럼 약간 희미한 느낌? 사실 그때는 그렇게 제가 건강하지 못했었고
1: 건강하다는 게 육체적으로
4: 마음적으로
0: 힘들었다는 거죠.
4: 네, 여러 가지로 네. 좀 건강하지 못했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잘 버티고 어떻게 잘 해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0: 더군다나 메인 보컬이니까
1: 그리고 거기다가 예쁘면 이게 남자 팬들에게 사랑은 되게 많이 받는데 여자 팬들의 시기와 질투가 또 질투가 그래서 뭐 댓글에 또 뭐 힘들었죠.
4: 그때 사실 그럴 만쯤 했더라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예전 거 다시 봤더니 이렇게 한 대 꾹 쥐어봐가지고 그렇게
0: 너무
4: 해침대기처럼 말을 하고요.
0: 얇며?
4: 혀 짧은 소리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요즘 보면서도 아 그럴 만했겠다. 죄송하다.
0: 아니 저는 그래. 저 왜 20몇 년 됐다고요?
4: 네네.
0: 저도 저 생각나는데 우리 대형 무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MC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1: 그 휘날레를 장식해야 되니까.
0: 그럼 베이비박스 그리고 속에 빡 해놓고 린트라가 그러면 한 20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 참 열심히들 노래하고 춤추지만 아 얼마나 힘들까. 그치. 그게 하루에 한 무대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죠?
4: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0: 맞아.
4: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의지할 곳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하니까 그렇지. 혼자 계속 끙끙 앓다 보니 속에서 골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이니까 누구한테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것도 혹시
0: 그렇지.
4: 누가 얘기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0: 나쁜 얘기나 할까봐?
4: 네. 어떨 때는 이제 그게 달했을 때는 아 진짜 하도 안티들이 죽으라고 하니까 아 죽어야겠다. 그래서 실행에 옮길까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아 또 그러면 안 되겠지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진짜 수년 동안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이런
0: 왜 없어 있었는데 했었어요. 우리가 안 쳐주고 자기가 안 쳐주고
4: 제 머릿속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0: 예.
4: 제가 그 침대에서 혼자 강아지 붙잡고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0: 아이고,
4: 그때
0: 그랬구나.
4: 하나님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딱 제 눈에 보였어요.
1: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4: 네, 늘 계셔서 저를 붙잡아주시고 하셨는데도 저는 몰랐으니까
1: 그치.
4: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1: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지금 알았어요?
4: 잘하진 않은데.
1: 아니, 나는 내가 무대에서 봤잖아요. 무대 공연을. 나 공연 택시도 보러 갔었고.
4: 맞다.
1: 왜 이래? 뮤지컬도 보러 갔었고, 왜 이래?
4: 그냥 재미있긴 해요. 제가 사실 표현을 조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도 그냥, 야, 조금. 웃기라도 해.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좋은데, 속으로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오 씨를 만나고 나서 성격이 약간 서로 조금 섞이다 보니까 표현력도 조금 좋아졌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약간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0: 진짜
4: 요즘은 네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1: 어때요? 옆에서 보기에.
3: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차를 타고 다니면 저는 거의 댄스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막 신나고 발랄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발라드만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계속 축축 처지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근데 이 기분이 항상 그렇게 약간 어둡게 항상 다녔는데 저는 약간 성격상 막 엄청 방방 뛰어서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럴 정도로
4: 데이트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떡떡 떡떡 떡떡 그리고 야호 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뭐야 지금 사람? 너무 놀랐는데
1: ADHD야?
3: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4: 너무 놀랐는데 덕분에 제가 많이 웃고 저는 많이 밝아지고 이분은 조금 이제
3: 자중하고 땅을 맞기 시작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네, 이제 이리 왔어요.
0: 그저 얼마 전에 집안에 경사 있었어요. 저는 이미 그 직분을 불러드렸어요. 그죠?
1: 네. 아,
0: 두 분 다 집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 너무 많이 부족한데.
0: 그래서 이제 두 분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감면 집사님은 그전에는 저기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1: 하나님 모르고 사셨잖아요.
0: 그리고 우리 저 황바울 집사님은 몇 대째?
3: 저는 4대째 지금. 그...
0: 바울이 이게 본명이에요?
3: 네네. 본명이고요. 황바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었고.
1: 그러셨구나.
3: 네. 할머니랑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놓고 올 수 없다, 양들을 놓고 올 수 없다 해서 계시고 이제 할머니만 오셨어요.
1: 그러셨구나.
3: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내려와서 저까지 오게 된 건데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소통하는 게 그냥 자갈바퀴를 가는 느낌이지만 바울이는 그냥 진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빨라질 거다. 우리의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0: 그렇지.
3: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와 믿음이 정말 많이 쌓여서 사실은 할머니와 엄마가 제 이름을 정해주신 거고요. 네. 사실 제 이름 때문에도 정말 많이 엇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 그렇죠.
3: 네. 근데 어렸을 때는.
1: 바울이가 사실... 어디서 이게 껄렁껄렁 다니는 게 좀 그렇잖아.
3: 근데 또 어렸을 때는, 믿음의 사명제라고 해서 가장 문제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1: 믿음의 사명제.
3: 네. 믿음의 사명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사무엘이랑 요셉이랑 셋이서 일어나가지고 맨날 혼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1: 학교에서?
3: 네, 애기 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0: 다 조건 따져서 한다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교회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아직까지도 뭐 지하철 데이트도 하시고 뭐, 어? 아니,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깨벗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어?
0: 사실 저희를 맺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건 다른 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성격이 저는
2: 예.
0: 진짜 아까 얘기 저희가 했잖아요.
1: 차분하고.
0: 엄청 차분하고 엄청 방방 뛰고 그리고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 외향이고 저는 내향이고 집에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너무 안 맞는 상황에서 연애할 때도 엄청 많이 부딪혔고요. 서로를 이해 못했었고요. 근데 제가 막 진짜 막 가끔 속 썩이고 막 싸우기도 해도 딱그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게다 용서가 돼요.
1: 뭐 어떤 생각?
0: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 제 인생에
1: 또 울컥했어요?
0: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2: 나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내 남편.
1: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맺어주신
0: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다.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서로 정말 채워줄 거 채워주면서 진짜.
2: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1: 그러게 그게 궁금하네요.
3: 처음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연하고 있었을 때제 공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인의 공연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공연 보고 공연이 이제 끝나고 그 누나가 워낙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1: 그래.
3: 어땠어? 말했대.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이랬더니 이제 뭐 혹시 뭐좀 마음에 들거나 혹시 뭐 예쁜 뭐 이런 애 없었어? 말을 물어봤나 봐요. 나그 거기 있는 그 같이 하는 친구 웃는 모습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누나 또 그거 얘기 듣고
2: 예.
3: 바로 그냥 그럼 연락처 주고 말래? 둘이 막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도 한 2, 3년을 서로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어요.
1: 연상이죠, 맞아.
3: 네네. 누나 동생으로 지내고 그냥 진짜로 뭔가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가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돼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방탈출 카페도 가고 맛있는
0: 닭한
3: 것도
0: 마리
3: 뭐
0: 먹고.
3: 닭강정도 먹고 그러면서 둘이 막 그렇게 또 친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연인이
1: 귀여워요.
3: 됐네요.
2: 그런데 이제 신앙 얘기 좀 할게요.
3: 네.
2: 우리 감미연 집사님은 그때 전혀 하나님한테 뭐 예배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4대 집안이란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데이트하도 해도 주일날은 지켜야 되잖아요.
3: 그쵸.
2: 주일 성수를.
3: 네네.
2: 지방가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했어요.
1: 부담 안 됐는지.
0: 그냥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워낙 이름이 사실 이름이 바울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방 놀러를 가도 근처에 있는 교회 아무 데나 있으면 들어가서
2: 그러면
0: 예배를
2: 혼자 가요?
0: 드리면 그냥 같이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편하면 전 차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한 시간 정도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나올 때도 있었고 그냥 예, 그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조금 강한 아이였어요.
2: 튕겨냈어요?
0: 굉장히 귀는 얇긴 한데 제가 딱 생각한 건 끝까지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1: 무슨 생각을 했는데?
0: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움직이면 선택하고 싶었고 누군가 강요하는 거는 싫었어요. 자꾸 친구가 비디오 보고 가라고 그러면 나 집에 좀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와서 연락도 안한 적도
3: 그때 당시
0: 있고.
3: 전도 비디오래요.
1: 아, 전도 비디오.
3: 네네, 전도
0: 예.
3: 비디오.
0: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아, 네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랬었는데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남자 만나더니 교회가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다는
1: 거. 아, 전도하시던 분들이 주위에서
0: 네,
1: 이제
0: 엄청 많았어요.
1: 아, 그랬구나.
0: 다 너무 기뻐하세요.
3: 근데 이게
0: 분들이.
3: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쌓였던 것
2: 그럼,
3: 같아요.
2: 그럼.
3: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2: 그렇죠.
3: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쌓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 주님의 때에 딱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믿게 되지

0: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어요.
1: 그러면은 네. 이제 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는 했지 그렇게 강요는 안 했었나 봐요.
0: 네네,
1: 그러면은 천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 같은 경우는 저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교회를 가고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내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요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뭐 혹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지내는데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머릿속에요.
2: 연애하고 결혼은 그렇지. 다르지.
0: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판을 짓고 가야겠다.
2: 아, 결판
0: 주고 네. 이제 사실은 와이프한테 제가 하나님 진짜 믿어라.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난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꼭 믿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면 난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약간 그런, 이런 느낌. 네.
3: 시기가
2: 직접 들어야 돼.
3: 그 맞아, 시기가 저희가
2: 시기가
3: 엄청 약간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할 때였어요.
2: 그러니까 연애 몇 년 차?
3: 거의 3년? 2년 좀 지났는데.
2: 그래서 싸울 때 그때가 싸울 때.
3: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가세요. 그럼 자기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주겠다. 이런 이상한 액세스가 있나 속으로 지금 우리의 연애 이야기를 우리 암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가 왜 나와?
1: 왜 나와?
3: 진짜 그리고 그 전에도 누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면 하나님이래요. 저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가족. 근데 가족 위에 하나님이 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1: 액세스가 또 나왔죠?
3: 진짜 무슨 소리야? 정말 이해를 못했어. 지금은 알지만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부모님보다 위 영순이라고 하는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오기로 저는 교회를 갔어요.
2: 그래요?
3: 그러니까 뭐 그 바울 씨의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말을 들어줄게가 아니라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떠나 보자 너가 그렇게 영순이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가 한번 내가 볼게
1: 약간은 어떤 양반인지 알아보자 이거야.
3: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러고 주일마다 구회 같이 갔어요.
2: 가세요.
3: 1년 동안 졸았어요. 너무 졸았다. 힘들었어요.
1: 뭔 말인지 모르니까.
3: 와 그냥 잠을 많이 자고 가도 너무 졸리고요. 심지어 시부모님과 함께 갈 때도 약간 눈치 보이니까 손을 잡고 나 잠을 깨워. 계속 깨워주고 그 종치고 계속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찬양 부르잖아요. 예. 1년 동안 많이 멜로디 알았잖아요. 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나 눈물 나와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목사님의 말씀도 조금 귀에 들어오고
2: 내가 된 거지.
3: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아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저도 하나님을 믿어가게 됐죠.
2: 그러면 바울 집사님 네. 그 아내가 처음에 그 내가 전도 이제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직접 권면은 안 했잖아요.
0: 네.
2: 근데 했어요. 네. 그때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게 끝이구나.
0: 근데 그게 진짜로 사실 하나님께 맡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왜냐하면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사실은 결단하고 말한 거였어.
2: 기도하고 했겠지. 그냥 했겠어.
0: 사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했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와이프랑 더 잘 돼서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 잘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와이프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와이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나한테 맡겨.
1: 그 얘기.
0: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너 믿음 잘 지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나? 이거 하나님이 했나? 이렇게 안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을 못하게끔 고백하시게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지금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계속.
1: 아니 그러면은 우리 황바울 집사님도 아무리 믿음의 그 집안이고 사대째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럼.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반드시 있어야죠.
0: 그렇죠. 어,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때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2: 예.
0: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그냥 애가 예민하다. 애가 예민해서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집에서만 잘 자고 다른 데서 다 못 자는 거예요. 거의 맨날 밤샐 정도.
1: 여행을 가서도?
0: 네, 다요. 어머.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 어느 정도냐면 근데 이렇게 누우면 심장이 계속 그러니까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깨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나 있고 이랬는데 그날도 제가 지금 저기 포도나무 교회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계속 거기를 섬기고 다녔어요. 여종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 교회 연합 수련회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2: 찬양 고속도로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거?
0: 네. 네네네. 찬양 두세 시간에 설교 세네 시간에
2: 맞죠.
0: 기도 사역 한두 시간.
2: 예.
0: 밥 먹고 또 찬양 사역 두세 시간에 기도 아니 말씀 두세 시간 또 기도 사역.
2: 그렇지.
0: 이렇게 2박 3일을 다 해요. 가득 채워서. 근데 이제 절여져서 오거든요, 거의.
2: 절여져서.
0: 네. 마지막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너무 많아요. 뭐 목사님이 99%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다. 100% 사랑이 사랑이다. 막 이런 어떤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날도 막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잠도 못 잤는데 애들은 막 옆에서 하나님 좋다고 울고 있고 막 어디선 기도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이게 저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다 같이 이불 깔고 자잖아요. 이불 깔고 딱 누워서 자는데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또 일어났어요. 책을 또 들고 저기 신발장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불 켜가지고 이렇게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막 생각 여러 가지 막 복잡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예배당 옆이었거든요.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두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다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고. 나 있으면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옆에 애들은 막 좋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느낄 수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따지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할머니 무덤 앞에 제가 아기인 바울이가 있었고 엄마랑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할머니 꺼내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된다. 할머니 이제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지금 환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런 어두운 게.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 죽음은 끝이구나. 죽음은 사람을 못 만나는구나. 죽음은 무섭다. 애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자라요. 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를 잡냐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같이 잠을 자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무의식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는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듯이 빛으로 오는데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불안하게 잠을 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8년 동안은 여행 리포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주 매 새로운 PD님이랑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잘 다녔거든요. 너무 잘 자고
2: 8년씩이나?
0: 네, 8년 동안. 그러면서 느낀 건 하나님은 약한 것도 강하게 쓰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쓰시고자 하면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배웠던 사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1: 세상에 불면증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0: 네.
1: 얼마나 괴로웠을까.
0: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1: 솔직하게.
0: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있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좀 말을 거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애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1: 알죠, 알죠.
0: 근데 애가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도와주기를 기다렸다가 확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이 간증 알고 계셨어요, 이런. 네. 어.
2: 근데 야.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3: 저한테도 골수를 쪼개듯 말씀을 주셨는데
2: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죠? 아이고, 뭔 소리야.
1: 어디서 이게.
3: 무슨 꿈을 꿨나.
2: 이게 뭐, 어디서,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은 이게 아멘으로 받아줘요, 네. 그죠?
3: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조금 더 많이 깊어지고 싶고.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평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셨던 저의 부친께서 우리 가정사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들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생하신, 희생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행운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행운을 잡는 비결을, 비법을 전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선전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이 축복이 두렵다. 40세 즈음에 회심을 하시고 평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셨던 저의 부친께서 우리 가정사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두렵다.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여정의 복과 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화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분에 넘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이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생하신, 희생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셨죠.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미덕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수년째 자녀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목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이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오랜 시간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도로 보면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나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꺼냈는데 만 1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친구 가정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누리는 행복이 참으로 미안합니다. 조상의 신앙으로 보나 우리 자신으로 보나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제가 누리는 복이 두렵습니다. 만일 조상들의 신실한 헌신과 희생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리요 법칙이라면 이런 사례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모압 땅에 이주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국 땅에서, 타향 땅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두 아들을 잘 길렀고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아이는 가장 중요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한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있다가 큰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모압 며느리 두 사람과 함께 홀로 남게 됩니다.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일을 두고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께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는 고등학생 딸을 홀로 길러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 자매입니까? 라는 탄식이 저에게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일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흉년에, 이민에, 남편의 죽음에, 아들들의 불임에,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운명의 화살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어렵게 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영혼은 이 계속된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텅 비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불행을 모압 땅으로 이주한 데서 찾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많은 불행이 나오미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서 어려움이 닥쳐도 선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심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불행을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압에도 암몬에도 에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모두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화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성공하고 번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멜렉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멜렉에게만 이런 화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두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연속적으로 당한 이 불행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데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때문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의 욕망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느냐를 따져 묻기보다는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거나 혹은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게 져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따져 묻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두 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었을 때 아마 나오미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믿었던 하나님에게 끝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적 삼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나오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누구든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팔자소관이라고 하면 그냥 체념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 이 불행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야속해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한 그분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을 마침내 청산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하지요. 그때 며느리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라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그동안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자신을 괴롭힌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오미 맞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산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오미가 얼마나 변했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추측한데 이 거듭되는 고난을 당하면서 나오미가 피폐해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변했던 겁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께 대한 나오미의 애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행이 쏟아지는 것을 그대로만 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연이어 터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는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후 나오미의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이 이어집니다. 상실과 이별을 거듭해야 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 보아스를 얻고 보아스를 통해 손자를 얻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스스로를 텅 비었다고 했는데 그의 텅 빈 삶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쓰다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의 이름 나오미의 이름 뜻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손자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에게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왔고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모압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베들레헴에 와서 행했습니까? 모압에서 행했던 어떤 죄를 베들레헴에 와서 끊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이 그의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복을 얻었다고 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불행을 당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 불복처럼 보입니다. 복과 불복, 행과 불행, 이것이 어떤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사가 복불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복을 피하고 복만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불복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천 수백 가지의 요인들이 합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조상에게서 전해진 영적 유산, 개인의 노력, 주변의 도움, 시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놓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차방정식을 푸는 일과 같습니다. 그 고차방정식은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행운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요. 영적인 사기꾼들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행운을 잡는 비결을, 비법을 전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선전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불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알려고 분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여 과연 그분이 존재하시는가? 그분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아무리 억울해 보이고 아무리 부당해 보이는 일을 당한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일을 담담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브라더 로렌스가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들로 인해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나올 다윗을 보셨고 그에게서 이어져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저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게 야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때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고요. 때로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크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 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저도 겪어보아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상수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때로 억울해 보이고 때로 부당해 보이고 때로 모순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치의 고난을 견딜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0: 자, 오늘 만사 형통. 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0: 책이요?
1: 예, 책.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은 사지도 마라. 자, 이해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마라. 예. 근데 이제 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전 벌써 한 다섯 번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0: 인생 수업. 네.
1: 이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 참 이름이 깁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
0: 로스.
1: 예. 네. 아주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절찬리에 네. 예, 사랑받았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데요. 골수암에 걸린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애플파이를 많이 먹는다. 뭐 한국으로 치면 얘야 인생은 파전과 같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해물파전.
1: 그렇죠.
0: 녹두전.
1: 녹두전.
0: 뭐 이런. 네.
1: 한국번으로 보냐면 네. 얘야 인생은 김치전이란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각을 나누지. 그리고는 한 조각은 신앙생활 하는데, 두 조각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또 한 조각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두 조각은 가족에게. 이렇게 파이를 나누어줘.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의 파일을 안 남겨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0: 정작 자기 거는 안 남겨놓고. 네.
1: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나눠주는 사람은 꼭 자기 걸 챙기는데 항상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막.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0: 자기 거 희생하고.
1: 자기 교회 봉사도 열심히. 열심히. 그 부부싸움도 열심히.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사업도 열심히. 뭐 교회 차량 봉사도 열심히. 뭐 모두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파이가 한 조각도 없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의 파이가 애초에 무슨 파이였는지. 이게 파전인지 김치전인지 녹두전인지 아니면 이게 뭐 피자인지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골수암의 말기지만 난 내 인생의 파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파이를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그 파이를 먹지도 않았어.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었고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를 위한 파이도 남겨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시쯤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삶에 후회가 없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지막 대사를 날립니다.
0: 뭐라 그랬을까요?
1: 얘야, 그것을 죽을 때가 돼서 알 필요는 없단다.
0: 아, 꼭 나이 들어서.
1: 넌 그걸?
0: 지금 알아도 되는 거야?
1: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넌 그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단다. 네 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위한 파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너는 그걸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스피스 분들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0: 맞습니다.
1: 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기회, 가족과 어떤 정리할 기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참 도와주시는 너무 의미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책 또한 이제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을 챕터별로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 책 인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 대해서 두
2: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0: 성공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2: 성공이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은 소유하고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라는 거 물을 때 어느 동네 사세요?
0: 동네 어딘지. 네.
2: 교회가 어느 동네 있나요? 저요? 강남에 있어요. 동네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봐보세요. 강북에 정말 잘 사는 동네는 전화 받을 때 집에서 여보세요라고 안 받아요? 뭐라고 받습니까? 동네 이름.
3: 네. 성북동입니다.
2: 목소리도, 목소리도 담백하지도 않아요. 네, 성북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저는 그 강북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신설동. 신설동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신설동입니다. 이러지 않죠. 여보세요? 이러지 않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사고랍니다.
0: 소유와 네. 포지션.
2: 사람들은 그 잘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잘 산다는 건 말 그대로 well-being이지 않습니까? 잘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0: 그렇죠. well-being.
2: 네.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가난한다고 잘 사는 것도 그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와 잘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이 전 세계에서 되게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답니다. 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그 원주민의 홈스테이라는 게 방영됐었어요.
0: 원주민의 홈스테이요? 네.
2: 그래서 그 저기 남태평양 섬에 사는 5명, 6명의 그 이렇게 남자분들 그 이렇게 옷 안 입으시고 그
0: 정말 원
2: 좀 민망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이렇게 볕단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한 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가르쳐 주고 자본주의의 그래도 핵심이었던 영국의 상류층, 중산류층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되게 영국에 잘 사는 농장이 아주 많고 막 소도 있고 돼지도 엄청 많은 곳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데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동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교미를 안 하고요. 요만한 튜브로 이렇게 암태지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튜브를 밀어서 이렇게
0: 이렇게 수정처럼 수정만
2: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우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돼지를 많이 생산해낸다. 그랬더니 그걸 본 원주민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기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자기들은 숫돼지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0: 없었죠.
2: 없거든요.
0: 오로지 지금
2: 오로지
0: 숫자 늘리기에 바쁜
2: 숫자를 늘려서 많은 돈 돈을 버는 게 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사장님 남자가 자기는 그런 거 다 잘 모른다. 아, 나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질문해라 그랬더니 암태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또 물어봐요.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셀카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아, 나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어? 자기들만 돈 많이 벌라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홈스테이 같이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그 TV를 보면 그 비싼 접시들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있죠.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막 네, 이렇게. 네. 네. 그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고급 접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한 명이 또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냐. 그랬더니 접시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뭐 우리는 일단 설거지를 해야 된다. 접시가 비싸니까.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설거지하냐 했더니 우리는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고 버린다. 그건 바로 버리고 가족들끼리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한다.
0: 뭐 TV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아주 유치뽕한 얘기.
0: 그렇죠.
2: 그런 거 얘기하면서
0: 사냥하다가 뭐 이렇게
2: 뭐 아 막 이렇게 웃고 막 아 자기는 그게 아 그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왜 그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 여자분이 차갑게 얘기해요. 접시가 비싸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영상을 찍어요. 저 영국 여자한 접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원주민 토속 춤을 춰줍니다. 이렇게. 그 춤이라고 해봐야 그 좀 그 거시기한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특정한 걸 계속 이거만 있어. 이거. 그리고는 끝나니까 추장이 앞에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행복을 영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돼지를 어떻게 키우든 접시가 있든 많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맞아. 누구처럼요?
0: 나처럼, 우리처럼.
2: 나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웃어요. 그 엄청난 그 프라이드. 네. 엄청난 프라이드. 그래, 당신들 어떻게 살든 접시가 많든 없든 돼지를 많이 키우든 안 키우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겠죠. 호스피스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그 암 걸린 분보다 이 봉사자가 더 힘들어. 막 얼굴이 더 힘들고 막 저분하고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은 쉬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내 우리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나 엄청 힘들어. 나 진짜. 내 닌게로라도 좀 꽂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앉을 때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그 효과가 조금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뭔가 그 얼굴에서
0: 맞아요.
2: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 많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저분은 돈이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어머 저분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는데 어쩜 저렇게 후카시가 없을까? 어머 저분은 상처가 있는 분인데도 어쩜 저렇게 밝을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머 나이가 잡혔는데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이가 잡혔는데도 사람이 참 겸손하네. 어머 저분은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도 사람이 참
0: 매력이 있네.
2: 참 그 자신감이 넘치고 몸에 장난이 심한데도 어쩜 저렇게 자기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희망은 돈 많이 벌었다고만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 없으면 돈 있는 자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만으로. 내가 모르면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 심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도 겸손하시고 없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행복과 성공을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0: 그런 분들은 속이 속이?
1: 아니죠.
0: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또, 여보, 제가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봉사활동하느라고.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막 속이 불불 끓어도. 그분들은 웃는 게 웃는 게?
1: 아닌 거죠.
0: 사는 게 사는 게?
1: 아닌 거죠.
0: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막 성질이 있어요. 어머니,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들은 지속이 지속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속병이 없다. 웃는 게 웃는 거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돌아서서 막. 아,
2: 이걸 누가 알아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줘?
0: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 권사님 좋으시죠? 저요,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제 속을 주여 누가 압니까? 아유, 주여, 아버지, 제 속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속병이 그렇게 많대요.
1: 그렇죠.
0: 위하고 장질환도 그렇게 많고요. 스트레스. 예. 궤양 생기고, 염증 생기고. 이렇게 막, 그, 성질 날 때 성질 내는 분은 오래 살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90은 너끈히 넘길 수 있어요.
2: 화풀이 다 하니까. 화풀이 다 하니까.
0: 교회에서도 큰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속병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파이가 전혀 없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예.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의 한 부류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소명. 네,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업하고 소명은 다르거든요. 네. 네, 소명은 자기의 길이고 직업은 때로는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길이, 자기의 길과 자기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하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이 이 직업이 아니라 이건 다 내 길이거든요. 내 소명이거든요. 예. 그게 관계가 좋은 분은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렇죠. 되게.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전혀 없는 건 그 사람이 얼만큼 돈을 벌었냐? 사회적 위치가 얼만큼 높냐?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1: 그게 다가 아니라
0: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이게 결정되는 건
1: 아니다.
0: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더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관계에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이 크게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집착.
0: 집착.
1: 집착.
0: 근데 사람이 어느 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된대요. 여보, 이거 왜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어떤 연번호로 바꿨어, 여보? 이렇게 막 집착. 애들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집착. 착. 예. 네. 그리고 막 이제 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 착. 착.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우리 선교회는 안 돼. 근데 그분이 빠졌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 막 더 잘 돼요?
0: 축제의 분위기가 돼요. 축제의 분위기. 막 감사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난리가. 아, 제 새벽찬양대 지휘자를 1년 반 했거든요.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 그런데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도 막 칭찬 엄청 해주시고 막 권사님들도 우리 그냥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정말 우리 지자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잠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정신이 이렇게 정신줄이 놓으면서 성가대 거기까지 딱 놓고 제 후배 저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 제 후배를 딱 이렇게 놓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요즘 성가대 잘 되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2: 말라리아 걸리시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0: 인원이 배가 됐어요! 근데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약간 상할까요? 전 솔직히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짝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 단체가 잘 된다면

0: 좋아야 되는데
1: 그게 아니네요.
0: 이거 왜 안 좋을까? 그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는 티는 안 냈죠.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권사님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지자 좋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와.
1: 맞아.
0: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빠진 교회 단체가 안 되길 바랬던가?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젊은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반을. 그럼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건 난 뭔가? 거짓이었나? 아니, 나 분명히 진실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일을 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인정받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인정. 누구나 그렇죠.
0: 네. 이렇게 아우 저 지휘자가 최고야. 저 지휘자는 정말 너무 아우 그분 그 호스피스 봉사자가 오시면 죽었다가 또 살아남아. 아유 너무 대단하셔. 그 은근히 제가 은근히
1: 인정받고
0: 은근히 이런
1: 네. 대놓고 못하죠 사실.
0: 그렇죠. 네. 은근히. 근데 그래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해서 세상은 대놓고 하거든요. 세상은 대놓고 인정해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겉으론 할렐루야.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은근 조만간 나를 찾아줄 거다. 저 솔직히 제 마음
1: 진짜
0: 부끄럽게. 네. 저희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여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여나 새벽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봉사. 그게 혹여나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지금 관계가 조금 좋은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그 인생 수업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파일을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파이가 무엇인지 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정말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죽기 전에 막 뭐 하고 싶습니까? 요트를 사고 싶어 요트.
1: 그건 아니에요.
0: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보셨죠? 네. 주로 뭐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2: 관계
1: 역시
0: 관계 회복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또 용서의 문제. 또요?
2: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0: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1: 그렇죠. 관계.
0: 관계의 문제고. 또 뭐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3: 봉사. 권사님처럼 봉사.
0: 권사님처럼 나도 건강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던가요? 벤츠를 사고 싶어! 나 평창동에 못 살아봤어. 그런 분들은 많지는?
1: 안다.
0: 아예 없어요.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했네요.
1: 맞아. 화해를 못했네, 그 사람하고.
0: 나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벌써 돌아가셨어요. 나 어떻게 해? 꼭 한번 그 사람한테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걸 하시니 나도 아, 이제 이런 걸 미리 내 파일을 그리고 좀 집착이 아닌 집중이라는 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집착이랍니다. 근데 이 원 밖에 나와서 이 원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집중이래요. 좀 관상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거듭 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지만 산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한 10분만 끄시고 이렇게 병원 근처에 혼자 이렇게 뭐 봉사자한테 얘기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핸드폰 저희 10분 것도 막 국가가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국가는 잘 돌아갑니다. 10분 것도 뭐 이렇게 핸드폰 끄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막 연구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 봄 하나님이 주신 봄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면 내가 이 원 안에서 조금 나와서 어머 내가 내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열등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그 막 상처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아들에게 너무 집착했구나.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아들을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알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집착해서 미안하다. 근데 장가는 50에 가라.
4: 고맙습니다.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만사형통 오늘 주제 사연과 소명?
3: 네. 와. 오늘은 이제 사연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 사연이요?
3: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72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75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봤더니 그 여보, 네.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2: 인간.
3: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엄청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연이랍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저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청년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2: 아, 그렇죠.
3: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운명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셨다는 거예요. 술 친구.
2: 야.
3: 그래가지고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의 이름은 그러세 같아요.
2: 그러세.
3: 너무 슬픈 새.
2: 그러세.
3: 겁나게 슬픈 새 이름.
2: 그러세.
3: 이름만 들어도 애잔하죠.
2: 그러세.
3: 그러세. 아.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세 사연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에. 아버지 21.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처음 아버지를 봤대요.
2: 어이구.
3: 옛날에는 그런 결혼도 있었나요?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한 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너무 젊으신 두 번째 시어머니다.
2: 아...
3: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신다. 세 번째, 시댁 식구가 12명이다.
2: 에?
3: 종갓집 장손이다. 제사를 1년에 8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8에 종갓집 이제 맏며느리로 맞게 된 거죠. 뭐 18이면 지금 해봐야 뭐 고등학교
2: 뭐 2, 3학년?
3: 뭐 2학년 네네. 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너무 사연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또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도망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덜컥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2: 덜컥
3: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2: 그렇죠.
3: 우리 권사님 계속 동일하시네, 이렇게. 아이고, 맞아. 나도 그러셔.
2: 그러세가 남 얘기가 아니오.
3: 우리 집에도 그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거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낳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거!
2: 아이고, 또!
3: 또 둘째가 또 들어오더래요. 자꾸 가지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는 외로울 거야. 둘이 버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덜거! 그 제가 여섯째가 돼버린 거예요.
2: 육남매.
3: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 나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가진지 몰랐는데 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은 그 사연의 연속이세요.
2: 와.
3: 연속극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의 삶이
2: 그냥 연속극, 드라마.
3: 연속극. 근데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도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4: 드라마.
3: 드라마. 공포 드라마.
2: 연속.
3: 공포 드라마. 어떤 분은 로맨틱 드라마. 근데 사연이 너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이 많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
2: 더위가
3: 전 두 번 가봤더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2: 막 40도 막 이렇게.
3: 햇빛이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 대긋박을 쪼개불 만큼 엄청 햇빛이 이 대긋박을 쪼개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2: 너무 뜨거워서.
3: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쪼개주시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왜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저. 그 너무 이 직사광선이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낮에
2: 뭐 잠을 자거나
3: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물을 왜 기르러 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6번 한 여자입니다. 6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6번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시대에, 성경 시대는 그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이 있네요.
2: 아, 그때 당시에는?
3: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너치를 안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2: 남자. 남자
3: 어떤 남자야?
2: 성인 남자.
3: 성인 남자만 사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2만 명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5천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가족, 애들. 네. 옛날에는 또 놀이방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2: 다 됐구나.
3: 엄마들이 저희 집은 6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2: 6남매.
3: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뭐 신기한 거 어디 왔다니까 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6번 했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그 얼굴도 아마 좀 얼굴에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 질서가 있었겠죠.
3: 질서가?
2: 없어요?
3: 질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6번 할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3: 예? 네?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 집사님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6번을 하냐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요. 얼굴에 질서가 그래서 추정하건대 매우 질서가 있고 그 몸이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실까요?
2: 장난이 아니었죠.
3: 장난이?
2: 아니었던 거죠.
3: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 몸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몸매도 정말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저 여자 네 번 결혼한 여자인데 또 결혼하고 싶을 만큼
2: 매력적인
3: 뭔가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좀 있고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 사연이 더 많아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 사연이
2: 더 많죠.
3: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리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교회 오파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3: 철야 예배 가면 또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 기도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수요 예배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성 돌아도 뻐꾸기를 날리고 엄청 사연이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 6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안 다녀요.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골목으로는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2: 물.
3: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네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뜨끔했겠죠? 나 결혼 6번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특목고 나왔거든요.
2: 특목고?
3: 네, 공고요. 공고 나왔는데 네. 저는 언제 뜨끔하냐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강의를 하다가 제주도 분을 만나면 그분은 제가 강의가 좀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2: 그렇죠. 동네 분이니까.
3: 그럼 제가 순간 뜨끔.
2: 특목고 나왔는데.
3: 제가 나온 공고가 그 제주도에서 겸손한 학교였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2: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3: 네. 그냥 네.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그 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면서 시간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검정고시라고 얘기할까?
2: 차라리.
3: 고향이 제주도 아니고 마닐라라고 얘기할까?
2: 필리핀.
3: 뭐라고 얘기할까? 그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저는요. 한 30살 때까지 학력란에다가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정확한 학교 이름인데 네. 제주 한림 아... 너무 재수을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상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주 한림
2: 고등학교.
3: 네. 고등 그런 학교 없거든요. 그렇게 돼.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혼 6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물어봐요. 네 남편은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확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막 해요. 어우, 예수님, 뭐, 당신네는 예배를, 뭐, 예루살렘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뭐, 어디서 봐야 합니까? 뭐, 자꾸 문제를 피해가요.
2: 자꾸 문제를 돌리는군요.
3: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은 삶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는데.
4: 아, 저기, 수요예배 갈까요? 철예배 갈까요? 주님, 저 스타킹, 저 반짝이를 할까요? 스트라이프를 할까요?
2: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네.
4: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리본으로 할까요? 아니면 머리에 큰 리본을 할까요? 두 개 다 할까요, 주님? 어떻게
2: 둘 다
4: 할까요?
2: 했어요, 둘 다.
4: 아, 둘 다 할까요? 둘 다. 어떻게 할까요?
3: 자꾸 예수님은 본질을 묻는데 사람은?
2: 아, 자꾸 돌아가려고.
3: 아, 나 거기랑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내 열등감하고 마주치기 싫어요, 나는. 내 사연하고 마주치기?
2: 싫은 거죠.
3: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내 보호자, 내 울타리거든요. 근데 뭐 이 현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보호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 아,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다른 거. 그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처음에는 애들 바라보는 맛에 사는 거야. 아.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독립운동. 아주 격렬하게 하죠.
3: 엄마 방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가고.
2: 맞아요.
3: 막.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해방이다! 나 이렇게. 엄마한테 해방되고 싶다! 엄마 간섭하는 거 좋아하나요?
2: 아유.
3: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가 관여하는 걸
2: 더 싫어하죠.
3: 매우 싫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해, 엄마. 다 컸어, 나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나 하라고. 그 CBS 방송이나 그거 가라고, 엄마.
2: 만사형통이나
3: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2: 그럼요.
3: 안 나오던 철야예배 나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주여! 저희 아이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 아이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외로우니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그 봉사단체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없으니까 봉사단체가 돼요, 안 돼요?
4: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에? 드디어 또라이 권사님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나버려. 에? 그 또라이 권사님 진짜.
2: 민재 하나 있다고 해결됐다고.
4: 진짜 성격 이상했던 권사님인데, 막 지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드디어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아. 주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막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그 교회 그 단체에서 나왔는데, 부흥 돼요, 안 돼요? 더 돼버려. 더 돼버려, 막. 네. 그럼 막, 기분이 마냥 좋지는?
5: 안 좋죠.
2: 아주 안 좋죠.
4: 어떤 분은, 그래서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 쇼핑.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쇼핑.
2: 어디요?
4: 쇼핑. 아. 집에 있으면 뭐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계속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보재기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선물을 주고 가셔. 아니 그 산타가 12월에나 와야지 뭔 이게.
2: 뭔
4: 3월에 산타가 오고 막 4월에 산타 오고 막 또 반납하고 또.
2: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트럭 타고 오시고.
4: 그렇죠. 사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이 꼭 사인 해달라고 그래서 만사형통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수증 사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핑도 해봤다가 봉사도 해봤다가 남편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애들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2: 뭐 친목기 활동하시다가
4: 그런 또 해보다가 또, 네. 네. 또 남자분들은 또 지하에 자매님도 만나봤다가.
2: 왜 땅 밑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4: 자매님 만나는지. 자매님들 신방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신방을.
2: 그것도 밤에
4: 이쪽 자매님 저쪽 자매님 또 같이 가서 또 거기 경배와 찬양 지하에서 하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2: 해소되지가 않아.
4: 그렇게 해소되면 괜찮아요.
2: 그렇죠.
4: 지하에서 나오면서 막 내 영혼 평안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경배와 찬양은 지하에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2: 아, 그럼요.
4: 근데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핑해서 좋아지면 쇼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끝맛이 이렇게 청량감 있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안식처가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돈으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전에 봉사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애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네 남편이
5: 아니었다.
4: 아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세요.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고 보통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세요. 권사님들도 다 친구랑 가요. 권사님들도.
2: 남편이랑.
4: 저기 강남에 좋은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하고 가겠냐 했더니 정말 얼굴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그랬더니 땅에 묻으려고 이제.
2: 가서 거기 두고 오려고.
4: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다른 집사님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묻으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합니다. 여행은 친구랑 가는 거지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족이 친구면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지 않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2: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4: 그렇죠. 자, 이거 재수학원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2: 친구.
4: 친구랑 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족인데도 그 가족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다고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럼 여행 나중에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friendship, 친구의 관계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의 관계이면 나중에 여행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2: 남편하고 부인하고.
4: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여행은
3: 불편한 사람하고 못 가거든요.
2: 맞아요.
3: 시간 들여서 돈 내서 갔는데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삶 또한 아주 오래된 여행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랑 뭐라고요?
2: 친구다.
3: 친구다. 너희는 나랑 친구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구분되는 거냐면 삶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정감은 누구시냐? 너의 안식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의 평안을 얻느냐? 너의 지켜줄 자는 누구냐? 돈이냐? 네가 생각하는 사업의 능력이냐? 말을 잘하는 거냐? 남편이 건강한 거냐? 착한 거냐? 그 모든 것 전에 남편이었지만 그것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집안에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프렌즈십, 친구처럼 지내라.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내 큰오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해주면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좀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같고 큰오빠 같고 늘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삐지지 않고
6: 그러는, 다 받아주고.
3: 그런 남편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미국의 한 놈, 유럽의 한 놈.
6: 딱딱 두 사람.
3: 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멸종, 멸종, 멸종. 네. 공룡하고 같이 멸종. 야. 화석에 있어요. 화석에, 화석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삐고 어려요. 근데 남자를 키울 수 있는 건 여자가 그 남자를 프렌즈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좀 유치한 얘기해도 웃어주고 이렇게.
6: 아, 맞아.
3: 어머, 이렇게 당신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
6: 아, 그럼 막
3: 이렇게 박수를 권사님께 아유 이런 거. 여보, 당신 참 유머러스하다. 나는 진짜 난 너무 시집 잘았어. 이런 걸 해줘야지. 으유,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내가 진짜. 으유, 주여 아버지. 아유, 진짜 나 진짜.
6: 비교, 비교, 비교.
3: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십자가를 주세요, 주여. 아유, 아버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남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이들하고 누구처럼 지내면 좋다고요?
2: 친구처럼.
3: 친구. 그리고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보호처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남편이다.
2: 필요한 사람이다, 오히려.
3: 자식 의지하지 마라. 자식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랑 친구로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건 나만 의지해라.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사연 많고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했던 여자가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연 많았던 사람이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사연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사연이 엄청 많아 보이세요. 몸에도 사연이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6: 사연꾼, 꾼.
3: 사연, 사연, 사연.
4: 사연쟁이라고 써져 있어요.
7: 사연쟁이.
4: 저는 사연쟁이입니다. 근데 그 사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돌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연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7: 당당하게
4: 이제는 그 사연이 소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음성을 듣고 안에서 열어줘야
7: 들어갈 수 있고
4: 그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모든 행사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8: 네.
4: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직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한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0: 네.
1: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내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그래서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매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죠.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길을.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이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확확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구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구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런데
1: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라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남가주대학교 동문이신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동문은 아니죠.
1: 왜 선을 긋죠?
2: 아, 저는 네. 정식으로 졸업을 하셨고 아, 우리 스필버그 감독께서는 네. 우리 USC를 지원을 하셨으나 세 번 낙방을 하시고
1: 아, 세 번 떨어졌어요.
2: 다른 학교에 졸업하신 다음에 네네네. 나중에 명예학위를 받으셨죠.
1: USC에서? 네. 아, 명예학위.
2: 그쪽은 정식학위, 그쪽은 명예학위. 때문에 굳이 뭐 따지면 동문은 아니죠.
1: 조지 루카스는 조선배라 부르고 오제이 심슨도 오선배라 부르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1: 아이, 그래도 동문이지. 그래도 동문이지.
2: 아, 떨어지셨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썬문답에서는 음모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든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문이다 싶다가도 가끔은 이제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마침 오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런 호기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 인류에게 79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그린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의 동문으로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번 영화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외계인, UFO 관련 영화를 뛰어넘을 역작인 거는 확실해요.
1: 확실합니까?
2: 확실합니다.
1: 확실하군요. 예.
2: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 SF와 이런 그 외계인 전문 또 덕후 감독이세요.
1: 그렇지.
2: 뭐 여러분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셨던 외계인 관련 영화 뭐가 있을까요?
1: E.T.가 제일 유명하고요.
2: E.T.가 제일 유명하고.
1: 그 전에 미즈와의 조우.
2: 미즈와의 조우. 미즈와의 조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외계인을 음악으로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영화예요.
1: 그렇지.
2: 네. 이거 보시면 아 그 소린 들어봤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떠떠떠떠떠.
1: 맞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2: 이게 예. 그때 간단하게 네. 이거예요. 네네. 그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인이라고 하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1: 맞습니다. 예.
2: 그 1938년 올슨 웰스의 화성 침공 우주전쟁 난리 났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2005년도에 우주전쟁이란 저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는데
1: 예.
2: 저 원작은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에요.
1: 예.
2: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1: 네.
2: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1: 할로윈 때. 예.
2: 올슨 웰스라고 천재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1: 예.
2: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천재거든요.
1: 시민 케인.
2: 시민 케인. 네. 시티즌 케인이라고요.
1: 네네네. 네.
2: 이 양반이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로윈이니까 10월 30일이요.
1: 네.
2: 음악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겨요. 속보입니다.
1: 네.
2: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1: 라디오에서?
2: 라디오에서요.
1: 아, 진짜로요?
2: 진짜로.
1: 진짜 침공했다는
2: 거예요? 아니, 근데
1: 거야.
2: 그 끊는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이거는 픽션입니다.
1: 아.
2: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38년이면은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이거든요. 귀숭숭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랄랄랄랄라 노래가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네. 딱 끊긴 다음에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친구였어.
1: 깜짝 놀라지.
2: 난리가 나요, 그때요.
1: 그냥 장난친 거예요?
2: 장난친 거예요.
1: 뭐 그런 장난을 쳐.
2: 그래서 네. 콜콜콜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1: 네.
2: 수습을 했다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어제 할로윈이라 가지고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고 하는 지구를 침공한다. 이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다.
1: 아.
2: 미즈와의 조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좀 다르네.
1: 정말 조음만 하고 끝나죠.
2: 그렇죠. 예. 음악으로. 두두두두.
1: 예. 맞아요. 음악이랑 비트로.
2: 그게 77년도에 나왔어요. 미즈와의 조우가요. 네네네. 그리고 ET가 83년 동안 나오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손가락 삐삐삐삐삐삐삐. 이거잖아요.
1: 네. 야, ET 귀엽죠. 예.
2: 외계인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외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 네. 스티븐 소버그 감독이시죠.
1: 적으로만 보지 않고.
2: 그렇죠.
1: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어떤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2: 맞습니다. 예. 디스클로즈 데이 같은 경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즈와이 조우 77년도에 그 제작을 했을 때 이제 나사에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2: 근데 기술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나사가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77년도에.
1: 좀 수상한데.
2: 그때 스필버그 감독이 느꼈다고 하죠. 뭔가 진짜 있구나. 나사에서 지원은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은 2017년 네. 뉴욕 타임즈의 UFO 관련 기사,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폭로한 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아, 포스터에 그 아까. 눈알만 딱 봐도
2: 눈알이라는 어떤 내용이 그냥 등장할지 안구라고 해주시죠.
1: 누구의 안구일지도 참 궁금하고 아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사실 이런 외계인 음모론은 정말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렙틸리언 음모론이 있잖아요.
2: 렙틸리언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해하세요.
1: 아, 렙틸리언을 이해해야 마가가 이해돼요?
2: 아니, 왜냐면 그, 예. 마가가 렙틸리언을 지금 믿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진짜로.
1: 오, 얘기 좀 해주세요.
2: 그, 네. 여러분, 너튜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1: 네네네.
2: 마가가 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네. 민주당 지금 저, 정권, 민주당 세력 뒤에는 파충류가 있다. 라고 믿어요.
1: 네.
2: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는 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도마뱀이다. 라고 믿거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얼굴이 뜯어지면서 네. 이 파충류의 비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물론 합성이죠.
1: 이 렙틸리언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뭐 얼굴 뭐 피부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뭐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갑자기 보인다든가
2: 이 렙틸리언이 말 그대로 그 렙타일이 파충류잖아요. 네. 파충류 인간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예전에 뭐라고 할까? 외계에서 파충류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과 DNA를 그가 섞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2: 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면 네. 그 데일 러셀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고학자가 있는데
1: 네, 네, 네.
2: 이 파충류 렙틸리안 믿는 음모론자들의 거의 신이에요. 데일
1: 아,
2: 러셀이요. 트로 오돈이라고 진짜로 공룡이 있었어요.
1: 네.
2: 트로 오돈이요. 예전에 네. 진짜. 근데 화석이 와가지고 빵 지구에 충돌하면서 파충류들이 공룡이 멸종했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예.
2: 이 렙틸리안 음모론자들은 네. 트로 오돈은 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수많은 공룡 중에 트로 오돈은 살아남았다. 네.
2: 그 데이 러셀 방사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1: 예, 예, 예.
2: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했대요. 지금 남아 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뇌 용량이 사람보다 커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그리고 보통 공룡들은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귀 부분에.
1: 그렇죠, 그렇죠.
2: 이 트로 오더는 사람처럼 앞에 달려있어요.
1: 어허.
2: 어허.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트로 오더는 손을 네. 거의 사람같이 썼다고 해요.
1: 좀 손 잘 쓰게 생기긴 했다. 빼어 보니까.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렙틸리안을 믿는 사람들은 이 데이 러셀 박사의 주장을 믿으면서
1: 네.
2: 그때 화석 충돌했을 때 네. 이 트로 오더만큼 살아남았고
1: 소행성 충돌했을 때.
2: 충돌했을 때 러셀 박사가 뭐라고 주장을 또 했냐면
1: 네.
2: 그때 트로 오돈이 쭉 진화를 했으면은 네. 사람의 형태로 진화했을 것이다. 얘네들이 바로 파충류가 지배한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음모론자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1: 예, 예.
2: 각종 신화들을 봐라.
1: 네.
2: 다 파충류가 나온다.
1: 신화.
2: 신화.
1: 예를 들어.
2: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1: 네.
2: 이브와 하와, 뱀 나오지 않냐.
1: 선악과 뱀. 예.
2: 그리고 수많은 각 문명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1: 네.
2: 용이 나온다, 드래곤.
1: 예를 들어 썬킴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 상고사 말씀해 주실 때 복희와 여화.
2: 복희와 여화도 네. 파충류예요. 뱀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드래곤과 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1: 드래곤 많지.
2: 이게 다 코드들이다. 원래 이 문명의 시작은 다 파충류들이 시작을 했다.
1: 어허.
2: 이러면서 80년대 초반에 한 드라마가 빵!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봐라. 파충류가 우리 지배하는 거 맞다.
1: 드라마요?
2: 드라마요.
1: 어떤 드라마요?
2: V라고.
1: 아, 제목이 V예요?
2: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참 곧 환갑이실 거예요 아마요.
1: 그렇겠죠 실제로.
2: 예. V라고 예.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외계인들이 와요. 예. 주인공들이 이제 외계인들인데 파충류예요.
1: 예예예.
2: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1: 예.
2: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공격을 받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파충류가 나와요. 그리고 식량은 쥐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야. 입을 벌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Help yourself. 아.
1: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모습일 거 아니야. 파충류가 먹는 거지만.
2: 그렇죠. 와. 혀가 나오는 거죠.
1: 재밌겠는데. 오늘따라 한마디 한마디에 좀 힘이 좀 가득 실려가지고 본인이 좀 믿는 편이신가요?
2: 그 네. 음모론자들이요. 네. 뭐 저도 네. 음모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좋아해요.
1: 좋아한다. 아, 재밌어.
2: 왜냐면 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져요. 아 왜냐?
1: 왜 그렇게 되나요?
2: 네. 그 이거는 실제 이론인데
1: 네.
2: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 공백을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나사가 빠져 있다.
1: 네.
2: 이거를 음모론으로 채워 넣는다.
1: 아, 어떻게든 그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하다. 랩틸리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뭐 민주당 쪽이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목주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의 경직된 표정과 굳어진 표정이 좀 파충류 같다. 이런 식으로.
2: 그래서 저기 눈을 보면 특히 유명 인사들
1: 네.
2: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파충류들이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 눈이 약간 고양이 눈같이 변하잖아요. 뱀 눈.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꽤 있어요.
1: 아, 맞아. 파충류들은 약간 눈꺼풀 같은 게 한번 그렇죠, 그렇죠. 변환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2: 그리고 유명 앵커들, 아나운서들이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CBS의 뭐 이강민입니다. 예, 이강민입니다 하면서 예. 혀가 두 갈래가 쭉 나와서 들어가는.
1: 예. 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긴 봤는데 그거 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이잖아.
2: 합성이란 예. 주장도 있고 예. 카메라의 착시 현상이다.
1: 혀가 어떻게 갈라져?
2: 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 알 수가 없어.
1: 카메라 착시 현상이다.
2: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그거예요. 저게 예. 어떻게 착시 현상이냐? 예. 동영상 아니냐?
1: 예. 아, 이거 말씀하실 때 제 혀에서 갑자기 이걸 팍 갖다 대면 조회수 대박인데, 이거.
2: 파리 한 마리 잡아보세요.
1: 손으로도 못 잡아요. 예. 그렇군요.
2: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1: 네.
2: 그 데이비드 아이크라고 해서 BBC 그 스포츠 캐스터, 이제 전 스포츠 캐스터죠.
1: 네.
2: 모든 건 다 이 양반 때문에 시작됐어요.
1: 그래요?
2: 아, BBC, 원래 영국에서 축구선수 하다가, 그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해가지고 이제 BBC에서 이제 마이클 잡고 스포츠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나는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영매가 무슨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서 예.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었던 네. 곧 우리가 얘기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랩틸리안 등등 각종 음모론을
1: 네.
2: 모아서 책으로 한 건 낸 거겠습니다.
1: 예.
2: 99년도에 나왔던 거대한 비밀이란 책인데 이 책이 모든 음모론의 집대성판이에요.
1: 그러면서
2: 여기서 네. 그친 게 아니라 네. 저 책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 예.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2: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 예. 아버지 부시도 있고
1: 네.
2: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 있죠. 다 파충류들이다.
1: 네네. 많이 팔렸군요, 저게 심지어. 예.
2: 그렇죠. 거기 이제 저 양반이 필 받은 거죠.
1: 네네.
2: 최근까지도 이 양반이 뭘 주장했냐면,
1: 예.
2: 코로나 백신은 저거 맞으면 다 우리가 조종된다, 외계인들에게.
1: 지금 현역이시구나.
2: 아직 살아있어요.
1: 예. 현역이시구나.
2: CCTV 예. 보지 마라.
1: 예.
2: CCTV 다 누가 보고 있냐? 파충류들이 보고 있다.
1: 그래요. 예.
2: 그리고 유대인들 알고 보면 파충류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얘기를 최근까지 해가지고 예. 유럽의 각국에 지금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1: 문제적 남자분들. 네. 예.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 어떤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아까 설정이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79년 동안 인간 사회에 있었는데 이제 감춰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2: 그렇죠.
1: 한다면 뭔가 되게 ET처럼 누가 봐도 외계인인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 친근하고.
2: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 상상입니다. 약간. 어떻게 박광일 선생님처럼 약간 되게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
2: 박광일 선생님 디스하시네. 평범하다.
1: 그럴 수도 있다.
2: 재밌다 이거네.
1: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2: 자, 스필버그 감독은 두 가지 형태의 외계인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네. 일단 미지의 조우, ET에서는 굉장히 친근해요.
1: 그렇죠.
2: 뭐 평범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인간의 친구. 네. 로 묘사했죠. 네. 우주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작이 따로 있지만 네. 지구를 침공하는 침략자로 그렸어요.
1: 네.
2: 근데 약간 그 시대적 컨텍스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ET라든지 그 미지의 조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예, 예.
2: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1: 그 영화 파벨만스에도 잘 나오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에 의지를 할 존재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 나는 미지의 존재인 외계인에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기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네. 저기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2005년도니까 네. 9.11 직후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존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 심리를 영화에서 바탕을 했다고요.
1: 아, 배경이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2: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면은 네. 예전에 벌써 지구를 식민화 시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뭐 거의 100년 동안에 간만 보고 있을까?
1: 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외계인은 우리한테 적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지구를 이제 침략할 정도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
2: 요번에 미국 네. 정부가 공개한 그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랄 장면이 있더라고요.
1: 아, 그 UAP 영상이 잔뜩 나왔죠.
2: 네. 네. 미사일을 튕겨내요. 뿅! 그래서 미 공군 당국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나가냐.
1: 네.
2: 그 정도 기술력이면 벌써 야 너희들 놀아 너희들은 이제 외계인 우리 화성의 식민지다 했을 건데 간만 보고 100년이면 네. 뭔가 메시지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1: 정말 외계인이 맞다면
2: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76년도인가 그때
1: 그 사진 막 할아버지 이렇게 논에서 이거 뭐
2: 아, 그것도 있지만 네.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어요. 아,
1: 청와대? 네.
2: 자,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지금 검색해본 당시 뉴스 있어요, 기사가요.
1: 예, 예.
2: 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네. 아, 미확인 비행물체가 천천히 비행을 해요.
1: 네.
2: 그럼 당연히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대공포를 발사했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 네. 맞고도 그냥 가요.
1: 아, 대공포 발사했어요?
2: 대공포 발사했어요.
1: 맞고 그냥 갔다?
2: 지나갔어요.
1: 예.
2: 그거를 누가 전국에 알렸냐?
1: 네.
2: 고 지금은 MBC가 여기 상암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MBC가 어디 있냐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도 나이가 달라져요.
1: 그렇죠.
2: 여의도에 있다? 아직 젊은 세대예요.
1: 예예예. 예.
2: 여의 MBC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1: 아, 정동 MBC 시절.
2: 경향신문사 그 건물이에요.
1: 예, 예, 예.
2: 거기가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수만 선생님께서
1: 예.
2: 보니까 저기 뭐 대공포 발사가 바로 앞에서 네. 뭐 UFO 같은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2: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이수만 SM입니다. 지금 정동 MBC 앞에 UFO 나타났다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1: 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어쨌든.
2: 네. 어쨌든 뭐, 일단
1: 깜짝 놀랐어요.
2: 당국에서는 네. 쉬쉬하려고 했는데 네. SM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1: 아, 거기서 풀었구나.
2: 당시 기사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1: 저런 일이 있었네 진짜.
2: 네?
1: 네.
2: 뭐 북한에서 만약 진짜 저기 이제 그 전투기가 청와대에 왔다 대공포가 발사됐다 그러면 전면전이에요 그거요.
1: 네.
2: 그래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네. 미국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네. 그냥 지나갔다. 첫 번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왜 청와대 상공을 갔을 것이냐.
1: 네. 그리고 노스웨스트 화물기여도 거기다가 폭격을 했으면은 문제죠.
2: 노스웨스트 예. 화물기에 왜 대공포를 발사했냐.
1: 예, 예.
2: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어쨌든 외계인이 서울 상공에는 나타났었다라고
1: 결론을 내리.
2: 난 가능성 높다.
1: 가능성이 높다. 와,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네 진짜. 예, 몰랐습니다. 저는.
2: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줄 영화가 바로. 디스클로즈 데이다.
1: 청와대 외계인 상공에.
2: 아, 일단 보세요.
1: 모르죠, 또 뭐.
2: 아, 봐봐.
1: 6월 10일을 봐보면 또 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디스클로저가 말 그대로 폭로잖아요.
1: 그렇죠. 예.
2: 디스클로즈 데이는 폭로의 날이에요.
1: 예.
2: 뭘 폭로할지 몰라요.
1: 모르죠, 진짜. 예.
2: 그러니까 지금 저 예고편들이 있거든요. 예. 예고편에는 보면 녹용이 나와요.
1: 아, 사슴이 있더라고.
2: 사슴밖에 안 나와요.
1: 예, 예.
2: 그 한약 홍보 영화인가?
1: 아, 궁금해요, 진짜.
2: 아니, 왜 외계인 영화에 녹용이 나오냐.
1: 제가
2: 하시는 분 계시는데.
1: 예.
2: 예고편도 굉장히 짧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걸 여러분들 극장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저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2: 저도 하겠습니다.
1: 예.
2: 같이 가실까요?
1: 좋죠.
2: 좋습니다.
1: 우아존만큼 열심히 해주시네요.
2: 네.
1: 예. 사실 이제 음모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비밀 조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프리메이슨은 어떤 집단인가요?
2: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비밀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라는 건 없어요.
1: 그렇긴 하네요.
2: 예. 어폐예요. 그러니까 예. 못생긴 썬킴이랑 똑같아요. 이건요.
1: 그러네요.
2: 바로 이해되시죠?
1: 예예예. 예.
2: 일단 프리메이슨 자체가 뭐냐면 네. 프리는 자유로운이고 메이슨은 석공이거든요. 뜻 자체는 자유로운 석공이란 말입니다.
1: 네.
2: 언제부터 있었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루미나티는 단체가 결성된 것이 1776년 정확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프리메이슨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1: 네.
2: 일단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717년, 1717년 영국 런던은 맞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1: 네.
2: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단체가 뭐냐? 말 그대로 석공들의 단체예요.
1: 왜 석공인 거? 진짜 석공 단체예요?
2: 석공이라는 건 당시에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었어요.
1: 아.
2: 성당 만들고 왕궁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 프리랜서들이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 반도체를
1: 반도체 만드는 분들.
2: 아이, 또 삼전네. 하여간,
1: 예.
2: 하여간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드는 거죠. 와라, 우리 한번 뭉치자.
1: 네.
2: 특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프리랜서였거든요.
1: 네, 네.
2: 말 그대로 프리 메이슨들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예.
2: 하이테크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기술자뿐만 아니라 학자도 들어오고 뭐 종교인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 친목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1: 네네.
2: 이러다가 슬슬 깬 사람들이다 보니까
1: 네.
2: 야 우리 언제까지 왕정 밑에 가서 왕 밑에서 왕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냐?
1: 네.
2: 우리도 사람인데
1: 예.
2: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
1: 예.
2: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계몽 사상이 그 단체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2: 이게 결정타였어요.
1: 무슨 결정타요?
2: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네. 뭐 지금 종교 물러나라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귀족들도 아니 왕족들도 뭐 왕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찍혀버린 거죠. 반체제 단체로.
1: 예.
2: 그러면서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교황청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각국의 이제 왕족들 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1: 네.
2: 스스로 뭐라고 할까 이 베일에 쌓인 단체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2: 이 단체가.
1: 네네네.
2: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딱 뭐라고 할까 비슷한 유사 단체가 생긴 것이 일루미나티거든요.
1: 아 근데 가기 전에 프리메이슨이 나중에 미국 건국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유럽에서 탄압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
2: 프리메이슨 네.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벤저민 프랭클린도
2: 벤저민 뭐 프랭클린도 그렇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비밀 단체는 아니에요. 지금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남가주대학교 동문이신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동문은 아니죠.
1: 왜 선을 긋죠?
2: 아 저는 네. 정식으로 졸업을 하셨고
1: 네.
2: 우리 스필버그 감독께서는 네. 우리 USC를 지원을 하셨으나 세 번 낙방을 하시고
1: 아, 세 번 떨어졌어요.
2: 다른 학교에 졸업하신 다음에 네네네. 나중에 명예학위를 받으셨죠.
1: USC에서?
2: 네.
1: 아, 명예학위.
2: 그쪽은 정식학위, 그쪽은 명예학위. 이 때문에 굳이 뭐 따지면 동문은 아니죠.
1: 조지 루카스는 조선배라 부르고 오제이 심슨도 오선배라 부르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1: 아이, 그래도 동문이지. 그래도 동문이지.
2: 아, 떨어지셨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썸문답에서는 음모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든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문이다 싶다가도 가끔은 이제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마침 오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런 호기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 인류에게 79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그린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0: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그걸 알려주셨어요. 네. 그걸 알려주셨고 그때로부터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게 그때로부터 눈물이 시작돼서 네. 21일 동안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1: 매일 울었어요?
0: 네.
1: 그 말씀 때문에?
0: 그냥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은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루 종일 눈물이 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시작하고 밥 먹으면서 울고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울고 예, 잠자면서 울고 이러니까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예, 예. 그래서 아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21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약을 봐.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나 보면서 그런 얘기 했으면 좀 그럴 텐데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네, 21일 동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21일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쭉 읽게 됐죠.
1: 그렇게 엄청 울면서 성주를 보내실 정도였으면 이제 기도도 많이 했겠네요. 눈물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고.
0: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제가 이제 100년이 더 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선생님들이 저한테 야, 나 이렇게 교편생활 오래 해도 너처럼 잠만 오는 처음 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침잠도 많고 잠이 많던 저인데 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예, 예.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 예, 네, 예, 예, 예.
0: 거기로 저희 집에 제일 가까워서 거기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냥 거기서 새벽 예배하다가 뭐 방언 받고 새벽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계속 시간이 흐른 거죠.
1: 그럼 해외 선교 갔을 때도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요?
0: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지를 떠나면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니까 보통 이제 그런 예,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떠나 있는 동안 이 새벽 예배 반전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제가 딱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 반주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이 맞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침 또 돌아간 날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기름도 못 넣어요.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하나님 나 고속도로까지만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근데 네. 있던 팩트니까 얘기할게. 네. 이상하면 편집해 주세요.
1: 아, 네. 이승민은 얘기.
2: 웬만한 건 다 돼. 네.
0: 그래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엠프티로부터 네. 시작했잖아요. 네. 이 화살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일단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3: 내 눈이 잘못됐나?
0: 일단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거 기름도 없이 왔으니까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막상 내 눈앞에서 기름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 보고 갔나?
1: 그렇죠.
0: 두 번째는 제가 워낙 과학을 못하니까 아,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기름이 팽창하나? 뭐 이런 생각.
1: 네,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79까지 가는 거예요. 79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불 이상 돈을 넣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1: 그래서 79까지 쭉 늘었다고요?
0: 79 오, 숫자가 한 200 정도 가야 200마일인데 예. 79마일까지 30마일 이하였잖아요. 얼마였는지 모르죠. 5였을 수도 있고 10여 근데 70 교회에 도착하니까 79인 거예요. 그래서
2: 오병 이름인가요? 오병 이름.

0: 어? 이게 말이 되나?
1: 구경 이름.
2: 네.
3: 오늘.
2: 와, 근데 제가 이 말이 돼? 제가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유 무슨 새벽 예배 반주 뭐 저 없다고 뭐 새벽 예배 못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지만 네. 저는 그걸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예. 그냥 저에게 주셨던 그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3: 야.
2: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갔어요. 교회에 예, 예, 도착했어요. 예.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뭘 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3: 또 뭐가 있었어요?
2: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교회 앞에 딱 내리고 나서 예.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제 예. 믿을게요.
3: 예.
2: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반주로 그걸 예. 돕는 역할이니까 예.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다 마치시고 성도들도 다 기도하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날도 모든 분들이 다 떠나시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또 해도 돼요?
1: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3: 그걸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하신 거예요?
2: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교단이나 네. 이런 여러 다른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3: 아니 그걸 알아서 각자 네. 제가 판단하는 것이
2: 저는 있다. 있는 그대로 네. 말씀하실 테니까 그냥
3: 네.
2: 편집하시려면 해주세요.
3: 아니, 네. 이 정글로 자꾸 자르고 보세요.
2: 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하잖아요. 네. 백성들이 너무 진동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한테 당신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날 네. 제가 모두 떠난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네. 정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진동을 하는 것 같은 그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아 이러다가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강하게 진동을 하니까 무게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몸이 진동이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나무로 지으니까 네. 근데 저의 이 떨림으로 인해서 그 장의자들 나무들이 다 덜덜 떨이고 교회가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분들도 그 진동을 느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예.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면 장의자들이 덜덜 떨리고 창문이 떨리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가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제가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험이 일주일이 갔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예. 돌아보니까 제 안에 제 안에 예수가 남더라고요.
3: 예.
2: 저는 성령이 어떤 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 경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 정도로 알았다면 예. 그 경험 이후에는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가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냥 그게 뭐 신학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4: 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네.
0: 저는 듣고도 예. 안 믿길 정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누군가가 다 느꼈으면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지진으로 아마 뉴스에 나지 않았을까, 일주일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믿기지 않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앙적인 태도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 뭐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많던 제가 새벽 예배 드리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도 좀 부회장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리더, 그래서 리더,
2: 그러니까 부회장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네. 근데 전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천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은 1분 1초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전화를 할래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0: 근데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도 아까 물어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긴 게 저희 새롭게 왔어도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와서도 나간다니까 이렇게 또 뭐라고
3: 하나님께 기도
2: 당연히 하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데 제가 정말 누를 끼칠까 봐 정말 안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가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저는 어떤 것까지 묻냐면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3: 스카프 둘러 그러던가요?
2: 스카프는 제 뜻이고 좀 재밌는 걸 해주셨어요.
3: 뭘,
2: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안경을 평소에 안 쓰거든요. 근데
0: 그래요?
2: 갑자기 저의 안경 낀 모습이 이렇게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경 끼면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3일 동안 왜냐하면 처음은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해요. 3번을 했는데 3일 내내 그냥 안경 낀 모습 보여주셔서 안경을 마련해서 나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3: 원래는 아끼시는데
2: 네.
3: 잘 먹고 하시다가 이따 끝날 때 쓸까요?
2: 네?
3: 어떻게?
2: 예?
3: 예. 와, 정말.
2: 뭐 하시니까
3: 그래요?
2: 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저의 소소한 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방법.
3: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고 하늘색의 스카프만 본인이 결정을.
2: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추워서 하고 왔어요.
3: 아니 이거 괜찮겠어요?
1: 근데 되게 지적으로 보이세요.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주님의 스타일리스트네요.
3: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엿주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2: 그러려고 노력해.
3: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을 가실 때 그 유아 음악 교육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본인의 이제 뭐 박사 과정도 있지만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2: 졸업을 못했잖아요.
3: 못했어요.
2: 졸업을 아예 마지막 학기를 못했고
3: 못했어요.
2: 원래 이제 EDM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박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못했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뉴욕을 갔잖아요. 뉴욕은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막 다닌 거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뮤지컬을 보는데 당시에 세계를 이제 휩쓸었던 어떤 컨텐츠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는 해리포터였고 또 하나는 뮤지컬에서 어떤 모 뮤지컬인데 둘의 특징이 마법에 관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마술은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그 거룩한 분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마법의 얘기는 온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컨텐츠로는 이렇게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귀국을 해서는 제가 대학로에 이미 30대 중반인데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 작가반을 제가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에.
0: 진짜 훅 빠지셨네.
2: 모르겠어요 정말. 갔더니 제가 당연히 제일 나이가 많죠. 거기 있는 그 작가 지망생들은 다 20대고 저를 그냥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취미로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작가 반은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써서 네. 완성하는 게 목표인 거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그 공모를 하는 희곡상이 있었어요. 예, 예. 다들 목표는 거기를 이제 출품을 목표로 예, 지원의 예, 예. 의의를 두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예. 저도 이제 작품을 썼어요. 예. 그때는 로마서 8장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아. 이거를 제가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가지고 예, 빚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 예. 남자 주인공과 예.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여자 주인공 사이에 예. 이제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좀 풀어서 썼고요. 예, 예. 그걸 출품을 했는데 덜컥 당선작 없는 당선작 없다는 건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원자 중엔 점수가 제일 높은 그렇게 된 거예요.
3: 뭐 1등이잖아요.
2: 그렇죠. 네. 말하자면 1등인 거죠.
3: 1등이면 당선작 아니에요?
2: 근데
3: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2: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상금을 이제 그 후원하는 네. 그 단체는 네. 어떤 절 안에 있는 단체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게 상금을 받았으면 네. 저작권이 5년 동안 그 업체에 있어서 예. 아마도 그랬으면은 저의 작품은 뭐 성경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3: 그것도 묘한 일이네요.
1: 특이하다.
2: 그랬고.
3: 그러니까 스폰서 회사가 불교 그런 거인 거잖아요.
0: 중간중간에.
3: 당선자는 기독교.
2: 당선자 당선은 안 됐고.
0: 안 됐고. 점수는 제일
2: 높았고. 그래서.
3: 1등은 1등인데?
2: 그래서.
0: 거기서도 주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3: 그래서
2: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올리고 싶잖아요. 네. 너무 올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극장을 막 알아보니까 네. 국립극장에 이제 딱 일주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지원하려면 대관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된대요. 네. 네. 저는 법인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네. 텐데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듣고 그냥 법인 세워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원대한 꿈을 품고 한 게 아니고
0: 그 그냥 일주일 그냥 하고 싶어서
2: 그냥 그거 하고 싶어.
3: 그래서 그거 올렸어요?
2: 올렸어요.
3: 제목이 뭐였어요?
2: 그때 웨딩 앤 캐시라고
3: 웨딩 앤 캐시 뭐
2: 우리 유동근 선생님도 우정 출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예. 그때 이제 잠깐 올라갔고요.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난길이 시작된 거죠.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육 방송에서 번개맨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뭐 유아교육도 해볼라 그랬다가 또 뭐 언론사도 가고 싶었다가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분야에서 예,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달란트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왜 저예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준비한 작품이 이번에 이번에 무대 네. 올렸는데 그러니까 룻 얘기죠.
2: 네, 룻기.
3: 룻기. 예. 예. 대표님 우리 어린 시절에 네. 는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로 네. 뭐 배너 같은 영화 네. 단체로 봤던 네. 거 기억하시죠? 네. 그 교회에서 단체로 극장 가서 쉽게 봤어요. 네. 그죠? 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영화 콘텐츠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뭐 몇십 년 전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네. 이런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참 세상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미주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종교 차별이라는 네.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한 네. 뭐 작품을 네. 만들지도 네. 않고 네. 크리스마스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네. 이렇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그 영화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바통을 이제 한국이란 땅으로 넘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지 네. 않는 네. 그런 힘을 가진 네. 선한 영향력을 네. 만드는 컨텐츠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문화 강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지도를 펴보면 정말 코딱지만한 네. 나라에서 네. 이 많은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강국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바통을 한국의 땅에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맞아요.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하나님 사역 네.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네.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선봉에 서신 대표님으로서 앞으로 앞장서 주시고 루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2, 3, 4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 제작자로 모두 속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정말 똑같은 걸 이번에 절감을 한 게요. 네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컨텐츠로 예. 뮤지컬을 했다고 하니까 예. 세상은 세상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네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네네. 이런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그래요. 걸 이번에 절감하게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사역은 같이 동역해서 그럼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하고 예.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을 주는 건데 그럼요. 그 가치를 좀 많은 분들이 널리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3: 그럼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을 앞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나오셔서 귀한 가정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이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창세기 27장을 근거로 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에서의 패착, 야곱의 묘수. 지난주에 제가 NBA 경기를 녹화해서 봤습니다. 요즘 NBA 플레이오프 한참 진행 중인데 뉴욕 닉스하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즈가 게임하는데 캐스터가 얘기하기를 그 센터 코트의 맨 앞자리에 가장 비싼 자리가 티켓값이 무려 5만 3천 불이라고 합니다. 5만 3천 불. 평균 티켓값은 1천 불. 제일 싼 게 500불. 5만 3천 불짜리 티켓.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사정이 있어서 거기 앉았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누그러뜨렸습니다. 누그러뜨렸다 하면 뭐예요? 근데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5만 불 주고 거기 앉아있는지 저는 헤아릴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였던 마이클 제이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29살에 파킨슨스 디지즈를 걸려갖고 몸이 많이 약한 모양, 약한 상태로 있는데, 마이클 제이 팍스도 그 사람 본인이 파킨슨 디지즈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천만 불의 헌금을,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그 캐스터가 언급하더라고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마이클 제이 팍스는 예수님을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 있는 그 수많은 돈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만큼의 지혜는 적어도 그만큼의 사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똑같이 5만 3천 불짜리 티켓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또 애들까지 데리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요. 자기 가족 재밌게 2시간짜리 농구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십만 불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그분들 생각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신 분은 결국은 돈을 주신 분은 물질을 주신 분은 그 두뇌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Whatever we enjoy in this world is given from God.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5만 3천 불짜리 티켓 산 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분명코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5만 불 선교헌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500만 불 선교헌금하고 5만 불짜리 농구 경기 보러 왔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사실 그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만 불 펑펑펑펑 쓰는 사람들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복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장자의 명분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눠주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에서의 후손들이죠.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낭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또 갑자기 500만 불 헌금하시고 5만 불 농구경 가지 마세요. 야곱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 내 힘으로 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모습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 생각을 좀 점검하며 한 발자국 더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 컨스피러시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들에게 장자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자 그 얘기를 알아챈 엄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 야곱과 작전을 짜며 그 에서에게 갈 복을 가로채기로 하죠.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줄 복을 빼앗기 위해 자기가 에서인 척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에 갖고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는 것 같은 이삭,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20절에 또 이삭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이르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사 사냥감들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야곱의 사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기를 잡았다고 아버지에게 드리며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2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또 야곱의 거짓말은 야곱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이삭이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에서입니다. 한 번 더 물었고 한 번 더 거짓말하며 장자권을 훔쳐가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인데 주권 가운데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자기 꾀로 훔쳐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애선 줄 알고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노라. 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반복되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고서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지금 속이고 사기치는 장면인데 과연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전체 분에게서 아멘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 에서의 패착과 야곱의 묘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패착,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어리석음이 에서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의 패착. 우리는 반복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이삭 에서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놓치고 말았고 버스가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버스가 떠났기에 더 이상 이 이삭이 야곱에게 건네준 장자의 복을 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정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이죠. 한편 야곱의 묘수 긍정적인 면이 앞서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은 믿었고 그 약속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전달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해서 이것이 야곱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의 부정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삭의 손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취하듯이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결국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믿은 거라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이 묘수 결국은 얄팍한 속임수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실상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달픔과 아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는 성령님의 훈수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얄팍한 꾀, 우리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며 훈수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즉 범죄를 저지르며 장자권을 야곱 편에서는 훔쳐간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야곱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교활한 사기꾼이라고요. 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좀 둔감하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가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미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 이를 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주께 뭐 해드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서는 안 되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더 자격이 있지. 그렇게 오산한 결과 그것을 갈취하려고 듭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Misuse, abuse 해서 안 될 것입니다. 5만 불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에서의 이 잘못된 태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우며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또 사기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내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전시하는 유치한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뭐 훈장 단조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가지고 은사 받은 바 영적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마구 망가져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영적으로 큰 은사를 받았니 내가 영적으로 더 큰 은사를 받았니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만은 그게 우리 속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위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 창피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생각,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됐어요.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돈독히 세우고 우리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은혜 받았어, 내가 더 잘났어라고 말하는 목사 혹시 보신 적이 손들지는 마세요. 내가 너무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이 말끔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래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었습니다만은 야곱은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마치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훌륭하기는커녕 순사기꾼의 욕심덩어리였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어쨌든 그를 주권 가운데 택하셨어요. 야곱은 평생을 두고 이 은혜의 원리를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교정하시며 고쳐가고 계십니다. 욕심에 가득 가득 채워져 있는 야곱의 후손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이 그 동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죠.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매임에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제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자꾸 묵상 또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며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내용은 야곱의 얄팍한 묘수 성령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훈수를 두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얄팍한 수를 두며 살아갔으나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마도 야곱은 이와 유사한 고백을 그의 평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대목대목에서 마다마다 이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며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됐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둑 같은 인생 우리가 인생의 패착을 둬도 하나님께서는 물러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인생 바둑을 이길 때까지. 그리고 훈수 두시며 이기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 생각이 삐뚤어지고 야곱의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며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하나님 향해 나가고 있으면 잘못 생각하는 것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활한 사기꾼 야곱의 자손인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하나우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각기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실패하든지 We will succeed by God's method or we will fail by our own method. 제가 지지난 중과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얘기를 거기 서문을 인용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 Charles Dickens의 Tale of Two Cities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즉,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에서는 최선의 때와 최악의 때의 기로에 서서 최악의 때를 택한 것입니다. 믿음 대신 얄팍한 자신의 꾀를 선택한 야곱은 지혜의 세대 대신 비련함의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불신의 시대 대신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절기 대신 빛의 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절망의 겨울 대신 소망의 봄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곧장 하늘나라로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서 있습니다. 최선의 때가 될 수 있고 최악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 불신과 믿음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에, 에서의 망령된 모습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야곱의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명쾌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 이 말씀으로 저희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저희 생각을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속성, 사기꾼의 속성, 이기적인 욕심, 성령께서 지적하시며 고쳐주시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심성으로 바꾸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며 다른 영혼들 앞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고 무엇 근사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추한 것뿐이지만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는 또 저희를 빚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며 저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야곱의 추한 모습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2: 저희 어머니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3: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1: 많죠.
3: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1: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2: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3: 그쵸. 네. 좀 더 사랑하는
1: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4: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1: 기억나세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저희 커플은 현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저도 오랜 시간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남자친구 역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 후 교회를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내심 서로의 교회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저희 커플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선배님들, 결혼 후 교회 출석 문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6: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1: 재밌다.
6: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전두사님,
1: 네.
6: 결혼 후에 출석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1: 그 전에.
6: 네.
1: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정하셨는지.
6: 출석교회를?
4: 네. 아니, 지금 저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1: 기억나세요?
4: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 거.
1: 우기사님은요?
3: 저는 기억나요.
1: 기억나세요? 저는 어떻게 되겠냐면,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6: 네.
1: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아틀란타에서 네. 살았었는데, 제 사역지니까 아내도 뭐 미국인데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국 살고 아내는 한국 살 수 없어서 네. 둘 다 하던 일, 여기서 하던 모든 방송이나 뭐 저도 하던 사역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선택지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같이 가게 되는. 근데 한국 돌아와서가 문제였죠. 한국 돌아와서 아내랑 저랑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줬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섬겼었으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때 아내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작고 어려웠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제 개척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에서 이제 요양 중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교회 섬기고 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찬양 파트를 맡아서 이제 아예 수요 예배는 제가 맡고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제 후배인 전도사님이 또 이제 맡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같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했었죠.
4: 그 교회는 로또를 맞았네요.
1: 갑자기 지난주 방송이 생각나네요.
4: 네.
1: 로또.
2: 아브라함을 따라 이게
4: 따라간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화를 따라서 은성이도 가더라. 이렇게 로또 가더라. 이게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편하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 전도사를 하고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여겨봤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 전임 전도사로 2년을 또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전임 전도사님 옆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죠. 제가 그 사모님이었고요.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6: 진짜 힘들 것 같아.
4: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 전임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을 낳았죠. 네.
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우리 사역팀의 자매였죠. 저희 아내가.
1: 보통 우리는 네. 이런 거 어린 양이 1위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3: 그렇죠. 네. 그렇죠.
1: 목자가 목사님이 네.
3: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 교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별로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1: 많죠.
3: 네. 네. 출석 교회가 달라서 갈등하는.
1: 맞아요.
3: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쨌든
1: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3: 그쵸, 그쵸. 아, 그쵸 네. 좀 더 사랑하는 두 번째는 좀 더 교회가 어려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네. 미안하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좀 큰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은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 당연히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고 데려가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네, 떠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보통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6: 그렇겠다. 아 그러면 아직 미혼인 우리 레온 씨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2: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6: 네.
2: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전쟁에서 네. 승리할 수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에 대한 그 전쟁을 저는 제 스스로가 패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싶지도 않고 이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편에 서서 충분히 아내에게 상의를 한 끝에
1: 맞아요.
2: 대신 이제 만약에 상의를 해도 그런 아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아내를 못 만나봤지만
6: 네.
2: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아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자기 편이지 자기가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티격태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6: 네.
2: 이제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없겠지만
6: 네.
2: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둘 다 상관없는 교회로 가자. 제3의 교회로 가자. 뭐 아니면 뭐 대형 교회로 갈래 아니면 뭐 개척 교회로 갈래 아니면 프로그램 좋은 교회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아내 또 집에는 또 혹시나 장모님 중에 또 장인어른 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 가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 교회 장로 권사시면
6: 네네네
2: 아시잖아요 목사님. 네,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6: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한 로망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부부끼리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1: 저는 교회 시작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들은 있죠.
6: 그쵸.
1: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각자 맡은 사역인데 갑자기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걸 딱 멈추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역까지는 서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년까지는 서로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니다가 결국은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이뤘다면 한 교회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게 또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

0: 일대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혼자서 막 계속 이래. 근데 남편은 또 다른 교회 가 있대. 다른 교회 청년부 또 리더래. 근데 또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혼부부는 딱 일 끝나면 토닥거리시더라고.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하면서 손 딱 잡고 일을 사역을 했으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 약간 짠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니면 좋잖아요. 물론 싸우면 떨어져서 다니겠지만 그래도 싸우기 직전에는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1: 싸웠다 하더라도 예배 같이 가 손잡고 예배 드리면 또 아이가 돼.
0: 성경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다 잡고 가는 깍지 끼고 가는 나 너무 부러워 진짜.
1: 예배도 손잡고 예배.
0: 그럼 난 누구랑 손잡지?
1: 뭔가 빨리
2: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면으로는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0: 그럴 수 있죠.
2: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1: 맞아요.
2: 보통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보든 혹은 아빠가 아이를 보든지 간에 주일에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처를 찾는 게 먼저예요.
1: 맞아요.
2: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한 교회에서 각자 리더로서 또 여러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서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전우애도 느끼고 함께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찬양과 은혜도 함께 나누는 것 너무 좋거든요. 함께하는 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각자가 각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면 저는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대신에 그 저녁이 되면 어쨌든 집에 오잖아요.
3: 그렇죠.
2: 그때 만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양쪽 예배처에 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한쪽 교회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윤성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뭐 부모님의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남편 교회 쪽에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왜 대부분의 주례는 남편 교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남편 교회 목사님이 계신 그 사역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특별히 요새 20대, 30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만 일단 우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따로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2세가 또 태어나면 그때 교회를 정해도 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정할 때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빠와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구성된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나.
1: 그렇죠. 맞아요. 네. 잘못하면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다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3: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니까.
2: 실제 제가 아는 가족은 너무 재밌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각자 다른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교단도 달라요. 아버지는 성결교, 엄마는 침례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양쪽 교회에 다 유아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은 교회 가까이인데 있는 감리교회를 다녀요. 거기 유치부하고 유아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0: 맞아. 교단 통합이네. 좋다.
2: 네. 에큐메니컬 한 거죠.
1: 그게 원하는 건데. 진짜 에큐메니컬이네요.
2: 에큐메니컬 하죠. 우리 부티비 같잖아요.
1: 그러네요. 네네.
0: 통합.
4: 저도 사실은 딱 정답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관찰해 본 결과 성도님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건 부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각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그게 또 어쩌면 집에서 대화하다가 약간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느 그 예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고 엄마는 아빠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그 딸은 늘 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신앙 색깔이 다르니까.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어쩌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외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

0: 분들도 많고 또 따로따로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 부부를 보면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되게 부러운데 본인은 늘 혼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게 참 부럽더라.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가 있어요. 네. 아.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교회가 다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예배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하고 하기에는 쑥스럽고 또 방 안에 있으면서 안 나오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죠.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잘 맞게 다닐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네 분이 해주신 조언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부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0: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5: 토크.

0: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1: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2: 근데 어떤 영화는 내가 이걸 왜 봤지? 찝찝해.
1: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0: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요정, 천사, 외계인, 마법사처럼 네.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네.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네. 각종 미신과 주술이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악한 메시지가 드러난다며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크토크 식구들,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평소에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집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기본 한 다섯 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다섯 시간에서 한 열 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뭐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나중에 현장에서 써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은 먼저 봐야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들한테 공감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재밌다고 하고 재미없는 건 빨리 감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줄거리만 보고 봤다 거짓말하고 알잖아요.
3: 네. 아니, 저도 문화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알려 이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봐요.
1: 그렇죠.
3: 보는데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건 제가 원래 못 봐요. 공포물이나 뭐 귀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좀비 헐!
2: 아 이런 거 아무
1: 아 내가 놀랐어.
4: 이것도 공포였어?
3: 아 그래. 근데 이런 류의 그 영화들은 왠지 저랑 안 맞아. 무섭진 않아. 신기하게 그게 무섭진 않은데 좀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해요.
1: 맞아. 찝찝하죠.
3: 아 뭔가 못 견디겠어. 그냥 아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돼요. 판타지 영화는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보죠. 이제 아까 좀 이렇게 뭐 돌려 빨리 이렇게 빠른 장면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봐야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공감대, 뭐 청년들이랑 공감대 형성할 때 이런 게 사실 중요해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5: 저는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KBS를 갔는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누가 저를 좀 오더라고요. 오나미 씨가. 오나미 씨가 분장을 하고
3: 공개해서 뭐 하시다가.
1: 아 이제 예고편 뭐 찍는 게 있어가지고.
5: 근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1: 아, 저 너무 반가워가지고.
5: 저 뒤로 도망갔잖아요. 저 무서워서.
3: 진짜 반가워가지고.
1: 네. 반가워서 막 뛰어갔죠.
5: 아는데도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공포영화는 잘 보지 않는 게 공포영화는 옛날 공포영화 이를테면 뭐 어라의 공동묘지 뭐 아니면 뭐 내다리네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그 약간 민속의 여러 전통들을 담고 있는 이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반면 최근의 공포영화는 흔히 우리가 말한 이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무의식적 공포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링, 뭐, 주온, 뭐, 이렇게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기억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1: 맞아요.
5: 그 눈빛과 맞아요. 그 형상과 그 전체 분위기와 그 손끝, 발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TV에서 나온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는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들고 없는 것 들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포 영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전 판타지 영화 정말 좋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도깨비라고. 드라마죠. 네. 판타지가 들어있는 드라마인데.
3: 칼이 보여?
5: 네. 칼 꽂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주인공이 광고하는 커피도 먹어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정말 명작이거든요. 그 밖에도 여러 판타지 영화들을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때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은 게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저는 놀라기도 하면서 판타지 영화를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2: 저는 뭐 사실 판타지보다는 좀 사실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사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판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쵸? 다 상상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6: 맞아요.
2: 근데 어쨌든 아마 이제 여기 사연자 이야기는 판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공포 영화나 아니면 뭐 도깨비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6: 네네.
2: 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극장에서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5: 배트맨이 한 30년 전쯤에 나온 거 아닌가요?
3: 도깨비도 혹시 혹부리 영감에 나온 도깨비 아니야? 아, 혹시 그 도깨비 얘기하신 거였어요?
2: 것 같아요. 최근 10년 안에 배트맨.
5: 황금박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같아요.
3: 영부 황금박쥐.
6: 네, 맞습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기독교에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막 봐라,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봤을 때 해석이 좀 엉뚱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전사님처럼 찝찝해. 내가 이걸 왜 봤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특정한 종교를 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6: 그쵸.
3: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긴 봐도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보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봤는데 이건 아닌데 거기에 또 내 감정과 나의 사상과 철학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걸러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7: 저도
3: 개인적으로.
7: 공감해요. 저도 정복할 수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3: 그치. 그러니까
7: 기독교를 뭐 비하하거나 또 뭐 종교적인 뭐 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더라도 난 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봐도 된다. 근데 그거에 지면 아 진짜 기독교가 저래? 아 저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된다든지 저런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봐라 왜냐하면 문화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뭐 영화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휩싸여서 그치. 정말 그 자꾸 그 상상에 잡히고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어디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이러면 그거는 뭐 굳이 그러면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6: 맞아요.
5: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영화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7: 맞아요. 맞아요.
5: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성서의 상징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것과 같은 판타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상은 어쩌면 이 판타지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취사 선택에도 문해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를 하더라도 건강한 판타지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또 경우에 따라 나는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럴 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혹은 문화를 수용할 때 이런 문해력 정도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역량들을 좀 강화해 가면서 판타지를 본다면 분석도 잘할 수 있고 상상력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옷과 석을 잘 가릴 수 있는 힘도 키워질 것 같아요.
2: 기독교인이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연자가 고민하는 판타지를 함은 아마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윤회나 전생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친구가 판타지 영화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요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상력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나니아 연대기나 아니면 또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 중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타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타지 장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장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맞아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맞아요. 그 소화가 어렵다면 맞아요. 보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보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쵸.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그걸 잘 구분해내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판타지가 주는 몇 가지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비일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인 거죠. 그렇죠?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타지가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진리도 표현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사연자분의 믿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5: 때로는 다비다처럼,
8: 때로는 바나바처럼,
7: 때로는 다윗처럼
6: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1: 저 주일학교
2: 많이 안 해, 정확하네.
1: 천국은 마치 나는 그왕 열차 타고. 근데 요즘은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3: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얼굴이 변하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저에게, 아, 저,
4: 같은 얼굴인데.
5: 사람이랑 목사님 네. 안 하면 어떡하지?
3: 목사님, 괜찮으세요? 언짢으신 분 아니시죠?
6: 목사님이시죠?
3: 네. 네.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1: 청년입니다.
7: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5: 진짜
7: 그런데 얼마죠?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예배니 대면 예배 때처럼 단정히 갖춰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장보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 그쵸?
7: 친구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도 해이해진다고 하네요. 노크토크 식구들 온라인 예배 때 복장을 꼭 갖춰입어야 하나요? 편한 복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5: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온라인 예배 꼭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나요? 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2: 그렇지. 다 그렇죠.
5: 근데 그렇죠.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2: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배 두 번 드려요.
5: 아, 유아 예배랑
1: 대예배.
2: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른 예배랑 아이들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어른 예배를 드렸더니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엔 집중해서 막 아이들도 혼내고 막 앉아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그런 정립이 잘 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서.
5: 그렇죠.
2: 뭐 혼내고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린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저희도 온누리교회 다니거든요.
5: 네.
2: 온누리교회 어린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신기해. 어린 예배를 너무 잘 들어. 어린 예배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1: 프로그램이 좀 있으니까 그랬던
2: 말씀도 좀 다르게 하시고 찬양도 좀 다르게 하니까 얘네들이 그건 또 너무 집중해서 잘 드리고 그래서.
5: 너무 예쁘다.
2: 네. 저희 같이 그냥 어린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또 드리죠. 그때는 애들 자유롭게.
6: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 게 애들은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호흡이 다르고 반응하는 음의 높낮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 제가 해라도 지겹겠어요.
2: 그러니까요. 맞아요.
1: 일단 어른 예배에는 목사님 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 있는데 어린이 예배 드리면 우리 친구들 안녕.
2: 맞아.
1: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니까 애들이
2: 여기 섭외 좀 부탁할게요. 너무 잘하네. 섭외 좀 부탁합니다.
1: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주먹 가이버 무엇을 낼까요? 보자기 나왔네. 기도 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0: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1: 저 주일학교
2: 많이 안 해, 정확하네.
1: 천국은 마치 나는 그왕 열차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쁜 거지.
2: 맞아.
1: 너무 저도 맞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성인이지만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재밌는 목사님들, 좀 밝은 에너지 있는 목사님들 예배를 찾아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배도.
5: 많아요.
2: 굿TV에서 11시 예배는 제가 오륜교회 예배. 저는 그 예배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굿TV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5: 맞아요.
2: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은 예배 시간에 여러 예배를 또 볼 수 있으니까.
6: 아, 저희 집은 설교를 남편이 하니까요.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미리 뭐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마루에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침대에서 다 나와서 대충 이제 씻고 그다음에 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남편이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으면 마루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 TV로 요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바로 큰 TV로 연결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마루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방의 소리가 헷갈리고 안방의 소리가 나니까 마루에서 들을 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저희는 숨을 죽여서 마루엔 소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한 지 저희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예배드려 본 적이 없네요.
5: 와 근데 와 신기하다. 네.
0: 그렇지. 그러겠네요.
4: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집에서 드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교회는 다 나가실 거예요. 사무실에서 있거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순서 맡을 때는 본당에 가고 뭐 사회를 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 자리에 교육자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자실에 텔레비전이 있거든, 모니터가. 네.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당연히 복장을 갖춰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6: 교회에 잠옷 입고 가긴 어렵죠.
4: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집에서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느슨해지는 맞아, 것 같아요.
0: 맞아요.
5: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식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져요. 그럼 우리 내훈 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온라인 예배 때 복장 꼭 갖춰 입어야 하나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좀 더 인간의 그 기본 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5: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그 아니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거나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든지 뭐 대표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잘 차려입고 가면서 세상에나 우리 창조주를 만나렀는데 옷을 어느 정도 팬티만 입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5: 아, 팬티는 안 입죠.
1: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긴 해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5: 세미정장?
1: 세미정장 그 정도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위아래는 입고 세수는 좀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머리는 안 감아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네. 머리는 이렇게 물이라도 좀 묻혀서라도 복장은 좀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 기본적인 거.
5: 아 기본적인 거.
2: 이게 되게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5: 그렇죠.
2: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맞게 의상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을 잘 입고 예배를 드리자. 사실은 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몇 번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아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솔직하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옷 다 입혀서 막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저도 이제 편한 집에서 편하게 있는 티셔츠에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릴 때도 사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내랑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아이들도 이렇게 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잘 앉아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자기 각자 편하게 자유를 주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꼭 정장을 입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5: 그럼요.
2: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저는 그랬죠. 아닌 거 알면서도.
5: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우지?
1: 근데 요 정도만 입어도 돼요.
5: 이 정도만 입었대요?
2: 팬티만 아니면.
1: 기본 사람이라면.
5: 아, 기본 사람.
2: 아니, 사람. 지금 아니, 이거 보시고 팬티 입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래도 그래도. 난 보수적인 게 좀 있어, 이런 거는.
6: 예, 아니,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 벌거숭이인 우리도 그렇지.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린 또 태어나고, 그렇게 또 벌거숭이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때 사람이라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 사람이라면
1: 뭐 사람 아니지. 아담과 하와는 아니니까.
6: 왜냐면 이제 여직 혹시 이제 속옷 차림으로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하셨던 분들 양말 안 신고 이렇게 그렇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2: 사람 아닌가.
6: 근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표현을 하자면 기왕이면
5: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네. 사람이 아니야.
1: 그래도 우리가 속옷은 좀 그러잖아.
2: 많이 배웠는데도 그러네.
5: 사람이라면.
1: 그러니까
6: 이게 우리가 요새는 초기에 재택근무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혹은 뭐 와이셔츠를 입고 아래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재택근무한 거 되게 많았어요.
5: 맞아요.
6: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아버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제 방문에다가 출근, 퇴근 이렇게 그 팻말을 걸어놓고 실제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복장으로 외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다시 그 옷을 벗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더라. 우리가 이런 추세를 한번 본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냥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째는 이 옷은 항상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고 모든 것으로 만나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인 만남에 있어서 옷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옷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도 형식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안쪽을 담아낼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한다는 건 역시 옷도 단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실제 예배 때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옷을 좀 그래도 청바지에 뭐 티셔츠라도 우리가 외출할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그래도 최소한은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좋다. 네. 기왕이면.
2: 기왕이면 아이들도 그럼 옷을 입혀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6: 팬티만 입히는 건 좀 그렇죠.
2: 아, 이거 잠옷이었었는데 좀 갈아입혀야겠네요.
6: 그거는 조금 갈아입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교육적 의미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1: 기왕이면
2: 이렇게 해야겠네.
1: 사람이라면 보다 기왕이면.
2: 나 사람 아니었어 방금.
1: 아니 그게 팬티만 입지 말라는 거예요.
2: 팬티 입고 들이지 않았지요.
5: 누가 팬티만 입고 들어요?
1: 몇 명 있어요.
5: 아 있어요?
1: 몇 명 집안은 있어요.
5: 기왕이면.
1: 나도 한 번은 입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그치.
1: 오 약간 좀 뗀뗀하더라고 목사님하고.
5: 아, 목사님 궁금해요.
2: 네, 사실 말씀 뭐, 나누실 것 같아요.
4: 저도 지금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장을 보고 야, 넌 어떻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 옷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형식을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옷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보다는 점점 이렇게 정장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근데 결혼식에 가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도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도 다 정장을 입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결혼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너무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약한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정장을 차려입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사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성경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냥 제사장들은 어떻게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재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물론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런 형식을 갖출 때 아 이게 예배구나.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팬티만 입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양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5: 그렇죠.
4: 네, 누워서 모니터를 켜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배를 드리다가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옷차림을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맞습니다. 어디서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6: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2: 때로는 다윗처럼
5: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0: 노크! 노크!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성입니다. 오자유여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가워요.
5: 안녕하세요.
3: 네, 역시나 밝은 모습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5: 네.
3: 네. 자, 오늘 두란노 서원교회 김상배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자유여 식구들과 함께하는 기분, 소감 어떻습니까, 목사님?
5: 항상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생을 새롭게 바꾼 그 용기 또한 삶의 투쟁에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성경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뇌, 기적이라든지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을 경험해본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롤 모델 같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것들 들어보면 감동이 돼서 제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3: 네, 목사님 모습만 봬도 네. 이렇게 마음이 뭘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3: 얼굴도 이렇게 막 빛나시고요.
4: 은혜로워요.
3: 네. 환하신 것 같아요.
5: 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4: 은혜로워요. 멋있습니다.
5: 그래요.
6: 탈북민을 네.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 장면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교과적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배가 떨어졌고.
3: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 그때 당시 거의 한.
3: 1인당?
7: 네. 그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8: 혹시 안 좋게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3: 어머, 어머.
8: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6: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3: 네, 오늘은 오지연 씨와 김경아 씨에게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 하는데요.
4: 네. 퀴즈요?
3: 네. 자, 두 분은 탈북에 필요한 3요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9: 탈북에 필요한
4: 탈북은 3요소. 3요소가 있었어요?
3: 네.
9: 3대 요소. 일단은 뭐 열망. 나만을 향한 열망.
3: 그렇죠.
9: 열망. 열망
4: 있어야 되고. 있어야
9: 용기, 용기, 용기요.
4: 강단.
9: 용기가 있어야 되고.
3: 용기, 강단.
4: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9: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어 안 되지.
3: 맞아요, 맞아요.
4: 네. 3대 요소.
9: 그 다음에 브로커?
3: 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오자유여의 가장 장기 출연자. 맞습니다.
9: 그냥 몸에서 배워 들었어.
3: 네, 아유 그러게 정답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탈북의 3요소는 바로 동기,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9: 진짜 안 봤는데.
4: 진짜 브로커 안 봤는데.
9: 진짜 안 봤는데. 브로커 왔구나.
3: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자, 오늘 오자유여 식구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9: 진짜?
3: 것 같아요.
9: 그치,
3: 네, 서민 씨.
8: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못 오죠.
3: 그래요?
8: 한국에 우리와 붙어 있지만 네. 실제 한국을 오려면 삼국을 터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9: 그치.
8: 사실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봤대자 돈이 얼마나 북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9: 맞아, 맞아.
8: 돈이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탈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 브로커들 덕분에 사람도 탈북하고 복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꼭 필요한 거죠.
8: 정말 필요한 거죠.
9: 여기
8: 거죠.
9: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로커 없이 혹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10: 네, 없어요.
4: 이거 브로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8: 어떻게 와요?
9: 못 넘어오구나.
8: 아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이 네 개 나라 말도 모르고 아니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9: 맞아.
8: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넘을 수 있어요?
4: 보통이
8: 있잖아요.
9: 맞아, 맞아.
8: 뭐 요건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브로커 없으면 못 오지.
3: 물론 얘기는 브로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는
8: 완전 필요해요.
3: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새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던 최연소 8북 브로커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네. 브로커예요.
10: 브로커요. 브로커. 네.
9: 처음 와서 브로커.
10: 꼭 필요하신 거 처음 왔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9: 아니야, 너.
3: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10: 저는 약간 형사님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
3: 청년 씨요. 최연소 씨라고요?
11: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이제 무산 하면 사실 되게 큰 도시거든요. 이제 무산 강산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예,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내륙이라 또 이제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몇 살 때부터니까 브로커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11: 이제 브로커 일을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였어요.
3: 15살이 뭘 한다고 브로커를 하죠?
11: 예,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13살 때부터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돈 받아주는 예, 그런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네, 하게 됐어요.
3: 근데 그 어린 나이 아까 1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작한 게 아,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11: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90년대 이제 저희가 되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막 평양이 이제 그때 막 개발할 때인데 거기다 지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막 말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에. 근데 그 돈이 이제 안기부의 간첩 자금으로 이제 나라에 지원을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족이 고위부에 다 이제 잡혀 들어갔대요.
8: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족을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너무 네. 외화벌이 하면 범죄가 돼요. 너무 커지면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도 막아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칩니다 그냥.
11: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산 강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특파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제 오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려 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네 가족이 어렵게 사는 시기에 나라의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 검은 돈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잡으려고 예, 그 중앙당에서 그 비사그룹바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8: 네.
11: 예.
8: 그룹바 형성되고
11: 예,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그 거의 뭐 온 가족이 다 이제 고부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이제 방침 감염은 또 방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진짜 그 안기부 돈이 아니었고 저희가 번 돈을 바친 건데 근데 이게 또 김정일이 한번 얘기를 한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교양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오 이런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군님의 간대한 그런 방침을 받고 살아난 거다.
8: 은혜로요.
11: 은혜로 이제.
8: 그게 최재선전이죠.
11: 예.
9: 그래서 그런 거 같다 그러고 그냥 해나 해버리고.
11: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리막길을 예, 소위 말하는.
8: 진짜 안기부도 먹기 위해서 노력했구만.
11: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막 집안이 거의 다 박살 이제 품지 박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아, 그 사람들도 예,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아줬던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을 겪고 일어서가지고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같이 일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예. 한국에 뭐 아는 그분의 친척이 이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외화벌이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세관에서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기가 돼서 돈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9: 처음 탈북 도울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탈북 첫 탈북이잖아요. 네. 그때
11: 그때 당시 그 중국분의 부탁을 받고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제가 이제 탈북 시켜야 되는 분인데 진짜 집에 갔는데

0: 뭐가 있겠냐. 뭐 쌀 몇 킬로 이렇게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연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법원들이 여기서는 돈을 사고 싶지 않다고.
1: 네. 쌀집.
0: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중국에 있는 대방을 통해서 일단 중국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중국 걸쳐가지고 몽골로 해서 한국까지 오셨어요.
1: 어머, 그까지 지금?
0: 예.
2: 우와. 어머나. 지금 잘 살고 있나요?
0: 아, 예. 잘 살고, 뭐, 이제, 우와, 그때 그 어린 친구가 다행히.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1: 진우 씨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2: 그럼요.
1: 그분들이 진우 씨 알렸으면
3: 죽었을 것 같아요.
2: 생명을 살린 네,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그냥 네.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네, 네.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0: 보통 다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아니면 이제 압록강을 통해.
2: 직접 돈을 현금을 보내요? 아니면
0: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이 안 됩니다. 북한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2: 예. 돈을 좀 택배처럼 보내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몇십만 위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한 번에 모이면 그걸 북한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정도를 떼고 이제 가족한테 드리는.
2: 아, 20%구나.
0: 예,
1: 지금 50% 되시죠?
0: 지금 50%.
2: 50%나 돼요?
3: 네. 아, 지금 50%예요?
1: 지금은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하는데 50%도 네. 못 나가요.
3: 목숨값이니까.
2: 그러면 진우님은 그 북한에 있는 분한테 돈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0: 네, 이제 가족 연결해져가지고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에
2: 산에 올라가서
0: 예, 그 탐지기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전화가 안 돼요.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연결해서 돈을 얼마 보내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와서 돈으로 주고
2: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치. 처음에 내가 브로커란 입장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왔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0: 믿죠,
2: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3: 거의 많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예. 그 돈 받아주는 것 또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암호를
2: 말해야 되는 거야.
0: 뭐 이제 따님이 찾으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누가 이제 찾아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중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2: 그럴 것 같아.
3: 그럼 남북한 가족들이 가족 전화통화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2: 맞아요.
3: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0: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네. 중국 전화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2: 핸드폰이요?
0: 예, 중국 핸드폰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는데 이게 일반 지역엔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 그 특정 장소에서만 그 전화 신호가 잡히거든요.
2: 터지는 거.
0: 네. 이게 또 되게 힘든 게 전화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2: 아, 그래요?
0: 중간에서 계속 끊기거든요. 신호가 안 좋다 보니까.
2: 아, 예.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0: 데리고 와서, 예.
3: 잘 터지는 데서.
0: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2: 찾아서
0: 예, 거기서
2: 전화 연결을.
3: 우리가 뭐냐, 이거 하나 좀 통신구에서 이거 하나 좀 설치해줄 것인데.
0: 민원 넣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2: 아니 여기서 전화 통화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와서. 과정에서 네. 통화를 하셨던 거고
1: 이는 잘 터지는 지역은 아스컴이라고 해서 보이지도원들이 다
2: 감시를 또
1: 감시를 그냥 보이지도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농사꾼처럼 입고 와서 일하는 척하면서 다 감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잘 되는 것들은 브로커들만의 알고 있지 실제 이제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일임이 이미 다 포위돼 있는 구역이라고
2: 아, 그래요.
1: 너무 위험해요.
4: 그런데 보혜원들 다 끼고 해서.
1: 맞아.
4: 다 저희 친척은 그냥 보혜원 동띠 손잡고 올라와서 합니다.
2: 아,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네. 이제 보혜원이랑.
4: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다 줘야 돼요. 그 보혜원이 같이 않았지. 와서 다 봐주고 아스컴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민하게 자기 잡힐 거 알면서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보혜원이랑 같이 올라가서 보혜원 동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혜원까지 챙겨줘야죠.
2: 그러죠.
4: 네. 진짜 그게 더 하는 안전 예물공화국이라 다 그냥 비기가 판을 치는 곳이
2: 말이죠. 여기서 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3: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2: 그렇죠. 네.

0: 근데 또 그렇게라도 네. 안 보내면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내요.
1: 그럼 그동안에 탈북시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0: 거의 가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한 100명은.
2: 네. 이야, 네. 큰일
0: 났네. 아니, 아니.
1: 대단하다.
3: 연말 한번 쫙 모으세요.
2: 아, 저번에 한번 모아줘요.
1: 사진으로 아인, 사진으로 아인.
4: 어, 맞아요.
3: 혹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0: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 이제 9월달에 전국 보위부 전국 수배를 받았는데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난 가족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태였고 빨리 북한을 뚫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수배가 떨어지고도 이제 진짜 딱 7일 동안 한 주일 안에 그분들이 이제 중국을 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보냈거든요.
1: 아, 일주일 동안?
0: 네, 보냈는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3: 같이 탈북해서?
0: 네, 아니, 저도 이제 전국 수배가 떨어지고 그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텀이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제 국정원 조사해서
1: 만났어요.
0: 예, 아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1: 그치.
2: 제주로 거가 여기 와주신다.
3: 그분도
0: 그 되게 막 그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1: 북한에서 보던 사람
2: 일단 예. 다 팀이 다 무사히 온 게 너무 반가웠다.
0: 네. 그래서
3: 되게 뭐 전문가니까 잘 넘어오셨겠죠. 브로커 없이 유일하게 브로커 없이 오셨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3: 자기가 브로커니까 브로커 없이 왔죠.
2: 자기가 브로커니까 길을 다
1: 아니까. 네. 아 그렇구나.
0: 근데 대신 이제 저는 북한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는 이제
3: 지금 수배령이
0: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또 탈북을 했었는데.
1: 네네네. 네, 네. 예. 하여튼 하진우 씨의 그 탈북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 궁금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차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진우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탈북 브로커 그들은 누군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선우 씨?
2: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진우 씨처럼 북한 내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두만강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받아서 베트남이면 베트남까지 또 데려다 주는 사람. 그럼 또 베트남 브로커가 나와요.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브로커하고 마주서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또 라오스 브로커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브로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1: 제발.
2: 그때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
1: 믿을 수가 없잖아요.
2: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
4: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2: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4: 타라고 막 그럼 가고
2: 그러고 심지어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앞에 가래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가 다 조정을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도 보니까 이제
1: 맞아요,
2: 어디
1: 맞아요.
2: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어디가 뭐 있대요.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래요.
4: 그치.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를 보고 말 안 해요. 그다음에는
2: 선물로
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야 돼.
2: 네.
4: 그럼 또 두 번째 장소.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도 말이 없이
2: 네.
4: 그냥 눈빛으로 한 동작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계속 옮긴 것 같아요.
2: 혹시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골로 가는 거예요.
4: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2: 그렇죠. 당연하죠. 팔아먹을 수도 있고
1: 맞이할 수도 있는
2: 너무 막연하다 진짜.
3: 신우 씨, 근데 북한 그 경비대를 통과하는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0: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경비대 안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한개 중대를 관리하는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이제 목숨을 진짜 의지할 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형에 처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또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위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3: 걸리면 막.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서로가 이제 목숨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진짜 의지를 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4: 네. 와,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네요.
4: 아니, 그럼 브로커 중에 혹시 남한 사람도 브로커가 있나요?
2: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났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신분, 한국인의 신분으로 브로커 일을 하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주교도 없고요. 불교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일로 반가워요.
3: 한국말도 하고.
2: 한국말 하시는데 너무 반가워요.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잘생기고 얼굴 번지르르한데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는 선교사는 되게 나쁘게 배웠어요. 차라리 선교사라고 안 하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짓고 북한에서는 너무 이게 악마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세뇌가 아직 안 빠져있는데 선교사라서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근데 이분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시는 일을 중간에 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가옥에다가 안전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설거지 다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우리 밥 먹으면 앉으라고 저희 때 그때 그분은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귀한 분들 오셨다고. 저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는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막 탈북 7년 했습니다 그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이 왜 나의 스토리를 듣고 왜 울어야 되지 그랬는데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나가 있어요.
3: 정말 특별하듯이 하는 거구나.
1: 정말 고마운 예, 주의 종들이신데 목사님 목숨 걸고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5: 특별히 그 탈북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북한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는다는 게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게 이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기독교는 거의 빠지면 안 된다. 주체 사상에만 빠져야 된다. 이거다 보니까
4: 제가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태국을 건너와서 우리저로 경찰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찰서 찾아 들어가는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태국말을 모르니까 사 먹을 수 없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일행 중에 한자가 있으니까 무슨 거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째려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째려보면서 한국 사람이 여기 뿌리 있는데 어째 뿌리 없습니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기 뿌리 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드시고 싶냐니까 한자분이 김치를 먹고 싶다니까 구운 데까지 가가지고 김치에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리를 세탁할 수 있는 나라에까지 대학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와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면 하나 막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진짜 탈북민들 돕는 선교사님들은 더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김주찬 씨도 혹시 탈북 과정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6: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송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라오스에서 북송됐었어요. 2003년도에
4: 거기까지 가서도 다시 북송될 수 있구나.
6: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한 400명을 시도를 시켰고 한 100명이 성공을 하고
1: 대단하시다.
6: 한 300명은 정말 고생당하기도 하고.
2: 근데 예전에는 조만간 압록강 이 주변으로 아예 그 조가 형성돼갖고 차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들어오면 납치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차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조진 상태로 넘어오면 빨리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납치된 줄 알고 나 그거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걸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팔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막 진짜 납치하다시피 해서 아파트에 딱 데려가 주면 그때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처지정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1: 자, 그 돈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브로커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찬 씨 얼마 정도나 되나요?
7: 저희 때는 사실 부문간 건너는 건 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다 넘어왔었고 남한으로 올 때 1인당 보통 300만 원 정도.
1: 총 비용이?
7: 토탈 다 해봐야 뭐 한 3,400이죠.
1: 1인당? 예. 네. 지금은 좀 올라
7: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5천만 원 막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1: 1인당?
7: 네. 지금은 1억이라는 얘기가 있죠.
2: 1억이에요. 저도 1억. 저희도 문제는
4: 1억을 저도 못 와요.
1: 워낙 위험해서 그런
2: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강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선사 후보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1: 이게 뭐죠?
2: 그게 뭐냐면 일단 싸 죽이고 나중에 선거해라. 그런데 돈을 주면 받아라.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넘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진짜 뭐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고압전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만 4차 산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m짜리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4: 그러겠다.
2: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쪽에도 철조망을 다 세웠어요.
4: 어떻게 가냐?
2: 어떻게 뭐 1억을 줘서 넘겼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이제는. 아니요. 얼굴 인식 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디가 이제는 기계로 딱 찍기 때문에 조작한 아이디 쓸 수도 없어요.
1: 아, 이제는 정말 뭐 억대를 줘도
4: 10억이라 해도
1: 할 수가 없네.
4: 할 수 있는
1: 상황이
2: 안 된대요.
1: 그래요.
2: 그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에.
4: 그러네요. 네. 그럼 진우 씨가 활동을 하셨을 때는 네.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그 선인데.
2: 한 분당?
0: 예, 네. 한 명당 그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에.
2: 우리처럼 자강도.
0: 아, 맞아. 이거, 여긴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1: 자강도는 네.
0: 스스로 와야 되고, 자강도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2: 못 들어와요. 네.
0: 항해남도, 막 이런 쪽, 그리고 한남도, 이런 쪽은 저희 이제 평안북도. 거의 이런 쪽 갈 때는 비용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1: 진짜.
0: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오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400만에서 500만원 정도.
1: 그럼 브로커의 수수료랄까? 그건 20%? 아까 그러셨나요?
0: 만약에 좀 쉽게 보면 그나마 이제 돈이
2: 떨어지고
0: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초소한테 이제 뇌물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4: 이렇게 버텨줘가 얼마나 많아?
0: 엄청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그때 이제 돈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저희가 이제 탈북 브로커를 얘기할 때는 그 일반 브로커 이제 막 중국에 사람 팔고 이런 브로커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2: 목숨을
0: 내놓고 해야 되는
4: 어려운 진우 씨는 아까 그 북한에서 수배 명령까지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0: 네.
4: 그러면 그 처벌이 어떤지 벌써 공포에 떠시는데 네, 어떻게 처벌받나요?
0: 뭐 온 가족이 이제 그 관리소 같은 네, 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1: 아,
0: 네. 온 이게,
4: 가족이
0: 예예.
4: 관리소 들어가는 것만 해도
2: 도둑 아, 그렇죠. 거지.
4: 숨겨준 것만 해도 거기 관리소 맞아요. 들어간 건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조사 과정에 그 1년이란 간 보위부에서 죽는 건데.
0: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몇 명을 어디를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만약에 뭐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4: 한국으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한국으로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안 짜요.
2: 어떻게 달라요?
1: 보위부 대상이 되고 이제 경찰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간 거는 그야말로 이제 민법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냈어.
1: 간첩행위.
2: 저게 서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 근데 여긴 정치범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긴 또 시범격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살아남기 힘든.
3: 진우 씨 같은 경우는 동료 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었나요?
1: 거의 다 이제 전멸됐죠. 저희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으려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가보위부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찾아다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 뭐 국경경비대 중대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군 쪽에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데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지고
4: 어떻게
1: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몇 분은 이제 바로 총살 보이고서 바로 총살되고
2: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죠.
3: 네, 진짜 네. 기적이. 목사님 그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스스로의 홀로 힘으로는 또 어렵잖아요.
5: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4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5: 근데 남한의 그 지금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52개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활비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41% 정도라고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례.
2: 무사례.
5: 그렇죠.
2: 맞아요.
5: 그런 말을 듣고 아, 참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지금 느껴봐요. 우리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 네. 그렇죠? 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6: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부가 다 탈북민인데 사례금 없이 뭐 성도가 탈북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예. 네.
5: 그 부분인 것 같아요.
6: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부족한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성공했다는 말에 뻥만 거예요.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이게 뭐야?
1: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본안의 행군보다도 더 한 게 그런 고생을 하면서
6: 맞아요.
1: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저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그동안 이제 오자유에서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을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요.
2: 많죠.
3: 진짜 이렇게 사기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이게 상당히 진짜 많죠. 이게 왜냐면 사실은 브로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사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가족한테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번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아, 저 돈 보낸 쟤도 혹시 우리 가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2: 맞아.
1: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2: 분야가 다르네.
1: 네, 분야가 완전 다르고
3: 돈을 보내는 것과 맞아. 브로커는 완전
2: 달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한다르지.
1: 예, 얘네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보내라.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내가 브로커인데 널 중국에 보내줄게. 왜냐면 이게 브로커라는 자체가 비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이잖아요.
2: 그렇지.
1: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내가 브로커라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날 보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스파이. 예, 그래서. 사기당하고.
3: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1: 어렵습니다, 이제.
6: 사실은 그래서. 그런 브로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네. 뜰 때 저는 친구 숙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그냥 어느 장소에 가라.
2: 맞아.
6: 어, 가니까나 내 아는 사람이 있어. 이제까지 아니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브로커인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낸데라고 군대 모자 씌우고 개털 수바 입혀놓고 국경 오른판을 넘어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람을 기다려. 자기는 앞선다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말에 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믿은 거는 진짜 속내에도 하나도 안 되고 성경만 세 권을 지고 배낭을 맨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까지 가는 몽골 일연이라는 곳을 가는데 2박 3일을 기차 타고 가는데 무서운 것도 없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름이 갔어요. 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국경에 딱 갔는데 우리가 잡힌 거예요.
2: 뭐 안에 스파이가
6: 스파이 있어서 잡혔는데 아까 윤아 씨 말한 것처럼 북한 사람이 나는 누구다 해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북한말로 계속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조용해라 말 안 들으니까 이 벨트로 군대 벨트로 이렇게 때 남자들은 이게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똑같은 브로커인데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감방에 있어. 오. 그 앞선도 있어.
2: 뭐야?
6: 앞에 세 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2: 다
6: 거야.
2: 다 잡힌 거예요?
6: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 떠날 때는 목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님만이 왔습니다. 뭐 이러면 네. 기도를 했는데 브로커는 성경책만 갖고 가면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1: 무작정
6: 우리를 이렇게 떠나고 이미 몽골은 폐쇄가 된 상태래요. 길도 막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실패하고도 성공했다 했을까?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3: 네. 맘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네. 예,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이게 사실은 되게 탈북 가정이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되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6: 그쵸.
1: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2: 맞아.
1: 근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분을 어떻게 탈북을 할 건지 이제 계속 그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그 기간이 뭐 진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탈북을 한 명을 시킬 때.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돈을 먼저 안 받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브로커를 할 때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3: 그래요?
1: 저희는 이제 국경을 다 넘겨보내고 중국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3: 아, 양심적이네요. 그래서.
1: 저희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2: 네. 저도 네. 한국에 와서 후불로 브로커를.
4: 그치, 안 주지. 불안해서.
6: 저희도 그랬어요. 후불로 네. 다.
3: 설민 씨 같은 경우는 탈북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브로커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2: 저도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래서 베트남까지 저희 중국 신랑이 데려다 준 게 그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갖고 베트남 어디까지 와라 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브로커가 없이 신랑이 저를 직접 데리고 와요.
4: 맞아.
2: 그래서 이제 베트남 브로커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분명 한국 사람이 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를 데리고 이제 라오스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야. 탈북민 한국인인 거지. 근데 처음에는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탈북민이 말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갖고 몰랐고 그리고 이 신수도 한국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권력이 브로커들을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요. 산을 넘을 때 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6: 맞아.
2: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좋은 브로커인 게 이제 저희가 산을 안 넘었어요, 저는. 산을 이렇게 넘지 않았고 어떤 차 한 대가 딱 오니까 바로 총을 걸고 있더라고, 차에.
6: 맞아.
2: 차에 총을 걸고요. 장교복 이런 거를 딱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을 아예 대놓고 통과를 차에다 사람 실어놓고 대놓고 통과하는데
3: 백이 있나 봐요.
2: 백이 그러니까 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총이 걸려있어요. 근데 무슨 사인지 모르고 우리 말 뭐 알아듣겠는데 통과해. 뒤에 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죠.
6: 네트워킹이 돼.
2: 완전 진짜 그야말로 하이패스예요.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라오스 대사관까지 아무 일 없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라오스까지 딱 대사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와 정말 빽이 든든한 내가 브로커를 만났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탈북민이야.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국정원 하고도 막 연락하고 대사관하고 막 연락하는데
3: 너무 멋있다.
4: 나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국선을 뚫을 때 군부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면인의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삼국으로 온 선은 라오스, 미얀마는 대부분 다 군부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뭔가 독일, 영국식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2: 총 걸렸다니까, 총이.
4: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군인복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려고 하는데 뛸 필요 없이 그냥 군부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 네. 김주찬 씨가 만난 브로커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7: 저는 탈북민 출신 브로커 형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중국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냥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몽골 국경 그 세관 있잖아요. 네. 세관 옆으로 건넜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3: 걸어서 넘어.
7: 네.
3: 문제는 없었나요? 걷다가. 그 과정이?
7: 그 과정에서.
8: 사막이에요 그냥?
7: 사막이죠. 철조망 진짜 많았고.
2: 철조망 5개.
7: 네. 아 근데 저희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니까.
6: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이 많은 거는 사막지대 양방목, 소방목을 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방목하는 지역이. 근데 보니까 다 철조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 철조막은 5개 있더라고요.
7: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세관을 저는 이제 길을 안 헷갈리려고 세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한참 걷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리막 와서 사방이 다 모래예요. 하늘이 그냥 딱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이 헷갈리는 거죠.
5: 그런데 그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돈을 건넬 때 어떤 돈을 건네요? 북한 돈입니까? 아니면
2: 중국도
5: 바꿔서?
4: 그러니까 진짜 브로커들은 이게 돈따발이 뭐 2점만 벽돌장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는 그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제가 볼 때 못 볼 거예요. 그 왜냐면 이만한 돈따발이 막 중국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한 개 팀에 한 2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럼 이제 돈을 다 나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선을 아예 안 잡다 보니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써야 이제처럼 군부차도 나오고
8: 맞아,
4: 하는데.
8: 맞아.
4: 그러니까 자꾸 잡혔지. 네.
3: 하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거의 가을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뭐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그 저희 보위부 쪽에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직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아깝다고.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일단은 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거리 다니던 그 옷차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파주에서 뭐 사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아버지한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어차피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죽든 살든 이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8: 정말 맞지.
1: 예. 아버지랑만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길을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산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운 좋게 그 되게 그 전격지라고 하는데
2: 형광전지
1: 예 형광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곳인데 이제
8: 아, 그래요?
2: 예, 예 들어가면 안 돼요.
1: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봤어요. 그 동태를 제가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이제 살피다가 그 이제 5분 10분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하는 밥을 먹을 때 교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두만강을 통과하는 거죠.
3: 아니 그럼 신앙은 어떤 과정에서 갖게 되죠?
1: 되게 이게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짜 뭔가 모든 신들한테 다 의지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백두산에 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직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나만 살아났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8: 그치.
1: 근데 넘어오라고 넘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하교회 데려다 주신 거예요.
4: 교회는 돈 없이 가니까.
1: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말로만 막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아 되게 거기서 신앙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밥 먹을 때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송가 부르고 이제 왜냐면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까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4: 아 그랬어.
1: 아니 그런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탈북민들 더 많이 탈북시킬 거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보다 사실은 되게 성경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4: 선교사 되려고.
1: 네 선교사 되려고 그걸 제가 다 읽었댔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이제 아 뭔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 사명이 있어요.
8: 네. 아버님 두 분이 더 탈북하셨잖아요.
1: 네.
8: 이제 북한에 안 계신 어머니하고 친척들 뭐 아니면 네. 가족들을 어떻게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못 잡으니까 나중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정보리 교도소를 저도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시범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정보리 교도소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4: 그렇구나. 지금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다시 퇴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반동분자 집안이 돼가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4: 추방당해
1: 예, 지금 그렇게
3: 탈북 경찰에 되지 않을까
4: 지금은 막
1: 예,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와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계속 선만 놓고 있다가 정작 또 나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감시가 거의 막 북한에 이제 인민반 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무려 3명씩이나
3: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지. 네,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1: 예.
3: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요?
1: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뭐 사업가로서
3: 네.
1: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주영 회장님처럼 이제 뭔가 저희 그 기업을 제2의 현대로 만들어서
4: 우와 야, 멋있다.
1: 아, 이거 꿈이니까.
3: 예, 아, 꿈이니까. 아, 그럼요. 꿈은 크게 될 수 있죠.
1: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저희 뭐 고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3: 네.
1: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사업을
3: 할렐루야입니다.
4: 아멘. 네.
3: 아, 목사님, 오늘 진짜,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
8: 그러니까.
3: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고, 또,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는?
5: 아, 항상 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How good and pleasant. 어떻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북한 형제, 남한 형제 같이 만나서 동거하고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늘 느끼고 돌아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한진우 형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하겠어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준비,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쓰시거든요.
8: 맞아요. 예.
5: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지금 탈북이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준비하실 거예요.
3: 네.
5: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8: 맞습니다.
5: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눈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데뷔했다가 스타트에서 가시면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3: 미리 온 성인, 먼저 온 성인. 네.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마음으로는 막 통일이 임박한
5: 이미 이루어지겠죠?
3: 맞아, 맞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네,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자유어 시즌 4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지현 씨와 경아 씨는 이번 시즌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8: 저는 그러니까 시즌 4 이렇게 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제 상황들을 또 하고 뭐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오자유어가 오자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이 가까워.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3: 네네, 경아 씨도 소감.
9: 저는 시즌 4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8: 너무 잘해요.
9: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정말 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맞아. 이루어지었던 어떤 그런 참담한 현실에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하지만 이 방송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 5, 시즌 6가 이어나가겠지만 우리는 함께해서 즐겁지만 너무 먼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통일되면 좋겠다.
3: 시즌 5는 뭐 평양에서 할 수도 있고.
8: 맞아.
9: 잘했습니다.
8: 오, 잘했다.
3: 네. 네, 우리 정윤아 씨도 제가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설미 씨도 그렇고, 윤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4: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자체가 이제 진실이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오자유어 안에서는 자유도 이렇고 통일도 다 이룬 방송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면서 많은 또 북한을 알리는 이런 좋은 방송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설미 씨도요. 네, 어떠셨어요? 출연하시면서.
4: 저는 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도 유나 씨도 나름 이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실제 제가 봐도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터민들보다 우리 세터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부터민 이게 세터민. 네.
9: 부터민이라고.
4: 네. 여기 구약 신약.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어릴 적에 아빠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제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서 그게 참 좋지 않을까.
8: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영향을 줘야 돼요. 네.
4: 그게 잘 사는 거죠.
8: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분들을 도와주고
4: 맞아요.
9: 원하는 거.
8: 많이 그러니까
4: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돈 많은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돈 벌어서 함께 나누고
8: 선한 부자.
4: 네. 네. 선한 영향력으로 아멘. 그게 예수쟁이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8: 아멘.
3: 네, 네. 정말 오자유에 와서는 마음껏 우리가 울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 또 더 알차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릴게요.
8: 네.
3: 자, 그럼 시즌 4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4: 네.
3: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8: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뭐 너무 크고 네. 너무 크고 크신 분이고 너무 넓고 넓으신 분이라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요새처럼 좀 그런 뭐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말로도 하겠어요?
0: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 굉장히 다양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1: 예.
0: 질투의
1: 하나님. 예. 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예. 그랬어요.
0: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예. 나오거든요. 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0: 그리고 사랑이지. 예. 결국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 예.
0: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예.
0: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막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
1: 부모가 매섭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0: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1: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만날 이분은요. 그냥 뵈면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일까? 어쩜 저렇게 향기가 날까? 참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애다. 이런 표현해도 그래, 될지 그래. 모르겠지만.
0: 근데 결국 예.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자랑만 드러나지.
1: 그래서 맨날 네. 주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는 장안나, 장영주, 유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 명문대학 줄리어드 프리스쿨 영재학교 장학생이었고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독주회를 하며 음악인으로서 영예를 안았던 천재 플루티스트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 음악을 넘나들며 뮤지션으로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플룻 연주로 106개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송솔나무 선교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0: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요, 온 세상을 정말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분 맞습니다. 예. 플루티스트 송설나무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어? 광기 삐짜다. 이광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연주 다니시면은 네. 이광기 씨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 연주를 다니면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 배우 이광기 씨 아세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연주하고 돌아다니신 지 꽤 되셨으니까 몇 개국이나 다니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 저는 정확히 세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106개국입니다.
2: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으로 네. 파송되지 않으셨어요?
1: 네, 4년 동안 일본에 살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예,
0: 예, 예. 왜 갑자기 일단 일본으로 가셨는지부터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볼까요?
1: 네. 네. 네. 일단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한테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요.
0: 네.
1: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 플루트 하나 들고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문득이 가장 젊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게 더 값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그냥 한 1, 2년 가서 고생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릴지도 몰랐고.
0: 네. 네.
1: 저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요.
0: 그래요.
2: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갈 때는 네. 쭉 잘 나가다가
0: 예.
2: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교한다 대부분 이러는데.
1: 네, 예. 맞아요.
2: 젊음을 들이셨네.
1: 뭐 보통 애들 교육 다 시키고.
2: 네,
1: 그죠?
0: 그렇죠.
1: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0: 떠나고 좀, 나면
1: 예, 그러고 나면 아내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0: 가자.
1: 전 원래 이 생각이었어요.
2: 그런데 어떻게?
1: 근데 보니까 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정말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고요.
0: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난다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구.
2: 있죠.
1: 네.
0: 많죠. 가라 그런 사람 하나. 하나는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신가요?
1: 한 명도 없었어요.
0: 어머나.
1: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으로도 받아줬죠.
0: 네네.
1: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한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나눴던 담임 목사님마저도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국에서 네, 네, 네. 이렇게 드라마 음악 잘 하고 있고
0: 네, 네.
1: 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까지 네,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0: 잘 나간다는 네. 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때 네. 막 진짜 한 네. 방이 터지는 거였죠.
1: 제가 아마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예, 예. 알려졌죠. 근데 이제 허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은
0: 네.
1: 이산이란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0: 네.
1: 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0: 예.
1: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0: 예.
1: 그때 쓰나미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예,
1: 일본에.
0: 예.
1: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0: 예.
1: 내가 너가 어디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한테도 물어줄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애들 나중에 교육시키고
0: 예,
1: 뭐
0: 예.
1: 플랜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나름대로.
0: 그렇죠. 예. 예.
1: 지금 잘 나갈 때 돈을 좀 모으고 연주 이제 큰 연주 이제 계속 하고 그렇죠.
0: 예, 여유 그러면서 좀 있으면서
1: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제가 어디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가 당연히 열매가 많은 곳에 있길 원하지. 그 말 한마디가
0: 예.
1: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봉사하려고 그런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지금 아예 집이 오사카에 있어요.
0: 근데 사람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네. 계속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애들 잘 키울게요. 그냥 저랑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살짝 피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1: 초기 때는 바로 순종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막상 일본에 가고 나니까 예. 세상에 그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생활 자체가.
0: 예를 들어서 달라요?
1: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일본은 난방이 안 돼요.
2: 난방이 맞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그리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요.
0: 바다미니까.
1: 바다미에다가 예.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요.
0: 어머.
1: 그리고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화장실에 가면 예. 치약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워낙 우리 이성미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부도 나서 예.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생활하면서 방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0: 자체가 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게 되고 시술 받으면서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참 엄친아 같이 생겼다. 아유,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엄친아시죠?
0: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가 출판사를 크게 운영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교재,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도 만드시고 또 저희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있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네. 보통 망하면 3대는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가지고
1: 쫄딱 망한 거죠.
0: 그렇죠.
2: 그럼 네. 그때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신 거예요?
0: 도피죠.
2: 도피로.
0: 왜냐하면 일단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계시니 어디 계시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네. 집으로 찾아오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일 해결될 때 동안은 미국에 잠깐
1: 가있어라
0: 이제 3개월 왜냐면 비자가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그렇죠. 3개월 안에 어차피 돌아온다고 한 게 3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죠.
1: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된 거
2: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예. 저희 누님을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어요. 예. 그리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 제가 꼴찌에서 2등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고 이 누님은 워낙 똑똑하고 이름이 송민경인데요. 네.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면 콧소리가 났어요.
1: 민경아
0: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넌 나의 유일한 이제 나 믿을 게 너밖에 없어.
2: 굉장히 사랑스러운.
1: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민경이 뭐하니?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 네. 이제 줄리아드에 붙으면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누나를 이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1: 열과
0: 그
1: 성의를 다해서
0: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레슨비를 버셨죠.
1: 예.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마가 누나 뒷바라지하는 걸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지?
2: 그렇지, 속상하지.
1: 나는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아니죠. 저는
1: 안 그랬어요.
0: 왜냐 누나가 워낙 똑똑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단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 누가,
0: 그걸 원했죠.
2: 누가 때려?
0: 제가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용기가 있으세요.
1: 늠름하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한국은 6개월이 한 학기가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5학년이지만 우리가 갖고 온 그 성적표는 근데 얘는 여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학년만 낮춰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저 6학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머니한테 얘기했구나.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원래 커.
1: 그치, 미국 애들이 그쵸? 원래 크지.
0: 근데 이제 두 달 뒤에 졸업사진 찍고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1: 아이고,
0: 다시 4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생이 좀 꼬여.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왕따 나고 맞고 집에 오면 하치형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싸움 나고 막, 뭐 여기 저기 터지면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럼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앰뷸런스 돈 내고요. 응급실 돈 따로 받고요.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면요. 수백만 원의 빚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겠네.
0: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 하나님?
0: 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민경이 동생이라고 불리고.
2: 그렇지. 네,
0: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니한테도 지사님 이제 누구예요? 집에 많이 사니까 우리 민경이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학경시대에서 또 1등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아비만이었거든요.

0: 스트레스성 때문에. 선생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나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탐을 내고, 정말. 지금도 뭐, 그러시는데.
1: 근데 풀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0: 그래서, 그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네. 있는데, 네. 플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배웠어요. 왜? 그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면, 왜 그 테니스 선생님한테
1: 다 했겠네.
0: 테니스 선수한테 테니스도 배우고, 예.
1: 맞기대로.
0: 네, 그렇죠. 그리고, 플루 보면 이제 좀 다니다 그만두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플루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나왔죠.
2: 네.
0: 또 이제 밴드부의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왜냐면 제가 워낙 학교에 사고를 많이 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끝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골치덩이겠어요. 플루트를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다가 불었어요.
1: 좀 놀라는
0: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2: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이걸 해?
0: 그러니까는 아니 얘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얘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플룻을. 그래서, 이거를, 야, 내가 이거 플룻을 너 오늘 줄 테니까, 너 이거 밴드부에 이제 와. 그 봐요, 언어 안 되죠.
2: 예.
0: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예.
0: 그 바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2: 그게 몇 학년이에요?
0: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죠.
1: 6학년 때?
2: 6학년.
0: 6학년이지만 이제 잘못 들어간 6학년.
2: 나이로, 네. 네. 나이는 5학년이고.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잘하게 되죠.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2: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
0: 제가 13살이에요 그때가. 저 혼자 갔어요. 맨하탄까지 혼자 턱시도 입고 갔어요. 빌려서. 세탁소 옆에 렌탈샵 있잖아요. 프롬데이에 입는 그런. 갔더니 턱시도 입고 온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반짝이 구두 신고 턱시도 입고 시험 치러 온 애가 저밖에 없고. 이제 워낙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학교 밴드부 악기인데 갔더니 세상에 가죽 막 거기에 열었더니 황금 막 그 18kg 막
2: 반짝반짝
0: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고 나는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난감 같은 거 녹슨 거 꺼내가지고 이제 레슨을 이제 그 제임스 컬웨이 CD로 이제 전부 다 거의 외웠어요.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끊질 않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분명히 앞전에는 한 5분 듣고 끊었는데 나는 전 악장을 막 연주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2: 예,
0: 그래서
2: 예.
0: 이제 끝나더니 하, 너무 좋았다. 악기 좀 보자. 막 자기 느끼고 교수님들이 웃어요.
2: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다.
0: 예, 예,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았다고. 얼마나 했냐 해서 밴드부에서 한 1년 했다고.
2: 예.
0: 그, 너 스승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임스 거웨이라고 CD 예, 이제 얘기하고
2: 예,
0: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잘 됐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2: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0: 일단 그날 하루만 70명 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
1: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반응을 어떠셨을까?
0: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 대통령 따님들도 네. 있었고 네. 또 뭐 유명한 또 야구 감독 있었고 붙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퀘벡이라는 데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언어를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예, 최근에 뭐 드라마 뭐 도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몰랐겠지만 당시 때 이제 퀘벡이라는 곳을 딱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서 그 학교 통지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2: 예.
0: 영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난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2: 예.
0: 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2: 그치, 그치.
0: 우리 그 영사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2: 그러면서
0: 비자를 다 주는데, 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2: 처음으로 누나를 이긴 거네요?
0: 그거보다 그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을 줬냐.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녀석이 자고 쳐가지고 막 누구한테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아 내가 괜찮았나? 괜찮게 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고 링컨 센터에서 협연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아버지가 3년 뒤에 연락이 또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그런 큰 부도를 나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예. 한 14년에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 많은 빚을.
1: 대단하시네요. 근데 막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0: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죠.
2: 스위스
0: 악기를 통째로 도둑 맞았거든요.
1: 어, 그래요?
2: 악기를?
0: 네, 기차에서요. 유럽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도둑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스위스는 워낙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악기를 다 도둑을 맞고
2: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요?
0: 바로 옆에다 뒀어요. 예, 예, 악기를 그렇죠. 정말 예, 예. 눈 깜짝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한 중학생으로 되는 애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2: 지나갔어요?
0: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이. 예, 그 안에 뭐 여권서부터 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그 연습용 악기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2: 싹 다.
1: 그럼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0: 악기 두 개에다가 피콜로에다가 또 플룻 헤드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도둑을 맞았죠.
1: 근데 플룻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고?
0: 아, 그러나? 플룻은 다행히 네.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그래도 악기 하나에 한 600만 원, 뭐 700만 원 뭐 이런 악기였겠죠?
1: 그러면은 뭐 싼 게 아니고.
0: 아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2: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0: 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2: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잠깐 옆으로 사장님 잃어버린 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2: 예, 예, 예.
0: 근데 실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 제가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2: 아,
0: 외국인 친구.
2: 사랑에 빠졌군요.
0: 예,
1: 그, 외국인이었어요?
2: 네.
0: 그쵸.
2: 예.
0: 한국 남자라고, 예, 또 음악하는 남자라고. 예.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희 저를 키워준 그 기도를 하게 해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2: 아.
0: 모든 게 그 상황이
2: 너무 힘든.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는 억대의 악기인데.
2: 네.
0: 그때 그 루만 호수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진짜로 들어갔다 나왔고
1: 들어갔다 나왔어요?
0: 예, 예.
1: 그랬어요.
2: 예. 왜 들어갔어요?
1: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0: 그때 이제 일주일을 거의 페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좀 전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이 간증은 꼭 합니다. 그때 도둑 맞은 게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때 모든 절망이 이라고 생각했지만
2: 그렇죠.
0: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1: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있고 그랬었나요?
0: 아니요.
1: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없었고?
0: 네. 그냥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봤어요.
1: 7년 동안?
0: 7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 오늘이교회 그 가면 열린자들을 위한
2: 예,
0: 예배가 있어요.
2: 세신자들 위한 열린 예배. 예.
0: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도 가자고 저를 헐뜯을 시켜서 한번 제가 저녁에 거기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거를 네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그 친구도 저한테 야 너도 저런 데서 연주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난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기서 연주하면 아마 십자가 떨어질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를.
2: 에.
0: 그래도 그때 일어났는데 울컥거리는데 왜냐면 그때 그 화장실에 왔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뭐냐면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 그러더라고.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내 입술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야 그러고 엉엉 울게 됐어요. 엉엉 울고 그 해에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해변가에.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2: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찬양을 들려주세요?
0: 일본이 원래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국 케이블에서 하던 게 인기가 있어서 BS라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위성방송국에서 너무 잘 돼서 NHK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2: 접하게
0: 하려고 저를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드라마가 NHK에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일본에 살겠다. 근데 여섯 번을 재방송을 해요. 기본으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드라마 동의를 또 방송을 해서
2: 나가지도 못하게
0: 나가지도 못하게 계속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해요. 또 특이하게 제가 한 드라마들이 다 오전에는 그 예전에 허준 그 다음에 이산 그 다음에 동의를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또 제 이름으로 악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휘슬이라는 게
2: 요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2: 요게 송솔나무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
0: 네 거기 제 이름 써있죠. 솔나무라고 이게 3세대 악기인데요. 네. 이게 아일랜드 원래 휘슬이에요. 예.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한 맺힌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악기에서 지금 진화된 3세대 악기는 아프리카의 선교나 이런 데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로도 닦을 수 있게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들고 가격을 2만 원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드라마 음악을 했다면 믿겨지지 않았을까?
1: 그런데 이거 보면 꼭 장난감 같은데.
2: 이게 소리가 날까 싶은데 그럼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제가, 네.
0: 자.
2: 새 거예요.
0: 지금 막 뜨는 거네요.
2: 예.

0: 네. 이게 멋진 소리가 나네.
1: 제가 연주할 때 보통 세 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요. 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예요. 그 악기는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하죠. 9천만 원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악기. 세계 두 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억대의 플루. 예. 마지막에 항상 이 악기로 끝납니다. 어. 사람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가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또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 이건 좀 새 거지만. 중요한 거는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가 악기의 소리를 가르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이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제 발에도 막 힘들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수님, 발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요. 눈이 막,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찍히려니까.
2: 우아하게.
1: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온 힘을 주고 근육에 근육까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3: 여기 안에다 뭐라는 거예요?
1: 삐사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내 어렸을 적 솔랑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면 내년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디하고 뒀는지도 거의 모르실 그렇죠.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는 잔낙감이고 남들한테는 싸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저를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2: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서 술집에서 울음바다가 됐었다는 얘기를
1: 그게 들었어요. 제가 실은 이 뭐 임창정 씨 아시죠?
2: 예예. 예.
1: 실은 임창정 씨의 타이틀곡도 다 제가 연주를 하고 했을 텐데
2: 예.
1: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타이타닉 주제곡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다. 그때는 이 악기를 몰랐죠. 자, 이 악기예요.

0: 이거잖아요. 예. 그 내가 이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뭐 컷이나 롤이라는 기법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근데 무조건
1: 그렇게
0: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한번 연주를 갔다가 예. 악기점에서 이거를 살라고 했는데 십몇 예.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설마 이런 거 말고 비싼 게 있겠지. 예. 비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가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임장렬 씨 거에는 내가 해드렸는데 예. 궁금하잖아요. 예. 아일랜드에 직접 갔죠.
1: 오, 이 악기 아일랜드, 하나 때문에. 네.
0: 이걸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만들어. 요즘 월튼사가 떴잖아요. 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유명한 가수분들 막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영화 장면 따라간다고 막 거기서 찍은 영화가 막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악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월튼 호텔을 잡고 이제 월튼 스쿨을 예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월튼 스쿨에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해리롱 교수님한테 했는데 한 10분 들으시더니 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일랜드에 오라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자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네. 막 너무 신이 나신 네, 거예요. 네, 난 배우러 왔는데 네. 가르쳐 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라 해서 월튼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려면 술집에서 라이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악기로 한번 연주 좀 해봐요. 왜 해리롱 교수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해서 막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신을 했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담배를 못 펴요. 아일랜드는 그 당시는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는
2: 그렇지, 그래도 엄숙해지지.
0: 빨리 내려와야지 이러는데 한 곡만 더 해달래요. 그때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가 나오는데 아멘 그리고 막 그리고 월드 사장님 앞에서 막 우는 계시고 부흥회가 된 거예요.
1: 졸지에.
0: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 오시더니 솔나무 이름으로 악기를 내고 싶다고 그걸 시판을 하셨어요. 실제로 1세대 악기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해룡 교수님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는데 네. 내 이름으로는 안 내줬는데
1: 진짜 감동이네요. 네. 수십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참 다르잖아요. 네. 장소가. 네. 그런 데 가서 볼 때 어때요? 큰 데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아니면 작은 곳에서의 또 매력이 어때요?
0: 저는 100명 미만인 데서는 사례들을 안 받아요. 네.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요.
2: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네. 다 그런데.
0: 일본만 하니까 다 100명 미만인
2: 거예요. 100명이면 큰 게
0: 정말 내가 100명 미만은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걸 헌신을 하고선 했는데 그래도 뭐 다 100명 미만일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100% 자비랑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은 오늘도 선교사들 자녀들 모이는 예. 3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음악가들의 꿈이 뭐예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은 결국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술연단이 있죠. 제가 해마다 예술연단에 연주를 했는데 근데 요는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죠?
1: 허전하고
0: 허전하잖아요. 예.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에 갔었어요. 아촐리 마을이라고 소년병들 이제 소년을 납치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로 가족을 죽이는 막 임무를 맡기고 정말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제가 멋진 그 연주복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야 그래도 연주하는데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니 그 학교를 만들다가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이광기 씨가. 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또 같이 계셨던 또 감독님들이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코카콜라, 환타, 사이다 등을 해서 조명을 만들어줬어요. 악기를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다 말렸어요. 아유,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져가지. 이런 지역에 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무대가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경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린 그거 갖췄다. 그럼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1: 제일 힘든 게 나를 그렇게 때리거나 화나게 했거나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셨고 용서가 되셨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제가 미국에 가면 절대 가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부에는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백인들, 절 때렸던 그 나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픔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죠. 네, 제가 실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너 죽으면 너야 믿음 좋아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데 남은 네 가족들은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네,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데 다음 날에는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걱정돼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이천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분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자랐나요? 너무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걱정을 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는 100% 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다 지금 더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지고
2: 그런데 그 좀 신장질환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0: 네.
2: 지금은 좀 어떠셔요?
0: 뭐 약이 워낙 좋아졌어요. 재밌는 게 제 연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웃기죠. 저는 아픈데. 근데 처음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우시고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연주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나부터 먼저 좀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아프게 하려면 확실하게 아프게 해서 빨리 집에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 약으로 연명하게 하니까 막 화나고 그러는데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호텔에서요. 오전에 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심장이 쪼여오는데 니트로그리셀린을 혀에 뿌려도 금방 한 1, 2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천식도 막 올라오죠. 호텔 그 카페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송솔나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올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2: 사도바울이 네. 그랬잖아요. 네.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 기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서 막 심장을 부여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2: 근데 네. 저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
0: 연주를 하면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연주를 하면요. 연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연주를 하면서 또 증상이 없어져요.
2: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풍성하게 더 부어지니까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0: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저주의 병이었으면 연주하다가 쓰러졌겠죠. 몇 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특별히 그냥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네.
0: 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들어도 뭐 그냥 전도용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방송을 보면 솔라무가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이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쁜 짓 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요. 정말 정말 특별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요.
1: 맞아요.
0: 네. 내 하나님이니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연예인들도 만나잖아요. 네.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1: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솔라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늘 뵈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 춤출까 했는데 오늘 그 답을 많이 얻어가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들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2: 너무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예. 그러면 원래는 제가 반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악기도 화려한 악기 많이 갖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여기 앉아서 이 싼 악기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린 게 어떨까요?
1: 좋죠.
0: 괜찮아요?
1: 그러면
0: 왜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1: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 선교사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시고 밀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한번
1: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2: 저는 그 플롯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다듬어서 쓰시고요.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 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받으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솔라만 만나면서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아빠 얘기할 때 자신 없어 했는데 저렇게 아빠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세요. 아빠거든요가 아니라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2: 아버지니까 참 생애 책임지시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내 아빠 앞에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있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가 들려올 때면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신사가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초록빛 나무와 붉은 장미가 보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활짝 피어있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나요. 참 멋진 세상이다. 이 노랫말을 듣고 있으면 치열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잠깐 고개 들어봐요.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노랫말처럼 다가오는 6월에도 참 멋진 세상이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어느덧 5월에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연두빛이던 가로수는 청록색으로 변해있고 이맘때 절정이던 장미도 이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랫말처럼 초록빛 나무와 아직 지지 않은 붉은 장미가 나를 위해서 피어 있는 거라고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전액 스케치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이고 남편은 3살이 많습니다. 가끔 고지식할 때면 세대 차이 난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3살 차인데 결혼 36년 차가 되니 우리 부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놀고 즐기면서 살자. 그리고 밖에서 많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난주에는 영화 티켓을 끊었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은 외식하기로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극장으로 가는 길 블루투스로 이어폰도 나눠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갔습니다. 사내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하시면서 김현숙님의 로열 비스네 노래 브레티 워먼이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운전해 주던 차에서 테이프로 들었던 노래였는데 이제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돼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며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하고 주두추님의 비지스의 노래 Staying Alive 였습니다. 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유럽으로 미주, 하와이 등을 돌고 이제 6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떠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아브라함님이 정하신 곡은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s.

이번 달 중순부터 어디라고 딱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아프더라고요, 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한기가 돌아서 전기장판 켜고 또 겨울이불까지 꺼내 덮고 잤는데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지요. 열을 보니까 39.2도. 병원을 갔습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겼다며 입원을 하라 그래서 이번 병원 침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셨는데 아구 열나고 몸이 아프면 감기 몸살로 흔히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얼른 진료 받고 원인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치료 잘 받고 얼른 퇴원하실 수 있기를. 0222님이 알란 팔세인스 프로젝트 Days a Number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석강님이 막한 소니 노래 정하셨어요. You sang to m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킹 콜의 투영 그리고 페트라 크락의 This is my song 그자님이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모임의 단장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이 숲 옆에 아름다운 곳에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계신데 직접 기르신 쌈 채소와 맛있는 갈비, 바베큐, 들기름 막국수, 부침,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기타 반주에 노래하는 시간도 두통 때문에 살짝 고민했는데 말끔히 씻어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셨나요? 향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승강기에서 팔을 다쳐 입원하시고 재활치료하셨던 팔순의 어머니 6월에는 이제 깁스를 푸시게 됩니다. 6월에는 꽃구경도 다니시고 마음껏 좋은 계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레노아님이 보내주셨네요. 마리 라폴의 마리 해밀턴.

올해 회갑을 맞은 동창, 중학교 동창들과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 친구 25명이 함께 출발을 했죠. 사회를 맡은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추억의 게임들을 소환해서 가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여행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여서 좋고 삼삼오오 모여서 옛 추억들을 소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준비해온 음식들을 탁자 위에 차려놓고 먹는데 음식 맛도 꿀맛이었습니다. 까까머리 남학생들은 반백이 되고 단발머리 여중생들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 재롱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 둘이 결혼을 안 해서 손주가 없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경주에 도착을 하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들도 어찌나 밀리는지 대릉원과 황리단길을 걸으며 기념사진 찍고 천마총에 들어가 신라시대 유적들도 관람을 하는데 수학여행으로는 학창시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동궁과 안압지 야경을 구경하며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옥 펜션을 통째로 빌려 야외 바베큐로 저녁을 먹으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다음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에 들렀는데 학창시절 바라봤던 풍경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세월이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며 웃었네요. 즐거운 1박 2일 수학여행을 소환한 회갑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앞으로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변함없이 우정여행을 떠나자고 다짐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이순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회갑여행을 아주 알차게 1박 2일로 잘 다녀오셨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시면은 정말 훨씬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순자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니콜라 데바리의 노래 마음은 집시였습니다. 배미양의 전액스케치입니다. 장재영님이 청하신 에드윈 맥케인의 노래입니다. I don't know how I got by.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반급 상태라 활동이 어려운데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니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조심조심 잘 회복되시길. 1182님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Angels. 뇌출혈 수술한 지 2개월이 돼서 집에만 있어 힘든데 CBS 음악 들으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8390님 올 6월에는 계획했던 일 하나쯤 끝내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여행을 기대가 됩니다. 그러셨어요. 1585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곡으로는 김우진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Aaliyah Speedwagon의 Keep on Loving You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야.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원 버튼을 보면 켜짐을 뜻하는 1과 꺼짐을 뜻하는 0이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버튼 안에는 켜지는 순간과 꺼지는 시간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도 늘 일처럼 켜져 있을 수는 없고 가끔은 영처럼 조용히 쉬어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일요일이라는 핑계로 조금 느리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윤태규 마이웨이였어요. 잘 쉬고 계십니까? 잠시 꺼져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편안함을 더해드릴게요.
1: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변진섭 희망사항 양수님이 신청하셨네요. 푸른 하늘의 자도취. 푸른 하늘 노래를 1554 그리고 박민정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곡 다 여성 보컬 피처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구혜연 씨, 해남 아버님 댁에 논농사 도와드리러 내려갑니다. 멀리 가시네요. 아버님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7100번,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나들이는 엄두도 안 나고 집에서 김밥 싸서 소풍 느낌 내고 있습니다. 나물 듬뿍 김밥이에요. 이야, 이 영양가 높은 김밥. 어디 캠핑은 못 가시고 거실에다가 캠핑 의자나 캠핑 테이블 놓고 드시면 어떨까요? 텐트까지는 너무 복잡하고요. 어떠십니까? 곽윤정 씨, 쌍둥이 이제 겨우 낮잠 재우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이들이 푹 잤으면 좋겠네요. 잠깐이라도 편하게 쉬십시오. 8887 그리고 조혜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폴킴이 불러요. 파도.

김미옥 씨가 아주머님 내외분과 2박 3일 강원도 일주하고 황태덕장 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라디오 청취하는데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여행의 끝에 또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생겼네요. 라디오 사연도 이렇게 소개되고요. 다들 잘 올라오시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은 배상진 씨,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노래였죠. 이석강 씨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장 힘든 건 담배 냄새입니다. 흡연자들은 잘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눈이 매울 정도입니다 하셨어요. 이 뭐 안에서 피우는 건 아닐 테고 밖에 흡연 공간이 가깝게 붙어있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석강 씨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자, 뻐꾸기 소리, 휘파람새 소리 이런 거 들리십니까? 야,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일요일 오후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인숙 씨예요. 남편과 태백역을 지나는 해랑열차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해랑열차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호텔식 관광열차군요.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고인숙 씨와 남편 되시는 분 행복한 시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창수 씨, 안순호 씨 891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살짝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그런 노래죠.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0566 김인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최병창 씨,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재활 중이에요. 오늘 가요 속으로 방송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에어컨 켜고 듣고 있으니까 괜히 신나는 게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하셨어요. 재활 중이시군요. 이 재활이 참 어렵죠. 지겹고 힘들고. 잘 하시고요. 빨리 완쾌되셔서 이 멋진 풍경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병장 씨. 8926번으로 주셨는데 사춘기 아들 주말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하기 싫다고 가족 외식까지 다 펑크 났어요. 근데요, 나갔다 온 사이 혼자 떡볶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우, 정말 화가 나요. 예, 사춘기 아들한테 겁을 상실한 사춘기 소녀,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이 시기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7575번, 오늘도 일하러 나가셨나 봐요.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하라고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데 감사를 합니다. 오늘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남황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상은의 담다들은 김수미 씨, 조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614번으로요. 올림픽공원의 현재 모습인가 봐요. 산책 왔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지각색 장미꽃들이 피어 있어요. 장미 향기에 취해서 졸도할 뻔했어요. 야, 그렇게 진하게 풍기는 겁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 많이 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표희순 씨 사연인데 이거 아주 생각만 해도 시원한 그 국물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민물 새우탕을 워낙 좋아해서 한 냄비 끓이며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선곡들이 좋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아유, 보글보글. 이 담백하고 시원한 냄새 느껴지네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시원하게 선풍기 회전시키고 쇼파에 앉아서 라디오 들으며 코바늘 뜨게 하는 중이라고 0566번. 아주 시원하고 또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조영일 씨는 파주시 공릉 저수지 이곳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물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들 많이 나왔네요. 둘레길을 걸으며 신청해요. 신청하신 노래는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 파주 공릉 저수지에서 듣는 사랑을 잃어버린 나.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별이래 유열씨의 노래였죠. 023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9495님, 정신없이 바빠요. 직업 특성상 마트는 어쩔 수 없죠. 음악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코끼리 다리가 된것 같아요. 힝! 하하. 아유, 피곤하시겠습니다. 예, 생각 같아서 안마 의자라도 앉아서 그냥 마사지 받으시면 참 좋으시겠는데. 9495님, 기운 내십시오. 2120번, 농사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아내의 생일이고요. 집안일만으로 힘들 텐데 반일까지 도와주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지금은요, 열무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야, 정말 고마운 나의 편이죠. 세상에 없는 나의 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내분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데니보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안 들으면 손해 같거든요. 여기는 거제도 바다. 망치 몽돌 해변이랍니다. 망치 몽돌 해변.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귀엽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조대현 씨가 신청하신 조용필. 큐!

0: 여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이번에 남편 환갑을 맞아서 세 딸과 두 사위들이 플랜카드까지 해서 잔치를 해줬습니다. 3149번으로 주셨는데 여울 플랜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재미난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날 것 같은 그런 플랜카드 그리고 환갑 잔치 하셨네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컸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뭉클하더군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이런 날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이런 노래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욜로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